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64세까지 시각, 청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등 재가 중증장애인 2만 7천 명이고요. 조사 방법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구성된 조사요원이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해서 대면 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근로와 여가활동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내용은 앞으로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장애인 전수조사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진행하는 뜻깊은 조사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꼭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화재는 발생 직후 5분이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인데요. 소방청에서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 조기 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면 바로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데요. 지원 대상은 2004년 말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세대 내에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 설비가 없는 화재 안전 취약 가구입니다. 신청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고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우면 방문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인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특별한 체육축제가 열립니다. 한국농아인서울시협회가 내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에서 서울시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농인회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친목을 다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승패를 가리는 경쟁 중심의 경기보다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을 준비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모두를 위한 안전한 길 교통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는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교통안전을 주제로 회화나 디지털 드로잉 작품을 출품하면 됩니다.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고요. 교통안전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시청각 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예. 예.
1: 시청각 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도의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에서 시청각 장애 아동이 되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대부분의 시청각 장애 아동들은 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태어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은 성인보다는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일단은 시청각 장애 아동은 날 때부터 굉장히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 중보 외에도 뭐 뇌병변, 뇌성마비라든가 지적 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태어나다가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교육보다는 재활 치료 그래서 병원을 많이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치료 중심으로 또 수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시청각 장애 아동이 좀 어려운 것은 시각과 청각을 단독으로 중복 장애로 등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복지법상. 그래서 대부분 보면 뇌성마비의 중증 중복이라든가 또는 뭐 인지 장애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시청각 장애, 그러니까 시각 청각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받기가 조금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저소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제 이 시청각 장애 아동은 이제 사실은 나라에서 주는 서비스를 시각과 청각으로만 받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뇌성마비나 이런 걸로 이제 서비스

0: 그 언어치료도 사실은 주 3회 하루 한 번 받을 때마다 1시간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바우처로는 주 1회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꽤 큰 편이죠.
1: 본인 부담금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0: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저소득 경제적인 여건. 근데 저희 시청각 장애 아동들을 좀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어려운 집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장애가 시각과 청각 으로만 이제 중복 장애로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뇌성마비라든가
1: 하나만 해당이 되는
0: 네 지적 장애라든가 이런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다 보면 청각 장애 아동에게 맞는 서비스는 이제 병원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 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사례가 좀 있을까요?
0: 저희 이제 아동 중에 그 학교에 다니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걷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그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몸집이 작다 보니까 일반적인 휠체어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을 위한 특수 휠체어가 필요한데 이 경제적인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이제 휠체어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죠. 또 예. 이제 그 뇌성마비로 등록이 돼 있긴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에게는 이제 전동 휠체어 이런 게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동은 이제 또 아동용 휠체어는 사실은 지급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라로부터 지급을 못 받아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 저희 미래복지재단에서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차상이나 또는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돼서 신청을 해도 못 받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1: 시청각 장애 아동은 농학교나 맹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좀 그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 아동들이 좀 중복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자가호흡이 안 돼서 가래 같은 것을 석션으로 빼준다거나 이제 또는 이제 그 연화가 안 돼서 음식물을 못 삼키니까 이제 그 유동식을 코나 또는 위에다가 관을 꽂아서 이제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에서는 의료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거부받기도 하고요. 또 특수학교에 가려고 해도 사실은 시청각 장애 아동이 장애인 복지법이나 특수교육법상에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역시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0: 예, 이제 김해에 사는 아동이었는데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시각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맹학교에다가 이제 그 연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부산의 맹학교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그 아동의 상태를 보더니 들으시더니 한번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부산 맹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앞으로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뿐만 아니라 재활 환경도 함께 더 나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세심한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0: 일단은 특수교육에서도 우리 시청각 장애 아동의 그 특성을 좀 살려서 사실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합쳐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예. 또 그런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육성하고 또 교육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연구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미랄복지재단에서 헬렌 켈러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죠?
0: 네, 저희는 이제 사실은 공교육에 진입은 어렵지만 사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그 일본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런 맹학교에서 오랫동안 시청각 장애 아동을 가르쳐 온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청각 장애 아동들을 교육했던 매뉴얼도 만들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예.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0: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발달장애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요?
2: 네, 발달장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예전에는 발달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은 아이마다 왜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자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좀 바뀌고 있어요.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폐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예전에는 자폐라고 하면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같은 자폐 진단을 받았더라도 어떤 아이는 언어 발달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0: 어떤 아이는 사회성이나 감정 조절이 문제이고 또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과 인지 발달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폐치료라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 분야는 조기 개입인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신약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언어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와 놀아주는 방식, 눈 맞추기, 차례 지키기, 관심 공유하기 이런 활동을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1: 네.
0: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주 1, 2회 치료받는 시간보다 집에서 부모와 보내는 수백 시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치료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예,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전문가나 기관이 아닌 가족의 역할이 더 중요하군요.
0: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한 치료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태블릿,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상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거나 사회적 상황을 연습하는 프로그램, 게임 형태로 집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기술들은 아직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연구 결과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기존의 언어치료나 작업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정도의 근거는 아직 부족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디지털 치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기 진단 연구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문가가 아이를 직접 관찰하면서 진단했는데 최근에는 AI가 아이의 시선이나 움직임, 표정, 행동 패턴, 언어 사용 이런 거 분석해서 자폐 위험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아이들은 사람 얼굴을 볼 때 눈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자폐 아동은 얼굴보다 다른 물체에 시선을 주는 경우가 있죠. AI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분석해서 조기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연구 단계가 많지만 향후 진단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연구도 중요한 분야인데요. 최근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정 유전자 이상이 발견이 되면 아이의 발달 경과를 예측하거나 동반 질환을 미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유전자 연구가 발전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전자 치료로 발달장애를 완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발달장애는 여러 유전자와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 치료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예, 가상현실 속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인공지능과 유전자 연구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살짝 이제 과거로 가보면 21년에 3월 26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보통 CDC라고 하거든요. CDC에서 자폐를 가진 아동이 54명 중에 1명으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고되었던 59명의 그러니까 1명보다 훨씬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학교에서 보면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속하는 애매한 경계의 아이들까지 파악하면 실제는 30명 중에 1명 이상일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자폐가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보이는 건지 자폐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변이 자체가 자폐의 원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독소 노출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자폐를 일으킨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CDC가 지원한 SEED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아동 발달 연구예요. 그러니까 해당 연구 목표 중에 하나는 자폐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고 자폐성 장애 발현이 상승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또 자폐 아동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이 무엇인지도 구분하는 연구였는데 여기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에 제일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임신 후기에 태아의 오존 오염 노출도나 생후 1년 안에 미세먼지 노출이 일정 수준 많이 되면 이후 자폐성 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는 확률도 높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1: 예, 오존이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이 자폐성 장애 발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참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0: 네, 완전히 이게 반드시 자폐의 원인이다라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오존이나 환경오염, 유전자 변이 등이 자폐성 장애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진행된 한 연구는 자폐 11,986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 35,584명의 DNA 분석을 해본 거죠. 그중에서 102개의 유전자에서 일어난 변이가 자폐성 장애의 발현 확률을 높이는 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102개의 유전자 중에서 53개의 유전자는 주로 자폐 발현 가능성에만 관련되어 있었어요. 특이한 거는요, 이 자폐를 유발하는 변이 유전자를 가진 자폐인이 유전자가 없는 자폐성 장애인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듯 보이고요.
1: 예.
0: 이미 자폐성 장애라고 진단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유전적인 확실한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몇몇 국가에서는 유전자의 변이를 정확히 알아내면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것에 반대하기도 하고요. 자폐성 장애는 개인의 특성인데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하려는 의도가 타당하냐 뭐 이런 거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학적 연구로 인해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진다는 의견도 많고요. 최근에는 또 자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내용은 국내에서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 자폐 관련 증상이나 행동을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증거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면서 소화기관 관련 증상들이 감소하게 되고 언어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뭐 행동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발달장애 과학적 연구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사랑과 평화가 부릅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님.
0: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반갑습니다. 윤 박사님과 함께한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시간인데요. 매주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 팁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그러나 거의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0: 아, 시작부터 긴장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주제,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1: 시작하기 전에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만약 오늘 아침에 주치의사 선생님이 암 진단이 확정되셨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0: 조금 무거운 질문이 아니라 많이 무거운 질문인데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예. 우리는 나는 암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 환자들은 내가 왜 뭘 잘못했지? 라고 억울해하고는 해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이렇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보통 생활하시는 것보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어떤 생활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0: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러시죠.
0: 예. 근데 저 같으면 좀 식습관을 바꾸던가 뭐 좀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같은 그 암을 갖고 있는 분들께 좀 많이 질문을 해볼 것 같은데요.
1: 그러시죠.
0: 예.
1: 그러면 사실 이 행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0: 예.
1: 네, 저는 1990년 9월부터 이 암 환자, 불치병, 난치병 환자 또 병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과 함께 이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환자들이 이제 진단받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생활양식에서 여러 가지를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생활을 내가 아프기 전에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후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알고 실천하고 있는 제가 이러한 정보들을 정말 만나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정말 거의 모든 분들에게 있었던 현저하게 바뀌는 탑3가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환자가 되어서 그러한 행동들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이라도 실천을 하고 산다면 유비무환이라고 평소에 이렇게 대비하면 위기에 처했어도 뭐 처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했어도 걱정할 일이 없으실 거잖아요.
0: 저 역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예, 기대가 되는데요. 눈에 띄게 바뀌는 세 가지 뭔지 궁금한데요.
1: 네,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네, 첫 번째는 식사하는 시간과 방법입니다. 둘째는 취침 시간이고요. 셋째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식사하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나운서님은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죠?
0: 저는 좀 빨리 먹는 후다닥 먹는 편이라서

0: 항상 어머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빨리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데 글쎄요 한 시간을 재본 적은 없지만 한 10분 이내 10분 이내에 다 먹는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예. 보통 사람들이 한 10분 전후
0: 그렇죠.
1: 뭐 15분 이내에 음식을 그냥 폭풍 흡입을 하시잖아요.
0: 아...
1: 특히 이 국수나 냉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0: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폭풍 흡입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예.
1: 이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시면서 식사 시간이 최소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0: 아, 저는 꼭,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꼭 씹어드시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이 늘려지게 되는 이유를 이제 들으시면 아,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텐데.
0: 예.
1: 우리 아나운서님, 우리 위에 치아가 있나요?
0: 예?
1: 이가 있을까요?
0: 제가 제대로 질문을 들은 것 맞네요. 치아는
1: 위에 치아가 있나요?
0: 치아는 입에 있고 위에는 치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에 치아가 있는 줄 알고요. 입에서는 음식을 대강 끊어서 이렇게 위로 내려보내면서 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야. 네가 잘 알아서 쪼개고 씹어서 장으로 내려보내줄래? 이러고는 위에다가 이 치아가 해야 될 일들을 책임 전가를 시키잖아요.
0: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위에 치아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고 실제로 없지요.
1: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위에는 치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치아가 해야 될 일을 직무유기를 시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밥이나 빵, 떡, 국수나 이 감자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은 위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거든요. 꼭꼭 씹어서 침 속에 있어 분비되는 이 아멜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와 섞여야 소화가 잘 진행이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 이 침 속에 아멜라제는 음식과 섞여서 물론 위로 내려가지만 위에서는 이 산성 환경으로 인해서 그 산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 강한 산성 환경 속에서는 작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특히 더 꼭꼭 씹어야 되는데 사실 꼭꼭 씹지 않았다고 해서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입에서 소화를 잘 시켜 내려보내지 않으면 다른 소화기관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입에서 이제 오래 잘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소화 효소와 섞여서 위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아밀라아즈가 이제 입 안에서 이미 전분을 분해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0: 예.
1: 반대로 빨리 삼키게 되면 입에서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소화가 감소되면서 위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섞어서 죽처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음식 큰 조각들이 내려와 있으니 이것을 부숴야 되고 섞어야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서 위에서 빠져나가는 배출 시간이 길어지겠죠.
0: 예.
1: 그래서 사람들은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아...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치아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위에다가 전가를 시켜놓게 되면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에너지가 이 위에서 소화시키는데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고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시죠.
0: 예. 자, 치아가 부족하니 국수나 냉면도 몇 번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장기들의 부담을 많이 주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치아가 할 일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인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행동을 바꿀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점심시간부터 정말 이 치아가 해야 될 일을 치아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인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30번은 씹어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0: 예.
1: 100번이 제일 좋습니다만.
0: 100번, 예.
1: 네, 현대가 그렇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0분이라도 해주시게 된다면 건강한 위를 유지하고 또 위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위가 작동을 잘하고 나에게 반항하지 않는 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0: 예.
1: 그 영어 표현에 이 씹는다는 것을 CHU, CHU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 예.
1: 네, 이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0: 부추추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1: 예.
0: 그래서 이 씹는 일은 사실 우리 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 시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 예.
0: 이번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오늘 점심부터 이 추추추를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1: 예, 말씀하신 추추추 프로젝트 오늘부터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2: 네,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조금 멀리 다녀왔습니다. 예. 네,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데 바로 중국 산둥성의 대표 해안도시인 칭따오를 다녀왔는데요.
1: 칭따오. 예. 네,
2: 2박 3일 동안 바다와 야경 또 역사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칭따오는 우리나라도 가까워서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해외 여행지면서도 중국과 유럽의 분위기가 이제 함께 느껴지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더라고요.
1: 칭따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2: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도시가 생각보다

0: 훨씬 세련되고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바다를 따라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요. 무엇보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걷거나 이동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요. 그 해안도시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여행의 설렘을 더해주었습니다.
1: 자, 오늘 기대가 정말 되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셨나요?
0: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칭다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광장이었습니다. 넓은 광장 한가운데는 붉은색 나선형 조형물이 우뚝 서 있는데요. 중국의 오사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조형물로 그 칭다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이제 광장 바닥은 평탄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비교적 편했고요. 주변으로 펼쳐진 현대식 빌딩들과 그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고 있으며 아 정말 칭다오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1: 오사광장 하면 야경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0: 네. 해가 지고 난 뒤에 오사광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주변 초고층 건물 외벽 전체가 거대한 LED 화면처럼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건물마다 화려한 영상과 조명이 펼쳐지면서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연장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붉은 조형물과 형형색색이 빛이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사진을 찍고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는데 칭다오 시민들이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1: 바다 야경은 어떠셨나요?
0: 네, 오사광장 바로 앞이 해안 산책로인데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 위로 고층 빌딩의 조명이 그대로 반사되면서 거대한 그림 같은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그 잔잔한 물결이 움직일 때마다 빛도 함께 흔들려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노라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칭다오가 왜 중국 최고의 야경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 칭다오의 대표 관광지를 다 둘러보고 오신 건가요?
0: 다는 못 봤어요. 몇 곳만 다녀왔는데요. 칭다오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장교도 다녀왔습니다. 그 바다 위로 길게 뻗어있는 이제 부두 끝에 중국 전통 양식의 누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 칭다오의 상징적인 명소입니다. 부두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양쪽으로 바다가 펼쳐지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기분도 정말 좋더라고요. 칭다오를 소개하는 사진이나 그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직접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1: 잔교는 휠체어 이용자도 관람이 가능했나요?
0: 전반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바닥이 비교적 평탄해서 이동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워낙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이제 공휴일에는 사람이 몰려서 이동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요.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이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바다를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이동할 수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1: 예, 잔교를 보고 나서 어디로 향하셨나요?
0: 다음으로 잔교를 보고 해안 끝에 위치한 해군 박물관 인근에 있는 해군 그 기념 공간도 둘러봤습니다. 이제 바다를 향해 서 있는 군인 조형물과 높은 기념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칭다오가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서 중국 그 해군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온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간도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기 좋았고요. 관광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가진 역사와 배경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전동일처럼 박물관 안쪽 그 관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1: 예, 가장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칭다오 하면 칭다오 맥주 박물관 빼놓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칭다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맥주 박물관입니다. 네. 그 붉은 벽돌 건물과 거대한 맥주캔 조형물이 방문객을 반겨주는데요. 맥주의 그 제조 과정과 칭다오 맥주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도 이동할 수 있는 관람 동선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고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그 칭다오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문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맥주 박물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나요?
0: 역시 시음 체험이죠.
1: 저랑 네. 통하시는군요.
0: 그렇죠. 네, 전시를 통해서 맥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 보고 난 뒤에 직접 맛을 보니까 더욱 특별하더라고요.

0: 단순히 맥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박물관 곳곳에서 독일 양식 건축의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 독일 조계지였던 칭따오의 역사와 맥주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 예, 칭따오에서 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0: 지하철로 대부분 이동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제 역마다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예. 특히 휠체어 이용자는 출발역에서 경사로 설치를 요청하면 환승역과 도착역까지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서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어서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요. 접근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1: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있었나요?
0: 네. 가장 큰 차이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공항처럼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요. 가방 검사도 진행되는데요. 역마다 공항이 상주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역마다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칭따오 여행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0: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수단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라고 해서 QR로 계산을 하는데요. 간혹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가는 곳마다 장애인 할인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카드는 영문 서류로 준비해 가면 지하철 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물관 등에서도 무료이고요. 그런데 동행인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또 이제 번역 앱과 중국 현지 지도 앱은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소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어 장벽이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 가면 훨씬 편안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1: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겠군요. 네. 중국에서 길 찾기는 어떠셨나요?
0: 네, 중국에서는 구글맵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칭따오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고독지도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운받지 않고 가서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1: 자, 끝으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팁이 있을까요?
0: 네. 전동휠체어 이용자라면 항공권 예약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항공사의 휠체어 접수와 탑승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칭따오는 비교적 작은 기종 항공기가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높이와 폭, 길이, 무게, 이제 배터리 종류까지 미리 확인해서 탑승 가능 여부를 꼭 문의하셔야 되고요. 또 전동휠체어와 배터리 관련 영문 서류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 전환 방법이나 등받이 접는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두면 공항에서 설명할 때 편리하고요. 이번에 제 휠체어를 화물칸에서 빼지 못해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힘들게 영상 통화와 사진 찍어서 이제 설명 후에야 휠체어를 겨우 뺄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충전기와 멀티플러그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조금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중국 칭따오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한 여자가 다섯 번째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상민의 무기여 자리 거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 청소년들 중에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난 작가가 되고 싶어, 난 무용가가 하고 싶어, 이런 꿈이 있는 친구 있을 텐데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요, 오는 7월 2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예술제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축제고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장애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음악제나 미술제가 아니라 예술제이기 때문에 경연 부문이 다양합니다. 서양 악기와 전통 악기 연주, 노래, 무용과 댄스는 물론 미술과 문예창작까지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이 원래는 6월 12일까지였는데요.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 6월 28일 일요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미 늦었다고 알고 있는 친구? 아닙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화 서울 02-855-515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를 좋아하고 악기 연주를 즐기는 시각장애 청소년들, 내 실력을 무대에서 정식으로 선보일 기회니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실 도전해 하셔야 돼요. 네, 용기 내시고요. 6월 26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0: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 체육지도자 이다은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특수체육학과를 나와서 장애인체육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을 마주하는 거는 여기 복지관 입사하고 나서가 처음이에요. 그 입사했을 때 생활체육교실 예를 들어 수영교실이라든지 전맹이신 분들은 어쨌든 수영을 할 때 좀 많이 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하는데 물과 친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하고 싶다, 프로그램 더 늘려달라 이렇게 하실 때 조금 많이 뿌듯하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도 하긴 하지만은 조금 외부 행사 같은 거를 좀 많이 나가는 팀이어가지고 테마를 항상 다르게 정해서 나들이 가는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낚시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뭐 탠덤바이크 2인용 자전거도 지원해드리고 하는데,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구두 설명이 조금 정확하게 해야 돼서 왼쪽 팔을 왼쪽으로 뻗으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드려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어쨌든 잘 보이시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짚라임 체험, 뭐 패들보드 체험, 조금 색다른 체험도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시고 두려움 없이 오셔서 마음껏 즐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체육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이다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수영의 운동을 배우거나 낚시나 탠덤 바이크 타기 등의 외부 활동을 할 때 처음에 겁을 내기도 하지만 곧 익숙해지는 분들이 많다고요. 지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복지관 이용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지켜보는 보람, 이거 정말 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더 넓게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어떤 길잡이가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소유와 정기고가 부르는 썸, 정인과 게리가 부르는 사람 냄새.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손글씨, 이렇게 손으로 쓰는 글씨 쓸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요.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요즘 역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1: 네.

0: 네. 일명 다쿠가 인기여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굉장하네요. 야, 그런 거 좋아하세요? 어떻게 신세미 씨는?
1: 사실 다쿠에는 취미가 없지만 그 다쿠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막 스티커도 모아오셔서 막 다이어리 꾸미시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손글씨 쓰는 거는 아직 좋아해서요. 다이어리 자체는 쓰고 네, 여러 메모 같은 것도 저는 뭐 패드에 하면 그게 좀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0: 안 보게 되고.
1: 그래서 결국엔 전 종이와 그 펜을 집어들게 됩니다.
0: 아, 저도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와이프한테 잘못했을 때마다 손글씨를 쓰거든요.
1: 아, 그거만큼 이제 또 마음에 와닿는 사과문이 없죠.
0: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럼 다음번에 바꿔서 타자를 치셔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0: 혹시 티세요?
1: 또 다른 마음을 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번 주 끝말잇기 재밌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끝말잇기 하고 보니까 저도 또 한 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그건 또 해보기로 하고요. 예. 오늘이 또 2026년에 177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이게 거의 이 말인 즉슨 이제 반 절반 왔고 절반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0: 아, 진짜 빠르다.
1: 사실 이쯤 되면 마음이 좀 심란해지면서 벌써 반이 지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곡들을 오늘 좀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일명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첫 곡으로는 정말 경쾌한 곡 고르려고 해서 신재평과 이장원으로 이뤄진 남성 2인조 밴드이자 이제 프로듀싱 유닛으로도 불리는 페퍼톤스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팀을 결성한 게 2004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후추처럼 좀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음악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름을 페퍼톤스라고 정했다고 하고요. 2년 전인 2024년에는 페퍼톤스가 이제 결성 20주년을 또 맞이해서 새 앨범도 내고 요즘에 또 페스티벌에도 출연하시면서 활발한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저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고.
1: 맞아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그 카이스트 대학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전산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행복하고 진짜 즐겁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두 사람이 모여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음악들이 보통 강렬하고 좀 상쾌한 느낌이 드는 편인데 그래서 데뷔 때부터 페퍼톤스의 음악은 우울증 치료제다 이런 또 수식어로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멜로디랑 에너지를 가진 곡들이 많지만 이 곳곳에서 또 공대생 출신인 두 사람의 그런 면모들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산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전자음악 기기인 이런 신디사이저 같은 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이제 페퍼톤스 음악을 들어보시면 좀 재밌는 그런 전자음들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감상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페퍼톤스 4집 비기너스 럭이라는 앨범에서 타이틀곡이었던 행운을 빌어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앨범 제목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물씬 담겨 있고요. 사실 시작이라는 게 끝이 있어야 시작도 생기는 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곡도 행운을 빈다는 내용이 조금 양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인이었던 이제 두 사람이 관계가 끝이 나면서 이 한 사람이 다른 좋아했던 여성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를 행운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고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0: 저는 보통 저주하거든요.
1: 보통은 그런 편이었는데 이 노래는 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조금 더 특이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고 좀 반짝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그냥 기쁘게 들을 수만은 없어서 약간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생각나는 장면은 마치 햇빛이 되게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 떠오르는 상반된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곡이고요. 약간 시작과 끝의 사이에서 묘한 감정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이어서 이제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0: 되게 오늘 주제 아주 그냥 정답이네요. 착붙하네. 네.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좀 이어서 들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디스코의 여왕인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이란 곡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1980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이 곡에 이제 밴드 더 시크의 멤버 나일 로저스랑 버나드 에즈워즈가 프로듀싱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나일 로저스라는 멤버가 굉장히 기타를 잘 치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일 로저스의 그런 굉장히 유니크한 기타 연주도 들어보실 수 있는 곡이고 이 곡의 메시지는 이제는 나의 새로운 그런 모습을 세상에 좀 알릴 거다.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런 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서 네. 상반기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반기에는 꼭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 가지.
0: 너무 다른 철학을 갖고 있네요. 상반기에도 못 보여주는데 하반기에 보여주겠어?
1: 이러시면 오늘 선곡 방해됩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곡 뭐라고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1: 네,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제 영국 뮤지션인 파울로 누티니의 New Shoes라는 곡인데요.
0: 오, 그냥 제목만으로 이 곡 마음에 들어요.
1: 맞아요.
0: 새 신발 좋아하거든요.
1: 너무 좋은 네, 출발을 네. 또 해줄 새 신발인데 이 파울로 뉴티니가 2006년에 데뷔하고 이제 곧바로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스타로 성장했던 뮤지션인데 이 곡은 이제 쌀쌀한 화요일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냥 그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내 모습이 피곤해 보이고 실제로 좀 아픈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옷을 입고 신발도 신었는데 아, 신발이 문제인 거예요.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
1: 네. 네. 그래서 이제 새 신발로 바꿔 신었더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밝아진 것 같고 어머. 모두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어서.
0: 근데 이분은 되게 인생 살기 편하겠다.
1: 진짜요.
0: 진짜. 좀 부럽네요. 예.
1: 신발 하나로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모든 게 리셋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새 신발 신으신 것처럼 기분 전환하시라고 골라봤습니다.
0: 네.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 파울로 두티니의 New Shoes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got an excuse, so I'm wearing my brand new shoes.
1: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신발 마음에 안 들어서 옷을 바꾸는 분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예예 그런 분들 완전 공감하실 것 같고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네, 이번에는 레드벨벳 조이의 솔로 스페셜 앨범 안녕에서 안녕이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안녕이라는 앨범은 6곡 모두 이제 리메이크 곡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제 조이가 사실 레드벨벳이라는 그 케이팝의 중심에 있는 그런 걸그룹 멤버잖아요. 하지만 이 리메이크 앨범에서는 이제 케이팝 저편에 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그런 대중 가요들을 좀 골라서 이제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편곡으로 또 재해석을 했는데요.
1: 영리했네요. 네. 네.
2: 이 박혜경의 안녕을 이제 조이만의 좀 상큼 발랄한 그런 느낌을 더 살려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가사에 이제 지나간 날들에게 안녕 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 정말 그 얘기처럼 오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은요?
2: 네. 이어서 이제 다시 감상해볼 곡은 샤이니의 AO라는 AO? 곡인데요. 네. 이 곡은 2010년에 발표가 됐고요.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이제 절반의 시간이 흐르고 여름쯤 되면 굉장히 성적의 압박에 학생들이 시달리기 시작하거든요.
1: 그쵸, 수능은 가까워오고.
2: 네. 성적은 변함이 없고
1: 그렇죠.
2: 마음이 초조한 그런 학생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곡이에요. 이제 가사에 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엄마는 계속 잔소리를 한다. 그런 너의 힘든 마음을 우리의 노래가 알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서 이 곡을 듣고 이제 힘내셔서 가을에는 꼭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좋을 것 좋겠습니다.
1: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이의 안녕, 샤이니의 에이요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서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노래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힘이 날 것 같아요. 에이요!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이번에는 시작이 좀 두려운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0: 저 같은 사람들이군요. 네. 예, 가주세요.
1: 그래서 딱 두 곡 준비해 봤는데요. 네. 먼저 들어볼 곡은 에일리의 하이어라는
0: 좋죠.
1: 곡입니다.
0: 네.
1: 이 곡에는 또 피아노 연주자 이루마가 또 연주에 참여를 했는데요.
0: 이름부터가 지금 돼요.
1: 이루자.
0: 이루마.
1: 네, 이루고 맙니다.
0: 예, 예.
1: 정말 이 가사도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갈 거야. 굴하지 않겠어. 이런 강한 의지가 들려오고 있고요. 에일리의 또 폭발적인 가창력
0: 그쵸.
1: 덕분에 이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어서 들어볼 곡은 이제 미국 밴드인 Imagine Dragons의 It's Time이라는 곡인데요.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아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네.
1: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이제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박자에 맞춰서 박수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강한 비트들 덕분에 조금 왠지 용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도 드는 곡입니다.
0: 약간 주술 같은 거죠.
1: 맞아요.
0: 옛날에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 추장들이 할 때 이렇게 막 쿵쿵 네. 박자 맞춰주는.
1: 네.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노래 바로 들어보죠. 이루마가 피처링한 에일리의 하이어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It's Time.

0: 자, 다음 두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새로운 출발을 좀 축복하는 노래 골라봤는데요.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카펜터스가 카렌 카펜터랑 리처드 카펜터라고 남매 그룹이에요. 하지만 남매지만 두 사람은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그런 신혼부부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네. 바로 이 곡이고요.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이제 떠나는 그런 이미지를 내세웠던 미국의 은행 광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노래가 짤막하게 CM송으로 등장을 했다고 해요.
0: 딱이네요.
1: 네. 네. 근데 이제 이 곡은 이제 리처드 카펜터가 이제 부르기 전 카펜터스가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이게 CM송으로 먼저 나왔는데 이 곡을 이제 카펜터스 멤버가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작곡가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완곡 버전을 만들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만들어준 걸 카펜터스가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나서 이 곡이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아마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추억의 노래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

0: 약간 부족해요 지금. 98% 왔는데 다시 시작할 용기. 네. 2% 마지막 노래로 채워주시죠.
1: 네. 마지막 곡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곡은 사랑의 시작에 대한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밴드

0: 시카고의 비기닝즈라는 곡입니다. 제목부터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내 마음에 드는 영원히 느끼고 싶은 이 사랑의 감정이 지금 나에게 막 찾아왔다. 이제 막 시작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은 로맨틱한 그런 사랑 노래인데요. 네. 이 곡이 발매 초기에는 큰 반응을 그렇게 받지를 못하다가 발매되고 2년 뒤쯤부터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차트 1위에 오르는 그런 뒷심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의 역사처럼 올해 남은 절반도 뒷심을 발휘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1: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밴드 시카고의 비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스포츠 영역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11세, 12세 이상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보다 학습 목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음악적 재능에 대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대학생일수록 음악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 목표를 선택했고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이들일수록 수행 목표를 선택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희망적인 것은 마인드셋은 배우거나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캐롤 드웨크은 유명인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루빅스 큐브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들의 지능이 타고난 것이라고 묘사된 문장과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라고 묘사된 문장 중에서 하나를 읽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유도했다. 아이들은 글을 읽은 후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 답했다. 또한 아이들은 심리학자들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어렵지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문제와 너무 쉬워서 실수할 일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읽은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읽은 아이들보다 학습 목표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일시적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지식과 기술을 늘리려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면 마인드셋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떻게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게 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개인의 마인드셋과 관련된 신념이 앞에서 살펴본 칭찬의 유형에서 비롯된다는 증거가 있다. 발달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건더스는 부모와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놀이나 식사 같은 일반적인 활동과 옷 입기와 장난감 치우기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연구진은 부모가 칭찬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 지향적인 칭찬, 잘했어, 넌 정말 똑똑해와 과정 지향적인 칭찬, 잘 그렸네, 입을 가린 게 마음에 들어, 로 분류했다. 그 후 연구진은 아이들이 7, 8세가 되었을 때 후속 연구를 시행해 아이들의 마인드셋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유아였을 때 부모가 과정지향적인 칭찬을 사용했을수록 7, 8세가 된 아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 칭찬 유형이 마인드셋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8세에서 12세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매일 기록을 남기게 했다. 연구자들은 그 반응을 사람 중심적인 칭찬, 넌 똑똑해, 넌 착한 아이야와 과정 중심적인 칭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재미있었나 보구나 로 분류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지능에 대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가 사람 중심적인 칭찬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고 학업에서도 도전을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패는 생산적인 일이다. 마이클 조던이 1997년에 남긴 다음의 명언은 실패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나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9,000개가 넘는 슛을 놓쳤다. 경기에 진 횟수는 300번 정도다. 사람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놓친 것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살면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게 바로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자로서 최초로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혼다 소이치로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다. 내가 가장 기쁠 때는 계획이 실패할 때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꽉 차기 때문이다. 그는 40년 동안 일선에서 파산과 토요타의 퇴짜를 포함해 수많은 역경을 마주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가 끈기 있게 버티고 결국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고등학생 때 학교 농구 대표팀에 탈락하고 2군팀에 들어간 마이클 조던.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해리포터가 출판되기 전에 12번이나 거절당한 J.K. 롤링을 비롯해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패가 실제로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있다. 학생들에게 잘 구조화된 물리학 문제 또는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게 했다.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들은 변수가 많았고 알 수 없는 변수도 있었으며 가능한 해결책이 다수였고 학습자가 가정과 추론을 많이 해야만 했다. 반면 잘 구조화된 문제는 변수가 적었고 규칙적인 의사결정 원칙이 필요했으며 인식 가능한 해결책이 있었다. 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잘 구조화된 문제를 처음에는 그룹으로 풀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풀었고 나머지 절반은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처음에는 그룹으로 풀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풀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모두는 혼자서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었다. 그 결과 처음에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 고전했던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 구조화된 문제를 푼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즉, 생산적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여기서 생산적 실패란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와 오류를 경험함으로써 이후의 학습과 개념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학습 설계를 말한다. 한편 마인드셋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가 지능이 고정된 것이라고 믿으면 자녀가 고정 마인드셋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이모비츠와 캐롤 드웩은 부모와 자녀의 마인드셋을 측정했을 때 그 결과에 당황했다. 부모가 마인드셋을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자녀의 마인드셋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좌절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조사했다. 부모는 실패가 학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는가? 실패 경험이 성과와 생산성을 올려준다. 아니면 저해한다고 보는가? 실패 경험은 학습과 성장을 해친다와 같은 질문에 답했다. 아이가 낙제점을 받고 집에 돌아온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했다. 실패를 강화적이라고 보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실수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들은 자녀의 실패가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일까 봐 걱정할 가능성이 낮았다. 실패와 지능에 대한 관점은 오직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만 공유될까? 그렇지 않다. 관리자의 마인드셋이 직원에 대한 인식과 대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해슬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관리자는 직원에 대한 초기의 인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관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직원의 변화에 민감했다. 그들은 직원의 저조한 성과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고 성과 개선을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느꼈다. 이 연구는 개인의 마인드셋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수에 대한 관점이

인간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개입으로 마인드셋을 바꿔라. 한편 개입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개입은 뇌가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똑똑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행위다.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것처럼 뇌의 성장에 이로운 행동을 검토하는 행위도 개입에 속한다. 나아가 일부 개입에는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한 과학자, 동료 집단, 유명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후에 능력을 키웠던 경험과 미래의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쓰게 한 것도 개입에 속한다. 발달 심리학자 리사 블랙웰은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설계해 실시한 결과 개입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증진하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중학생 때 겪는 수학 점수의 하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진은 대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지능은 발달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된다는 내용을 포함해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쳤다. 관련 영상을 보고 토론도 했다. 두 번째 그룹은 여러 영역에 따라 개인의 지능이 다를 수 있다는 다중 지능 이론을 배웠는데 지능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개입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연구진은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두 그룹보다 성적이 높았고 학업을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 나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15주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조사관 클럽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이 클럽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사관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학습자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속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교해 학교 참여도가 높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수행 목표가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가 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나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마인드셋이었으므로 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답했다. 조사관 클럽에서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학생들은 조사관 클럽에서는 누구나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냥 나와서 참여하기만 하면 점점 더 똑똑해져요. 라고 했다. 학교에서도 그런지 묻자 아니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똑똑하면 잘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죠. 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연구진을 매료시켰다. 학생들의 탐구를 지원하고 이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주체성을 장려한 조사관 클럽의 환경이 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정 분위기 또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를 통해 추가 입증되었다.
과정학습 지향적 수업 관행과

개인 성과 지향적 수업 관행에 따른 수업 분위기의 차이가 서로 다른 마인드셋을 불러왔던 것이다. 과정 학습 중심 교실은 수업의 이해를, 개인 성과 중심 교실은 성적과 능력의 입증을 강조한다. 개인 성과 지향적인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들일수록 학기 말에 고정된 마인드셋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학기 초에 마인드셋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중학교 수학교사들의 수업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장려하는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이해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지보다 적극적인 탐구를 거쳐 이해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집중했다. 그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과제를 고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은 성장을 위한 실수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했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장려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능력별로 그룹화하고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학생들을 비교했고 낮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교사 개인의 마인드셋이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원작 주민선, 극본 허은경, 연출 이주영, 미지 유하나.

0: 언니, 저 차에 탄 사람 죽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1: 우리도 죽을까?
0: 죽겠지, 언젠가는.
1: 엄마도 아빠도?
0: 그렇겠지?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왜 그런 걸 물어, 기분 나쁘게.
1: 내 생각엔 엄마 아빠는 안 죽을 것 같아.
0: 그런 게 어딨어?
1: 우리 엄마 아빠니까.
0: 헐, 아니거든요.
2: 그게 아니라면, 죽음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뭔가 절차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노화나 병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함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언니의 피투성이가 된 시신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죽음은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아무런 논리도 이유도 순서도 없는 것임을.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이런 방식으로? 이건 아니야. 이런 법이 어딨어. 이럴 순 없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절대. 언니, 여기 잠깐 있어. 나무 밑이라서 안전할 거야. 내가 언니 이렇게 만든 사람 찾을게. 찾아서 다시 살려놓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있어.

어디 숨어있냐? 빨리 나와! 이런 데 깔린 척하고 숨어있으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지? 그냥 당하고 있을 줄 알았지!

0: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네. 야, 일어나.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
1: 죽은 거야? 숨 참고 있는 거지. 숨 안 쉬는 척.
0: 죽은 척!
1: 정말 죽은 거야?
0: 야!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책임져야지!
1: 우리 언니 살려내!
0: 우리 언니 살려내!
1: 이거야? 어디서 났어?
0: 왜 이걸 네가 갖고 있어? 네가 뭔데? 왜 이런 걸 갖고 있냐고. 대답해! 왜 우리 언니 쐈어? 왜? 왜?
1: 널 내 손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서 우리 언니 살려내.
0: 살려내!
1: 네 손에 죽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엄하게.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0: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우리 언니 살려내라고!
1: 뭐야? 누구야?
0: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빨리 안 가!
1: 너 뭐야?
2: 우리 오빠 죽었어요.
1: 오빠? 네가 얘 동생이야? 근데 넌 어떻게 살아있어?
2: 오빠가 이렇게
1: 안고 있었다고? 근데
2: 이렇게 해서
1: 오빠 품 속에서 빠져나왔다고? 돌무더기 해치고? 또 누가 있어? 너 말고

0: 인사해우리언니야
1: 울지마너울자격없어
0: 난니네오빠절대로용서안해그냥언니한테보고하려고데려온것뿐이야언니그놈죽었더라얘는그놈동생이고이제7살이래집무너질때얘살리려고끌어안고있었나봐살리려고자기들살려고언니를죽인거지거기두면죽을것같아서데리고나왔어언니라면그렇게했을테니까돌보는거전문이니까 야너배고파대답안해
2: 배고파요
0: 먹어건빵이야
2: 감사합니다
0: 나한테말고우리언니한테감사해언니한테배운거니까
2: 감사합니다
0: 너이동네아는데있어빈집말고사람없는데
2: 유치원이야거기서밥도먹고잠도잤어요
0: 좋아그럼오늘은유치원에서자고내일나랑같이어디좀가자
2: 어디요
0: 찾을사람이있어근데겁나위험한곳에있거든
2: 갈수있어요같이갈게요
0: 좋아대신울지마너는울자격없어

0: 마스크 챙겼지?
1: 네.
0: 우리가 가는 곳은 식물의 도시야. 식물에 잡아먹힌 도시. 거기서 마스크 안 쓰면 잡혀가, 악마한테.
1: 거기 누가 잡혀갔어요?
0: 있어, 그런 사람.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
1: 친구예요?
0: 뭐, 그런 셈이지. 그래서 되찾아야 돼.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1: 어? 어? 저기, 어? 사람 있어요. 저기.
0: 가보자. 저기예요. 저기요. 어? 알리나? 알리나! 정신 들어? 나 알아보겠어? 리아. 그래, 나야.
2: 어디야?
0: 유치원. 생존자들이 없는 곳을 찾다가 일로 들어왔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
2: 나 좀...
0: 일어나려고? 잠깐만.
1: 이거 물이에요.
2: 얜 누구야?
0: 그냥... 길 가다 만났어.
2: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떻게 된 거야? 그놈들 따라간 거 아니었어?
2: 어, 따라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어디로 가는 걸까? 근데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나비떼가 머릿속에 들어왔어.
0: 나비떼? 그래서?
2: 나비떼가 날갯짓을 하면

0: 그런 질문과 생각이 사라지고 무조건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만 남았어. 그래서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1: 왜 갑자기 몸이 떨어?
0: 아니야. 아무것도. 여튼 나비떼를 머릿속에서 쫓아내려고 했어.
1: 싸웠구나.
0: 정신을 되찾으려고 죽기 살기로 덤볐지. 그랬더니 물러가더라. 그렇게 무리해서 빠져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 미친 듯이. 조금만 느려져도 이상한 힘에 사로잡힐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달리다가 아마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기절한 것 같아.
1: 아, 그랬구나. 근데 이상하네. 미래 언니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질 않네. 잊은 걸까? 아님 답을 듣는 게 두려운 걸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나?

0: 확실히 알리나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특히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
1: 다녀왔습니다.
0: 너 뭐해?
2: 뭐 좀 꺼내려고요.
0: 야, 알리나한테 꺼내달라고 하지.
2: 제가 할 수 있어요.
0: 그럼 네가 이 책상 위에 의자 올려놓고 혼자 올라간 거야?
2: 네.
0: 아니, 어린애가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데 쟨 모른 척 앉아만 있네. 다행이다. 너 괜찮아?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음부터 절대로 이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마. 꺼낼 거 있음 알리나한테 꺼내달라고 하고.
2: 했는데.
0: 꺼내달라고 했어? 알리나를 바라봤다. 아무런 표정 없는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3: 뭐 어쩌라고. 내 동생도 아닌데. 나랑 걘 아무 상관없어.

0: 자, 그때 일 아직도 기억해? 녹즙 마시고 끌려갔을 때.
1: 그 얘긴 왜 갑자기?
0: 그날 언니 날 붙들고 있었지만 널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 널 그렇게 보내고 언니는 완전히 무너져서 폐인처럼 지냈어. 그러면서도 언니는 계속 널 구하러 가고 싶어 했어. 정말이야.
1: 구하러 와도 구하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정말 강력한 존재들이거든.
0: 맞아. 거기서 도망쳐 나온 뒤로 초능력도 없어지고 손바닥에서 그 이상한 나비를 꺼낸 뒤부터는 몸 한가운데도 텅 빈 것 같고 그래. 아무튼 언닌 위험을 무릅썼을 거야. 널 구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네 곁에 함께 했겠지. 나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까 봐 그렇게 못했어.
1: 그래서 끝이야?
0: 아니 그냥 우리가 함께 지내려면 오해나 앙금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언니가 널 놓치고 날 선택했다는 뭐 그런...
1: 아, 난 그런 거 없거든?
0: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우릴 이어주던 언니가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감정을 차단해버린 걸까?
2: 이거...
0: 어? 이게 뭐야?
2: 알리나 언니 그렸어요.
0: 잘 그렸는데? 닮았어. 야 이거 봐. 얘가 너 그려...
1: 나... 먼저 가서 잘게.

0: 왜 그러고 있어?
1: 갔어요.
0: 가다니?
1: 가방 들고 나갔어요. 키 큰 언니.
2: 뭐? 배낭, 내 배낭 어디 갔어?
1: 그 언니가 갖고 나갔어요.
2: 뭐? 이건 뭐야?
1: 그 언니가 뭐 쓰고 있었는데.
2: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1: 모르겠어요.
3: 그게 끝이었다.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더는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없어서였을까? 소중했던 존재들은 그렇게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

0: 그렇게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다. 요원들은 자신들의 팀장인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유는 뒤편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화살을 매겼고 현우는 도련님의 곁에 서서 쇠파이프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때 요원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박수를 한번 쳤다. 안 그래도 밝지 않았던 창고 안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제외하면 눈앞에 전혀 보이는 게 없었다. 유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그러자 눈이 타버릴 듯한 밝은 빛이 창고의 천장에 매달린 조명에서 번쩍 켜져 온 창고에 퍼졌다. 눈을 뜨지 못하고 지우가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박수를 치던 요원은 지우에게 달려와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지우는 맥없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
1: 도련님!
0: 다들 눈을 뜨지 못하는 와중에 현우가 도련님의 이름을 외쳤다. 요원은 다시 박수를 쳤고 창고 안은 어둠 속에 다시 잠겼다. 요원이 넘어진 지우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1: 뭐야!
0: 곧이어 비명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유라는 눈을 찌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시 한번 작게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창고에는 빛이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잘 움직였을 고양이 도련님은 요원의 얼굴에 달라붙어 발톱으로 얼굴을 마구 할퀴고 있었다. 요원이 괴로워하며 쓰러지자 뒤에서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 피투성이가 된 요원의 얼굴에 손을 댔다. 기운이 빨려드는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현우가 노끈을 가져와 그의 손발을 꽁꽁 묶는 걸 본 요원들이 유라와 현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굉장한 소리와 함께 뒤에서 화살이 한 발 날아왔다. 요원들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고 그 중 한 사람이 연유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 나왔다. 연유처럼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자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유를 빤히 바라보기만 하다가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요원이 손을 움직이자 연유의 몸이 마치 인형극 속의 인형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연유의 화살은 이제 유라와 현우를 향하고 있었다.
2: 몸이 멋대로 움직여! 도망가요, 내가! 선배! 얼른 피해요!
0: 신체 조종 요원의 등장에 유라와 연휘, 현우가 당황하자 다른 요원들이 지후와 란주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연유의 활에서 화살이 날아갔다.
2: 야! 나 이렇게 못 쏘지 않는다고! 백발백중이란 말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거지같은 실력으로 날 조종하냐고!
0: 화살이 턱도 없는 곳에 날아가 떨어지자 연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연유의 분노에 요원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졌다. 연유는 화살이 엉망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머리에 핏대를 올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가 처음 활을 잡았을 때도 당신보다 나았을 거라는 둥, 혹시 조정 능력만 있고 본인 신체는 다를 줄 모르냐는 둥, 멍청해야 특수 요원이 될 수 있냐는 둥 온갖 모독과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 사이 유라는 란주와 싸우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려는 한 근육질 요원을 피해 연유를 조종하는 요원에게 몰래 다가갔다.
3: 지연제로 뒤에!
0: 누군가의 제보에 신체 조종 요원이 뒤로 획 돌았다. 그 순간 유라는 지현제로라 불린 요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온 머리가 흔들리는 충격과 함께 눈앞이 핑 돌며 별이 반짝였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연유는 몸이 풀리자마자 바로 활을 들고 자신을 조종하던 요원의 얼굴에 조준했다. 정신을 못 차린 요원이 당황하는 사이 유라는 자신의 손을 그녀의 목에 갖다 대며 능력을 흡수했다. 능력이 사라진 요원은 유라에게 오른발을 휘둘렀다. 유라는 간발의 차이로 그 공격을 피하며 바닥 위를 굴렀다. 그때 활을 내려놓은 연희가 달려왔고 요원의 등 뒤에 어피듯 매달려 팔로 목을 조르며 움직임을 막았다.
2: 선배, 지금이에요!
0: 유라는 요원의 손을 등 뒤로 돌린 다음 끈으로 양손을 꽁꽁 묶었다. 무릎을 꿇려놓고 요원의 발까지 묶은 유라는 그녀를 발로 굴려 컨베이어 벨트 아래 공간에 밀어넣었다. 보아하니 란주, 효석, 그리고 현우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지우는 혼자서도 충분히 두 요원을 상대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란주가 상대하는 사람은 신체 능력 자체가 남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한 번 뛰고 주먹으로 칠 때마다 주변의 벽이나 바닥 같은 것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었으니까. 란주가 잽싸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느리게 움직여도 주먹에 맞아 온몸이 부서졌을 터다. 유라와 연유의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끄덕인 유라는 란주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연유는 활을 주워들고 원혁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심장을 터뜨릴 것 같은 소리가 건물을 채웠다. 원혁이었다. 그는 옆에 놓인 약물 가방을 남은 요원들에게 던졌다. 요원 한 명이 약물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것을 본 원혁은 직접 소초모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긴 팔을 휘둘러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있던 연희를 밀쳤다. 팔 부분의 옷이 발톱에 찢기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연희는 뒤로 날아가 기계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엎어졌다.
2: 연희야!
0: 현우와 란주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유라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4: 내가 저놈을 잡아도 되는 걸까? 능력이 사라지기는 할까?
0: 원혁은 연희에게 정신이 팔린 현우를 때리려 앞발을 내리찍었다. 다행히도 그 순간 지우가 끼어들어 포스필드로 현우를 구했다. 원혁의 앞발과 지우의 포스필드가 부딪히는 육중한 소리가 쿵쿵 창고 안을 울렸다.
5: 유라씨.
0: 막막한 순간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 쳐다보니 시온이 유라 옆에 와 있었다.
5: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를, 저 괴물을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선형 제로님에 대한 사죄는 죽어서라도 꼭 할게요. 이번에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혹시 상황이 허락된다면 절 꼭 사람으로 죽게 해주세요.
4: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5: 미안합니다.
0: 시온은 그 말을 건네자마자 지후와 원혁을 지나 쏜살같이 달렸다. 원혁은 시온이 뛰어가는 것을 보고 잡으려 했지만 시온이 좀 더 빨랐다. 시온은 한때 태곤이었던 붉은 첼리를 집어들고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유라는 시온이 붉은 젤리 덩어리를 삼키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뒤편을 아련히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라는 뒤를 돌아봤다. 오빠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채령이 다친 연유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채령은 시온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소름 끼치는 괴성이 들려왔다.

0: 연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연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무래도 부러진 것이 확실한 갈비뼈와 원혁의 발톱에 심하게 찢긴 팔뚝의 상처는 체력 덕에 모두 회복된 것 같았다. 연휘는 숨을 몰아쉬며 채령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제야 정면에서 대립하고 있는 괴물 두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채령도 연휘의 시선을 쫓다가 괴물이 둘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1: 설마 오빠?
0: 채령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시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괴물을 향해 달려갔지만 지후에게 잡히고 말았다. 시온을 부르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채령의 목소리에 연희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에 떨어진 화살을 줍고 활을 든 뒤 괴물들 가까이로 걸어갔다. 먼저 움직인 것은 시온이었다. 하지만 시온은 원혁이 아닌 다른 요원들을 향해 달렸다. 길고 풍성한 파마머리를 한 요원이 시온의 얼굴 주변을 향해 손을 뻗은 채 뭔가를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자 시온이 자리에 멈춰섰다. 시온은 꼭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쉬지 못하고 컥컥대며 고통스러워했다. 나머지 요원들은 가방을 열어 약병에 주사기를 꽂고 차례대로 팔을 내밀었다. 부작용이 겁나는지 다들 선뜻 주사를 맞지 못하고 있었다. 연희는 파마머리를 한 요원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2: 손을 쏴. 저 친구는 손으로 공기를 제어하는 능력의 초인이야. 저런 식으로 일부 구간에서 산소를 자기 근처로 빼내지 마칠 수 있겠어?
3: 해봐야죠. 할 수 있을 거예요.
0: 지후의 말에 대꾸하며 연희는 입까지 활시위를 잡아당겼다. 시온에게서 산소를 빨아당기는 파마머리 요원의 손동작이 계속되다 일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연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살을 날렸다. 창고의 어두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요원의 손등에 꽂혔다.
2: 이야, 진짜 초인으로 오해 살만했네.
0: 지우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연희는 화를 내리지 않고 계속 요원들과 시온 있는 방향에 시선을 두었다. 시온은 자신을 옥죄던 공기가 풀어지자마자 곧장 앞발을 내려쳐 가방 안에 남아있던 약병들을 모두 부쉈다. 그 모습에 원혁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내질렀다. 그는 시온에게 달려들어 두 팔을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시온은 몸을 뒤로 제치며 원혁의 팔을 피했고 두 번째 공격에는 그의 팔을 잡았다. 시온과 원혁의 싸움에 약을 맞으려고 기다리던 요원들이 양옆으로 도망쳤다. 체력 덕분에 컨디션을 좀 회복한 시온은 벽을 딛고 뛰어올라 원혁에게 덤벼들었다. 그러곤 빠르게 원혁의 등에 올라타 목을 물어뜯었다. 곧 창고 안에 괴물이 세 마리로 늘었다. 연휴를 비롯한 소초모들은 목을 물어뜯긴 원혁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체령의 유전자가 섞인 덕분에 원혁은 목의 절반이 물어뜯기고도 다시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물이 불안정한 탓인지 물어뜯긴 부분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쪼그라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1: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연유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약물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이따가 내가 괴물들의 주위를 시온과 같이 끌어볼 테니 네가 목이나 다리를 최대한 맞춰봐.
1: 네.
2: 그리고 유라, 네가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지 봐야 해. 그게 우리의 희망이겠네. 우선 저 요원들부터 처리하고 시온이를 돕자.
0: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지호는 포스필드를 양손에 쫙 펼쳤다. 그러고는 바닥과 벽에 서로를 밀치고 핥히며 소리를 질러대는 세 괴수를 지나 소초모들을 향해 다가오는 요원들에게로 돌진했다.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섰다. 지우와 싸우는 사람에게 활을 쏘려는 순간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사람이 꼭 순간 이동을 하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달리다가도 갑자기 훌쩍 먼 거리를 뛰어넘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연희는 활을 쏠 수가 없었다.
1: 달리기가 엄청 빠른 요원이 있어요!
0: 연희가 소리치자 효석이 연희를 지원하러 달려왔다. 순간 이동 요원을 찾으려 연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찰나 그 요원이 갑자기 연희 앞으로 튀어올라왔다. 그의 주먹은 순식간에 연희의 눈앞으로 치고 들어왔고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에 맞은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채령과 다른 소초모들이 놀라 연희에게 달려왔다. 연희는 팔을 끌어안았다.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욱신거렸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방금 부상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순식간에 부상을 당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유라는 순간이동 요원을 잡으려 손을 휘둘렀지만 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다. 어느새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그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미소를 띤 채 소초모들을 내려다봤다.
4: 달리기가 아니야 이 꼬맹이들아. 이 몸이 바로 순간 이동 저인이시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4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 구성을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구성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는 정부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보다 명청대전 추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며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가 전력화되고 저가 드론 2만 대 도입이 추진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드론 작전 사령부는 해체 대신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 드론 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방 접적 지역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등이 배치되는데 성능이 입증된 상용 장비는 내년부터 야전에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말 카자흐스탄 방문 때 현지에서 러시아 정부 고위급과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안보실장의 5월 말 카자흐스탄 방문은 한-카자흐스탄 양자 협의를 위한 방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 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저녁 7시에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합니다. 3,5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모든 마트에서 계란 20% 할인을 실시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종전 이후에도 그간 누적된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의 국내 반영 시차 등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스웨덴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은 오늘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F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조별리그 1승 2무를 기록한 일본은 2승 1무를 달린 조 1위 네덜란드에 이어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의 32강 상대는 C조 1위 브라질입니다. 스웨덴은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따내며 조 3위의 자리에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연쇄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하루가 흘렀지만 현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강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188명, 부상자는 1,520명에 이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에는 이따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까지 강원과 영남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별다른 소나기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의 성공한 순간을 기억하죠. 상을 받는 장면이라든가 박수 받는 무대처럼 결과가 빛나는 순간들인데요. 하지만 그 장면 뒤에는 남들이 보지 못한, 알지 못한 첫걸음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서툴렀고 또 처음이라서 긴장했던 순간들인데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도 찾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출발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내딛는 사람이 다음 장면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 말이죠. 자, 어느새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나를 믿고 한 발 내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 O to 4입니다. 첫사랑.

일을 대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준비 기간이 아주 긴 사람도 있는데요.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정작 시작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걱정보다는 가벼운 도전 하나쯤은 선택해보는 그런 시작을 하는 하루 어떨까요? 오늘이.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호경이 부르는 처음이었어요.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하겠습니다.

0: 뉴스라인.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다정다감한 유치버니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가요계의 대모,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0: 자, 오늘은 반가운 손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1: 네.
0: 현아의 라이징 스타를 소개하는 현나소 시간. 김연아 씨 어떤 분과 함께 오셨는지 소개 자, 부탁드립니다.
1: 오늘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고요.
0: 네.
1: 최초의 여자 트로퍼.
0: 트로퍼?
1: 랩과 트로트를 접목한
0: 아~
1: 원래 그 래퍼 출신이거든요.
0: 예.
1: 수진 씨 모셨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기 소개를 트로퍼로 한다면
1: 네.
0: 한번 해봐 주시죠.
2: 가루가루 앞이 꽉 막혀 웨리도 삶이 막 막혀 래퍼는 트로트 가수 트로퍼 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야, 래퍼는 역시. 트로트 가수
1: 네.
0: 가루가루 꽉 막혀 랄랄랄라.
1: 저는 랩 잘하는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요.
0: 아, 그래요?
2: 아 정말요? 네,
1: 진짜 저는 못하거든요.
0: 네. 래퍼.
2: 네 맞습니다.
0: 김연아 씨는 본인을 소개할 때 국민 코러스 합니다 하면서 코러스 한번 해봐 주시죠.
1: 어떻게 할까?
0: 아마 빠라바빠
2: 코러스를
1: 잘했죠.
0: 코러스하는 김연아 거의 했어요.
1: 안녕하세요. 국민 코러스 김연아입니다.
0: 공다리샤 빠라빠빠빠.
1: 뭐예요?
0: 강원래 노래 선물 진행하는 강원래입니다.
1: 아.
0: 근데 진짜 사회생활 하려면 자기 소개는 이런 정도 뭔가 하나 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1: 그렇지.
0: 아, 수진 씨는 그냥 바로 그냥 트로퍼가 뭔지 확실하게.
1: 그렇네. 네.
0: 야, 대단합니다.
1: 저 자그마한 체구와 저 예쁜 얼굴에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다니.
2: 아, 네. 감사합니다.
0: 특히 오늘 주제 또 올라운드형 가수란 말이죠.
1: 그렇죠. 네.
0: 수진 씨가 올라운드형 가수라는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원래 씨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강원래 프로에서
0: 네.
1: 그 현아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친소라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0: 네네.
1: 그때 이 수진 씨가 혼성 듀엣을 하고 있을 때 팍스 차일드란 팀으로 나왔었어요.

0: 그래요. 아. 박스 차일드 그때 남자분과 함께 나오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가.
1: 그때는 맞습니다. 미디움 발라드 곡을 할 때라 이 친구는 발라드 뭐 미디움 템포 뭐 또 뭐 랩 뭐 트로트 다 잘해요.
0: 그러니까 하성 씨하고 네. 수진 씨하고 네네네. 함께 나왔던 그 박스 차일드에서 지금은 솔로로.
2: 네. 네. 맞습니다. 아,
0: 지금은 올라운드형 가수라고 그랬는데 어떤 장르를 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3: 사실 아까 그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랩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트로트도 하고 또 제 음원을 찾아보시면 약간 R&B 그런 가요 팝 발라드 같은 스타일도
1: 그러니까
3: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넣어놓는 네. 거지. 되는 거. 되는
0: 거 아니라고. 막 던져놓고 하나만이라도 걸려라. 네.
3: 그럼 시켜만 주시면 다 합니다. 네. 네.
0: 우리 그 목요일 코너에 그 한상희 씨 노이즈 한상희 씨가 낚시하러 가면 네. 10개 정도 던져놓는데요.
1: 아, 그렇지. 어디 걸릴지 모르니까.
0: 그럼. 네. 10개 던져놓고 하나라도 걸려라 그러는데. 그럼요. 야, 팍스 네. 차일드. 야, 네. 그래요. 해외에서도 활동이 많이 있었다고요?
3: 네. 그 특별한 그 프로젝트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 말레이시아의 온뮤즈라는 회사와 함께 그 신인 싱어송라이터 캣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와 이제 콜라보 작업을 하기도 하고 같이 말레이시아에서 뮤직비디오 촬영도 하고 네,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0: 그러면 그렇게 활동하다가 네. 이제 팍스 차일드라는 팀을 해체하고 혼자서 다시 트로트로 시작을 해야겠다.
3: 네.
0: 이런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3: 그러니까 사실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어떤 스스로 어떤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네. 너무 감사하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먼저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그 섭외로 인해서 트로트를 사실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1: 혹시 제가 심사하던 그 프로였나요?
3: 그 프로 전에.
1: 그 프로 전에.
3: 네, 그 프로 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네. 그때는 아쉽게 탈락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하셨던 네,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수진 씨가 래퍼로는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트로트란 장르를 해야겠다 해서 네. 그런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들어왔나요? 아니면 그냥 래퍼인데 네. 트로트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소개가 네. 들어오는 건가요?
3: 그러니까 팍스 차일드라는 팀으로 활동을 할 당시에 이제 전통 시장 행사를 갔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그 무대를 딱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트로트 장르를
3: 네. 약간 누구 없소라는 곡이었는데 그 노래 영상을 보시고 이제 섭외가 온 거죠. 네, 네.
1: 누구 없소는 트로트 장르도 아니 아닌데.
3: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또
0: 한영희 씨
3: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0: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셨나? 지금 살짝 한 좀 맛배기로 들려 주신다면.
3: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1: 그러니까 잘하는데.
0: 아니, 네. 이게 트로트 느낌 안 나는데.
1: 트로트 느낌 전혀 안 나는데.
3: 네. 근데 또 기회가 네. 또 그렇게 생겨 가지고
0: 몇 개 던지듯이 던져 봤는데
1: 네.
0: 하나 걸린 거.
3: 하나 걸린 거죠. 네.
0: 야, 그럼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란 장르를 좋아하셨나요?
3: 사실 좋아했다기보다는 제가 또 할머니가 키워주셨다 보니까 너무나 저한테는 좀 친숙한 장르이기는 했죠. 그래서 항상 TV에서 뭐 가요 무대 뭐 이런
1: 네. 전국노래자랑
3: 네, 네, 전국노래자랑 항상 트로트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0: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래퍼 그리고 네. 발라드 노래도 불렀고 R&B도 불렀는데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또 시작하게 된 우리 수진 씨의 트롯곡 한 곡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로 만나볼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3: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강진 선배님의 막걸리 한 잔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1: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0: 이거 어려운 건데. 네. 이걸 또 어떻게 또 잘 소화를 해낼지.
3: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0: 자, 올라운드형 가수 수진 씨의 막걸리 한 잔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0: 야, 잘한다.
1: 너무 잘한다.
0: 세상에나.
2: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0: 아니, 제가 심사했던 경연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너무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2: 정말요?
0: 네.
2: 아, 너무
0: 거의
2: 감사합니다.
0: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2: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 네.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인데 막걸리를 네. 지금 한 두 통을 마시겠다 그럼 야, 여기 막걸리 한 잔 하네. 야, 네. 어른 시대들이 이 노래 들었으면 그냥 아이고 막 용돈이 막 나올 정도로.
2: 아,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모은.
0: 네.
1: 야, 근데 청취자분도 느끼시겠지만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요.
0: 네, 그렇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뭐 음정 박자 뭐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1: 그렇죠.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또 부른다는 게 쉬운 네. 일이 아닌데 또 특히 또 김연아 씨 앞에서. 야.
2: 그래서 사실 솔직히 더 떨렸거든요.
0: 무슨 말씀이십니까?
2: 정말 많이 떨렸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 진짜
0: 한수 배웠습니다.
1: 손꼽히는 우리 쓴 말을 잘하는. 김연아 씨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데. 자, 명품 보컬 트레이너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는 코러스라인.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아의 라이징 스타를 소개하는 현아 소시간 라이징 스타 가수 트로퍼 수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노래 나눠볼 텐데 아까도 주제를 소개해드렸죠. 김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올라운드형 가수 수진 씨를 비롯해서 네. 다른 한 두세 분의 가수를 더 한번 추천해드리고
1: 그
0: 싶어요.
1: 그 올라운드형 가수라는 게 뭐 트로트도 잘 부르고 모든 발라드도 잘하고 그렇죠. 댄스도 잘하고 네. 심지어는 연기까지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0: 그렇죠.
1: 아, 저 사람들 또 이제 뮤지컬로도 네, 네, 네. 활동하는. 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올라운드형 가수 수진 씨 만나볼까. 두 번째로 만나볼 분 누굽니까?
0: 인순이 씨입니다.
1: 인순이 씨.
0: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1: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를 네. 불렀다가 네. 어느 순간 또 잔잔한 발라드.
0: 그렇죠.
1: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좀 아프게 만드는 또 네. 아버지라는 노래도
0: 그렇죠.
1: 있었고.
0: 네. 인순이 씨 노래하면은 뭐 밤이면 밤마다 뭐 희자매 시절에 불었던 실버들 말고도 조피디와 함께한 또 친구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리메이크했었던 거위의 꿈. 기타 등등 히트곡이 참 많으시죠. 네. 근데
1: 사실은 우리 수요일 코너 강인복 씨가 네. 인순이 씨의 초창기 모습도 다 봤다고 하는데
0: 네, 맞아요.
1: 그때 당시 노래를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아. 잘 부르지 않고 그냥 아 댄서구나라는 네네. 느낌인데 어느 순간부터 노래가 늘더니 나중에는 라이브 무대에서 막 무대를 평정하는 거 보고 네. 노래가 저렇게 늘 수도 있구나. 무대 실력이 늘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진짜 무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0: 맞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미녀부터 시작해서 네. 뭐 랩, 뭐 R&B, 뭐 장르, 락까지 다 섭렵하시죠. 네.
1: 그리고 또 최근에 어렸을 때 못 배웠던 게 한이 돼서 학교까지 만들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인순이 씨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0: 아, 그래요?
1: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 이제 피부색이 좀 다르다는 네네. 이유로 학교도 못 다니겠는데 그래서 거위의 꿈이란 노래가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나.
0: 그렇죠. 네.
1: 수인 씨가 보기에는 인순이 선배 어떻게 느끼셨나요?
2: 사실 인순이 선배님이랑은 저랑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그 헬로 트로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네. 출연했을 당시에 또 저희 감독님이셨어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적으로 봬도 너무 따뜻하신 분이고 또 후배에 대한 사랑이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막 음식도 해주시고 막 집으로 초대해서 막 그래. 음식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1: 인순이 선배 같은 경우는 네. 또 경험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후배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얘기 참 많을
2: 네,
1: 겁니다.
2: 맞아요. 네.
1: 자, 인순이와 함께 만나볼 올라운드형 가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다음 곡은 조규찬 선배님의 무지개라는 곡인데요.
1: 네.
2: 1989년 제1회 유재하 음악 경영대회에서 고등학생 때 작곡한 무지개로 금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하셨습니다.
1: 그래요. 조규찬 네, 씨도 네. 올라운드형. 조규찬 씨는 또 김연아 씨가 친분이 있잖아요.
0: 아, 제가 친분이 있는데요. 조규찬 씨는 다양한 그 어떤 음악의 장르를 섭렵한다기보다는
1: 네.
0: 작곡, 작사, 코러스, 연주 다 혼자 해.
1: 아.
0: 그래서 제가 올라운드라고 했습니다.
1: 혼자 하면 금전적으로 좀
0: 완전 아껴주죠. 돈이 안 들어요.
1: 작곡비 내야 되고 작사비 내야 되고 편곡비 내야 되고 악기도 사야 되고 스튜디오도 빌려야 되는데
0: 들어가는 거는 아마 한 뭐 그 녹음실비 정도?
1: 아.
0: 네.
1: 녹음실까지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0: 그렇죠. 있던데. 자기 작업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드럼 연주를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좀 홀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자기 작업실은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녹음실을 렌탈을 해야 됩니다.
1: 야, 네. 올라운드형 가수 중에 또 나 혼자 다 해. 이런
0: 나 혼자 느낌. 다 해.
1: 아, 네. 그래요. 자, 그 두 분의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김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조규찬 씨의 무지개.

0: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는 코러스 라인. 오늘은 현아의 라이징 스타를 소개하는 현나소 시간, 트루퍼 수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올라운드형 가수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올라운드형 가수는 수진 씨입니다. 김연아 씨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 수진 씨의 본인 곡이죠. 인생은 직진 이란 노래입니다.
0: 인생은 직진. 야, 노래 제목부터가 일단
1: 톤 자체가 확 나죠.
0: 아까 막걸리 한잔처럼 그렇죠. 네. 막걸리 한잔하고 인생은 직진이야 이런 느낌.
1: 근데 이 노래는 언제 발표했나요?
2: 이 노래는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발매한 싱글이에요. 네. 그래서 딱 그 트로퍼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근데 이 노래 네. 반응이 좀 있었나요?
2: 이제 생길 것 같아요.
1: 나는 이거 안 된다고 봐.
2: 아 진짜요?
1: 김연아 코러스가 안 들어갔어요.
2: 그게 선생님.
1: 이 대표가 나쁘네.
2: 선생님 그 사연이 있습니다.
1: 나를 불렀어야지.
0: 이게 수진 씨 어떤 사연이 있나요?
2: 이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리 했으면은 그 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어갔을 텐데.
1: 비용 절감으로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2: 아니, 정말 네. 급작스러운 녹음으로 또 네. 그랬습니다.
0: 노래가 또 떠서 역주행해가지고 또 김연아 씨 코러스가 또
1: 들어가고. 아니 우리 대표님이 지금 밖에 와 계시잖아요. 저 대표님이 작곡가예요. 아하. 작곡가인데 저 집안이 다 음악 집안이에요.
0: 오, 그래요?
1: 그래서 아버님이 박현진 선생님이시라고 그 네 박자 무조건 봉선화 연정 이렇게 작곡하신 대작곡가 박현진 선생님의 큰아드님이시고요.
0: 아, 그렇구나.
1: 그 동생분이 뿐이거 부른 박구윤.
0: 우와.
1: 박구윤 씨가 동생이에요.
0: 이야.
1: 그 우리 박정욱 씨는 지금 작곡가로만 활동하고 계시는데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1: 히트곡 진짜 아니, 많아요.
0: 네. 아버지나 어머님이 음악을 하실 경우는 네. 아이들에게 음악에 대해서 좀 가르치지 않고 너는 좀 다른 세상을 살아라 힘든 네.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아들 다 전부 다 음악 쪽으로 음악 일을 하세요. 하게 되네요. 이야 네. 대단하다.
1: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물어봐야 되겠네.
0: 아닌데 네. 공부가 네. 더 쉬워요 사실은.
1: 진짜요?
0: 그럼요.
1: 근데 공부 잘한 사람도 그 얘기하더라. 그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2: 그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0: 아, 네. 근데 진짜 수진 씨는 재능이 네. 뛰어난데 학창 시절 때부터 음악 쪽에 관련된 학교를 다녔다고요?
2: 네, 저 고등학교는 한림예고라고 이제 한림예고 실용음악과를
0: 거기서부터 음악을 했고 네. 그러면 앞으로 평생 음악을 할 생각이신가요?
2: 저의 소망은 그렇죠. 아. 네, 소망은 정말 저는 사실 무대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물론 유명해지고 그것도 좋지만 계속 오랫동안 무대에 설 수 있는 가수였으면 좋겠어요.
0: 이런 근데 마음을 제가 볼 때 가수해야지 돼.
1: 아까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네. 충분히 스타가 되고도 남을 재능을 갖고 있어요.
0: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1: 네, 그리고 진짜.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가수
0: 맞아요.
1: 같아요.
0: 아, 오늘 주제처럼
1: 이런 정도의 성장을 가수. 했다는 거는 저는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2: 저 정말 울 수도 있어요.
1: 아니요. 네.
0: 특별히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어떤 가수가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의 롤 모델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장윤정 선배님. 네, 그 선배님의 물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좋으시지만 그 카리스마와 어떤 그 아우라가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정말 장윤정 선배님 같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장윤정 씨가
1: 그 인상도 좀 비슷하네.
2: 아 그래요? 네.
0: 장윤정 씨가 그 자리 가기까지 네. 한 1%? 네. 에서 한 3% 정도는 또 김연아 씨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
1: 아,
0: 장윤정 씨 노래 거의 다 또 김연아 씨의 코러스를 쓰니까.
2: 맞습니다. 네, 네.
1: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곡 쓰더니 이제 다 지가 하더라고.
0: 그래요. 자, 그럼 이쯤에서 수진 씨 라이브 한 곡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인생은 직진 이 노래. 자, 수진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기가 막히다,
1: 기가 막히다.
0: 인생은 직진이야 트로트를 부르다 갑자기 랩으로. 아, 그것도 개그맨 래퍼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랩을 해요.
2: 그러니까.
0: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2: 뭐 그 국악적인 요소도 있고 EDM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아주 네. 네. 훌륭한 작품이네요.
0: 솔직히 이런 곡은 네. 제 느낌으로는 한 3인조가 해야 되는 느낌. 아. 노래는 또 노래를 부르고 네네. 뭔가 그 일렉트릭 나올 때는 또 그때 또 뭔가 그치, 목소리가 그치. 들어가고 네. 래퍼가 있고 3명에서 쿵짝쿵짝 춤추고 이런데 혼자서 이거 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 노래하고
3: 네.
2: 랩하고.
3: 1인 3역을 네,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아,
0: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네.
3: 아, 감사합니다. 네.
0: 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는 코러스 라인 오늘은 현나소 현아의 라이징 스타를 소개하는 트로퍼 그리고 네. 트롯 가수 수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라운드형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올라운드형 가수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영탁 씨입니다.
0: 영탁 씨. 영탁 씨는 또 어떤 면에서
2: 영탁
0: 올라운드?
2: 영탁 씨는 노래도 잘하고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진행도 잘하지만 그 장르를 넘나들어요. 이 아하. 친구가 원래 R&B 했던 가수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근데 R&B 팀을 하다가 이제 트로트로 데뷔를 했는데 네. 이제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다 합니다, 지금. 아. 그래서 뭐 락도 하고 발라드도 하고 댄스도 하고 다 하는데 다 잘해.
0: 이게 현명한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 음악 시작할 때 네. 나는 댄스를 하고 싶은데 네. 야, 너는 발라드 해. 네. 아, 싫어요. 댄스 할 거예요. 보다는 발라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발라드 하고 나서 댄스 하면 된다라는
2: 물론 거. 물론 일단 되고 봐야지. 자기가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시키는 거 해야지. 그래, 예전에는 그리고 되고 나서.
0: 예전에 네. 그런 고집이 있었어.
2: 그렇지.
0: 막 이렇게 머리를 자르라고 머리를 안 자른다. 근데 아니 자르고 나서 뚱담이 기르면 되는데.
2: 우리 제자 중에 되게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 그 아이돌 할 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한테 제가 아이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자기는 싫대. 자기는 락을 해야 된대요. 아. 그래서 아직도 연습실에서 락을 부르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집도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올라운드를 뛰려면 여러 가지 네네. 뭐 우리가 축구 얘기를 할 때도 골키퍼도 네. 했다가 스트라이커도 했다가 또 뭐 수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다양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하다.
2: 대단해.
3: 아, 감사합니다. 예,
2: 오늘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아,
0: 그런 면에서 수진 씨의 노래 한 곡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그러죠.
0: 수진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3: 네, 다음 곡은 저의 첫 번째 트롯 싱글 헤요 헤요라는 곡인데요.
0: 헤요 헤요.
3: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바로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독성이
2: 뭘 하자는
3: 강한
2: 거죠.
3: 이 내용이 네. 이제 썸에서 연인이 되고 싶은 두 남녀가 네. 이제 서로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네가 먼저 다가와 달라. 네가 먼저 고백해 달라라는 내용의 어떤 메시지가 담긴.
0: 고백해요. 사랑한다고 말해 줘요.
3: 네, 어서
2: 고백해요. 사랑해요.
3: 네, 너의 네. 마음을 어서 말해 달라.
2: 데이트해요.
3: 네,
2: 네.
3: 맞습니다.
2: 네, 그러네요. 네.
0: 우리는 어렸을 때 헤야 헤야라는 노래는
2: 헤이,
0: 들어봤어요.
2: 헤이
0: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헤이요 헤이요. 네. 이 노래 역시 트롯곡이라는 거?
3: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자, 꼭 서고 싶은 무대. 내가 만들고 싶은 무대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진 씨.
3: 네, 저는 꼭 서고 싶은 무대라고 하면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요즘 이제 원래는 트로트 시상식 같은 게 없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트롯 어워드 해가지고 그런 시상식 무대가 생겼더라고요.
0: 그래요?
3: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저도 네.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면 그런 트롯 어워드에 무대에 설 수 있는 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2: 아, 충분해, 충분해.
3: 한번
2: 바람입니다. 않습니다,
3: 바람입니다.
2: 저는.
0: 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진 씨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트로퍼 수진 앞으로 많은 분들께 사실 많이 알려져야 하는 아직은 무명 가수인데요. 네. 꾸준히 성장해가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라이징 스타 수진 씨인데 우리 김연아 씨가 네. 수진 씨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또 격려의 한 말씀.
2: 저는 몇 년 전에 수진 씨를 뵀을 때보다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너무 급성장을 하시고 뭐 충분히 대형 스타가 될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충분하시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의 그냥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열심히 하시면 크게 될 날이 꼭 온다고 저 믿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2: 정말 응원의 박수
3: 감사합니다.
2: 보냅니다.
3: 감사합니다.
0: 우리 또 바깥에 우리 작곡가이신 대표님과 계신데 네. 너무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어떤 네. 프로그램이든 어떤 쇼든 어떤 곳이라든지 불러주는 대로만 가신다면
2: 그럼 나 좀 불러주라 그래. 그,
0: 어떤 무대든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네. 수진 씨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 텐데요. 김연아 씨가 노래 소개해 주시죠.
2: 네. 영탁 씨의 찐이야. 그리고 청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트로퍼 수진 씨의 헤요 헤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네. 수진 씨 그리고 김연아 씨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창창한 앞길이 있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함께 뜬 노래 선물 오늘 끝곡으로 태남의 당신 꽃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이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지원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날씨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에 최신 장비 100여 종을 갖춰서 컴퓨터로 만든 화면 속에서 실제처럼 움직이며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신체 능력과 흥미에 맞는 종목을 고를 수 있고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운동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건강 관리나 사회 참여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은 월드컵 덕분인지 축구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때는 함께 모여 응원전도 펼쳤다고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부상의 위험과 걱정을 줄이면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가상현실 스포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듀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나를 돌아봐.

듀스의 나를 돌아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영화 상자 속의 양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경기도가 발표한 중고령 발달장애인 가족의 실태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무장애 환경이 잘 갖춰진 서울의 대형 공연장들 소개해드립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안치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수어에 관심이 생겨서 그 수어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수어를 전공하고 싶어서 편입을 해서 이제 수어 관련된 학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수어를 배울 때 시청각 장애인분들, 이제 이분들 이제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으로 저희는 부르고, 또 이제 그분들 사회에서는 이제 농맹인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저는 이제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농맹인 분들이 우리 또 사회에서 가장 좀 취약한 계층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보이지도 못하고 이제 들리지도 못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좀 교육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해요. 컴퓨터 교육이나 또 이제 PT 교실 그런 것들 있을 때 농기반 시청각 장애 이제 수어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역시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옆에서 도움만 잘 드리면은 이분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앤 설리번, 그분이 헬렌 켈러 분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이제 옆에서 잘 해주면서 직접 손에다가 물 만져주면서 이게 물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헬렌 켈러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의 상자 속의 양이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영화 이제 얼마 전에 개봉한 신작이고 칸영화제 진출작이기도 해요.
0: 네.
1: 영화의 주인공은 건축가 오토네와 목재상 켄스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0: 우연한 기회에 이 로봇을 무료로 드리게 됩니다. 아들 카케로, 이 죽은 카케로와 똑같은 모습의 로봇을 드리게 되는 거죠. 로봇 카케로를 만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에서 구매한 아이의 새 옷을 준비한 아내 오토네와 달리 남편 겐스케는 좀 시큰둥해요. 그는 목 뒤 전원으로 작동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저절로 충전된다는 로봇의 작동 원리를 들은 뒤에 로봇 청소기랑 다를 바가 없다.
1: 아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0: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이 아이에게 이미 로봇에게 감정이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1: 아들이다 생각했지만
0: 겐스케는 전혀 다른 거죠.
1: 티네요,
0: 로봇이다.
1: 티.
0: 네. 엄마는 로봇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이 로봇은 성장을 하거든요. 미래가 약간 SF라 이 로봇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성장을 해요.
1: 오, 그래요?
0: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듣고 로봇 잘 가르치면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런 설명에 다마고치 아니냐 이런
1: 아빠가 네,
0: 아빠가
1: 아유,
0: 얘기를
1: 참대 네.
0: 하기도 해요. 로봇 카케루를 죽은 아들처럼 보듬던 오토네는 아이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서서히 지청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로봇이라는 그리고 죽은 아들과 달리 하루가 무섭게 무럭무럭 지식이 성장하는 로봇을 보면서 고개를 적기도
1: 그렇겠네. 예, 로봇이니까.
0: 반면 로봇에게 정을 주지 않던 겐스케는 오히려 로봇 카케루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1: 반대네요.
0: 죽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아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1: 그치, 그치.
0: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스며드는 거죠. 그 아이에게. 이 영화는 아이의 탈을 쓴 로봇이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성장해서 자아를 깨치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1: 네네.
0: 자신이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로봇 카케루는 인간 부모가 읽어주는 책과 인간의 경험치를 통해서 나날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합니다.
1: 네네.
0: 인간과 다르게 놀라운 습득력을 지닌 카케루는
1: 그렇겠죠.
0: 여전히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던 오토네 겐스케 부부의 바람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최근 그 영화계의 화두인 AI를 고레다 감독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유사 가족의 틀 안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나 또 어느 가족 같은 영화를 보면은 실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1: 맞아요.
0: 가족들이
1: 네.
0: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는 언제나 어린이가 장면에 등장을
1: 그렇네.
0: 하죠.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AI가 장착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유사 가족의 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AI로 되살리는 기술력에 대한 윤리적 기준.
1: 네.
0: 곧 머지않은 미래가 될 자아를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 이 두 가지 화두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1: 네네.
0: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충분히 가능하죠.
1: 맞아요.
0: 고레다 히로카즈는 망자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1: 누구의 것인가?
0: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 사람을 네네.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사실 어떤 형태로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죽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예.
0: 죽은 이를 부활시키는 기술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시점에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그리움이 있긴 하지만 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1: 그렇죠.
0: 네. 이 고레다 감독이 이 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2년 전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사업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서 직접 이 사업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죽은 사람의 영상이 이제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부활하는 장면을 본 게 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방송 다큐멘터리로 혈액암으로 사망한 6살 딸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만나서 대화하는
1: 있었죠. 가족들.
0: 예. 네,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화제였었죠.
1: 맞아요. 네.
0: 2020년에 방송됐는데 한국은

0: 물론 해외에서도 이 다큐멘터리가 높은 관심을 받았어요.
1: 네네.
0: 네. 고레다 감독은 일본에서도 사망한 유명 여배우를 AI로 되살려서 신곡을 부르게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다.
1: 예.
0: 네. 우리도 있잖아요. 왜 그 김광석 고 김광석 맞아요. 목소리로 뭐 이렇게 한다던가.
1: 그 전원일기 일용이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하는 네. 그 전원일기 식구들이랑 하는 것도 참 감명 깊었었고
0: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그 제목이 그러고 보니까 상자 속의 양이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네,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은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한
1: 어린 왕자에서요?
0: 네, 나왔습니다. 이제 초반에 예. 어린 왕자가 그 주인공이 어린 왕자한테 양을 그려줘 하니까 상자를
1: 네네네.
0: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양이 아니잖아. 이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아 맞네.
0: 네, 너가 원하는 그 양은 이 상자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은 그 바깥에서 그 양을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자신의 그 상자를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양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영화 속 부분은 상자 속에 아이의 과거를 상상하며 우겨놓지만 로봇 카케루는 인간의 과거가 아닌 미래가 되기 위해서 상자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케로라는 존재를 상자 속의 양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아, 그 죽은 아이의 과거로 이루어진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묶어놓잖아요, 아이를.
1: 그렇죠.
0: 근데 카케로는 미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다른 자아를 갖고 있는. 네, 성장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내 말 잘 듣던 아이가 점점 이제 자신과는 다른 객체로 그쵸.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당황하고 받아들이게
1: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0: 되죠.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감정을 갖는다라는 그런 소재가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 터미네이터 2의 이제 T800도 주인공과의 교감을 통해서
1: 맞아요. 예.
0: 굉장히 이제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1: 주어지는
0: 익히게
1: 거, 그렇죠.
0: 되죠.
1: 예.
0: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무려 25년 전에 AI라는 영화를
1: AI
0: 영화. 만들었죠.
1: 맞아요. 아 거기도 있구나. 진짜.
0: 네, 네, 항상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는 뭔가 시대를 앞서간 영화를 맞아요.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0: 그 거기서도 이제 로봇 소년 데이빗이 이제 감정을 갖고 있고 자 피노키오처럼 자신의
1: 맞아요.
0: 자아를 찾아서
1: 네.
0: 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AI의 감정과 자아에 대해서 그렸던 적이 있죠. 네. 자아를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설정에 대해서 감독은 이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다.
1: 예.
0: 지금은 자아를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수준인데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집단화된 AI들이 자의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학습해서
1: 예.
0: 이제 객체가 되는 날도 올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AI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화두긴 한데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화두예요. AI가 비용을 굉장히 줄여줄 것이다. 영화계에서도
1: 네.
0: 굉장히 많은 공정들을 줄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일은 AI가 맡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감독은 이야기해요. 다만 AI로만 만든다면 영화들이 다 비슷해지지 않을까.
1: 그것도 예 그렇죠.
0: 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크리에이터로서 인간의 창의력을 높이 산다며 한국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한국에서 여러 번 촬영하고 한국 영화도
1: 네,
0: 만들었었잖아요.
1: 했죠. 예.
0: 네, 배우 배두나가 자동차를 타는 장면은 바람을 느끼면서 찍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부분들이 영화에 네, 많은 그렇죠. 것들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유리와 나무, 로봇과 숲이라는 이질적인 존재의 공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자연 속에서 진행이 돼요.
1: 네네.
0: 그렇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감독의 바람은 AI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주인공 휴머노이드 역을 맡은 아역 배우의 연기가 아주 놀라웠다면서요.
0: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볼거리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아역 배우 구아키 리무의 휴머노이드 변신인데요. 2016년생이라고 합니다. 단 한 차례 영화 드라마 출연 경험도 없는 배우죠. 야. 이 영화 데뷔작이고
1: 예.
0: 천재 신인이란 수식어에 걸맞는 천연덕스러운 명연기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고레다 감독이 이 영화를 가지고 내한을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왔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인터뷰에서 휴머노이드 뜻이 뭔지 몰라서 감독님의 설명대로 그냥 다정한 로봇이라고 생각하며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로봇과 다른 점은 과정을 즐기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나도 가족과 함께라면 뭘 먹어도 행복하다.
1: 아이고.
0: 네. 어른스러운 대답이에요.
1: 그러게요. 네네네.
0: 로봇은 과제 수행이 끝난 결과지만 인간은 과정을 즐기잖아요.
1: 네네네.
0: 그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레다 감독은 아역 배우들의 연기를 잘 끌어내는 방법 여러 번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질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하고 재촉하면 안 된다. 특히 구아키처럼 어린 연기자들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집중력이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1: 예.
0: 스태프들에게 무리하지 않는 촬영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늘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 예.
0: 구아키 리무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로봇을 연기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땀을 흘리면 안 된다. 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1: 배고프면 되네 진짜.
0: 달릴 때도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야 되고 또 너무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신경을 썼다고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에 음식에 끼면 혹시나 드러날까 봐.
1: 그렇죠. 표현하죠.
0: 음식 연기를 위해서 안 먹었대요.
1: 아야 대단하네.
0: 대단한 배우가
1: 될 것 같아. 프로네요 진짜. 예. 자 오늘은 영화 상자 속의 양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거미가 부릅니다.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그 발달장애인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네.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네. 이제 중고령기에 접어든 두 명의 발달장애인 분이 이전하고 어떻게 조금 더 나이든 그러니까 노화 징후가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지금 30대 후반이 된 자폐성 장애인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자폐성 장애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질문을 받았을 때만 짧게 이렇게 대답하고 평소에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방 안을 도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세수해야지라고 말하면 욕실로 가서 욕실에서 세수를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또 서 있는 거예요.
0: 예.
1: 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이제 세수했으니까 밖으로 나와라고 하면 그제서야 움직인 이제 수봉 씨인데요. 이렇게 수봉 씨는 모든 활동을 타인의 지시에 의존하긴 하지만 다행히 도전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계속 다니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다라고 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이 접어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수봉 씨가 소변 실수를 하게 된 거죠.
0: 예, 예, 예.
1: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라 평생교육센터 선생님도 놀라고 어머님도 놀라신
0: 그러겠네.
1: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집에서도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계속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0: 아하.
1: 평생교육센터도 반복되는데 이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대변 실수까지 아이고, 하게 되는 거죠.
0: 예, 예.
1: 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엄마가 밥 먹게 상을 좀 펴달라라고 했더니 상을 펴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네, 이제 발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전증 증상이 시작됐고 네, 이제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발달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이분도 남성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영수 씨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0: 네.
1: 이분이 초기와 현재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실무자들이나 부모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처음에 이 표준사업장에 입사할 때는 사회성 기술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상사에게 인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지시를 하면은 바로 따라서 하셔서
0: 네.
1: 이게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채용이 되셨는데 입사하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업무 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거죠. 특히 오랫동안

0: 단순 반복 업무를 했던 것을 이제 그것도 잘 못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전하고 너무 달라졌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의 사례는 모두 발달장애인 분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현저하게 퇴화되는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사례다 하겠습니다.
1: 네. 최근에 그 경기도가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0: 네. 경기도에 계시는 이제 등록발달장애인 분 수는 6만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발달장애인 수가 28만 8천 명 정도 되니까 전체 23% 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살고 계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기도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전반적인 발달장애인들 현황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기도가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의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지난 5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네. 이때 당시 이 조사 대상자분들은 경기도에 있는 주간 이용시설에 다니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이신데 이 시설의 1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사실 이 조사를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중고령 문제가 굉장히 발달장애계에서 이슈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때 그 경기도 연구의 기준도 중고령 칭할 때는 40세를 기준으로 했고 연구에서도 당연히 40세 이상인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때 연구진이 갔을 때 한 곳을 방문했을 때 본 소감이 이제 47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70세 어머니가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들을 이제 주간이용시설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신 거죠.
1: 네.
0: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 이제 배우라고 이용하라고 데려다 주고 다시 지팡이 짚고 나가시는데 이걸 본 이제 연구진이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이 나란히 동시에 늙어가고 있는 모습 단적으로 보여줘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 그 중고령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현재 그 4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비율은 2010년만 해도 29%였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2025년이 지나면서 35% 그리고 지금 36%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고령 발달장애인 비율이 증가를 하고
1: 그렇네요.
0: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이렇게 비율이 증가한 게 그대로 드러났고요.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우려가 됐던 내용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노화가 되는데 보호자인 부모님도 같이 늙는.
1: 그렇죠.
0: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이중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노화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호소들을 하셨습니다.
1: 네.
0: 경기도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이제 조사에 참여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47세 정도 됐고요. 보호자의 연령은 67세입니다.
1: 네.
0: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의 이제 약물 관리가 필요한 비율은 61%.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뚜렷하게 노화가 됐다라고 관찰되는 비율이 65% 정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발달장애 혼자 하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비율이 85% 정도니까
1: 네.
0: 전부 다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연구진은 낮 시간 동안의 단순한 보호 이상에 의료 또는 일상생활 전역에 걸친 통합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중고령 분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그 서비스들은 중고령 발달장애 이용 서비스 현황을 보면은 주간 돌봄에 그치는 경우가 68%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의료 영역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거나 지역 의료기관과 이제 연계돼서 조금 의료적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없습니다.
1: 어허,
0: 네,
1: 예.
0: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 직면한 문제 특히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꼽는 거가 기본적으로 먼저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고령 발달장애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된 연령 기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학계든 현장이든 부모님들은 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직 개념 정리가 없고요.
1: 네네.
0: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40세다라고 이렇게 중고령으로 설정하는 거는 공식 기준은 아니지만 학계 전문가들이 분류를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40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보다 15년 또는 20년 앞서 조기 노화를 경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중고령이 되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할까요?
0: 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심각한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건강 악화, 네, 그리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못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다.
1: 네.
0: 정서적인 고립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친구가 없다. 집에만 있어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 경기도 실태조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분 당사자들이 얘기했던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이 이제 40세가 넘어지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전하고 내 몸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
1: 그렇겠죠.
0: 시력도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예전에는 잘 혼자 걷고 움직였는데 이제 이런 이동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약물 관리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병원 갈 일이 많은데 혼자 가기가 어렵고 의사소통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주간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 이용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다. 그런데 이 시설 안에 있는 물리적 환경들이 이제 내가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 노화에 맞춰서 환경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외부 활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했더니 그룹홈에 살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형제들과 살고 싶다.
1: 네,
0: 그리고 일부 발달장애인 분들은 독립생활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1: 그러면 보호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또 놓이게 될까요?
0: 네, 중고령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가장 큰 한숨은 네, 나도 늦고 자녀도 늦다. 그 이중노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전하고 훨씬 더 늙어서 오랫동안 도움이 필요했는데 늙으니까 더 많이 손이 간다. 그런데
1: 그렇겠죠.
0: 나도 내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돌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간 이용시설에 대기 기간이 너무 길기도 하다. 그런데 연령 제한이 있어서 고령이 되면은 입소가 어렵다는 점들을 얘기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1: 그러게요.
0: 네. 부모 사후에 자녀 생활 유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더 큰 한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룹홈이라든가 거주시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다음에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가 거기서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1: 예. 그 중고령 발달 장애를 위해 제시된 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중고령 발달 장애인 분들한테 맞춘 특화된 서비스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주간 이용 시설이 현재 청년 중심이라고 하면은 중고령 대상자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식이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인지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후반부의 생애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보호 서비스의 이용 연간 이용 기간이 조금 개선된다거나 지역 안에 이제 이 의료라든가 돌봄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든가 서비스들
1: 예.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에 대한 주거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최호섭이 부릅니다. 세월이 가면.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대형 공연장과 그 주변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서울 문화예술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대형 공연장 네 곳을 엄선했습니다.
0: 예.
1: 최근 공연장들이 휠체어석이 많이 마련되면서 공연 즐기시는 장애인분들 많으신데요.
0: 그렇죠.
1: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한남동의 블루스퀘어, 그리고 장충동의 국립극장입니다.
0: 예.
1: 이 공연장들은 대규모 예산과 정기적인 보수 공사를 통해서 장애인 관람석, 엘리베이터 동선, 또 점자 블록 등 이 배리어프리 인프라가 국내에서 가장 수준 높게 갖춰진 공간들입니다. 본격적인 한여름을 앞둔 이 시기에 단순히 공연장 내부 시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연 전후로 이 보행약자 가족들이 계단이나 문턱 없이 함께 거닐면서 푸른 녹음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연장 주변의 연계 명소들까지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0: 아유,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우리나라 대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죠.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뭐 기본적인 배리어프리 동선과 내부 접근성 괜찮죠?
1: 네,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은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한가람 미술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예술 단지입니다.
0: 네.
1: 보행약자가 자차를 이용할 경우 음악당 주차장이나 오페라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넓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면 이 로비 진입 엘리베이터하고 바로 연결이
0: 맞아요.
1: 되거든요.
0: 예.
1: 각 공연장과 미술관 주출 입구는 단차가 없는 자동문과 또 완만한 경사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내부 전층은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페라 극장과 콘서트홀은 객석 내부에 휠체어 전용 관람석이 무대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아주 좋은 위치에 분산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매표소 역시 휠체어 이용자와 눈높이에 맞춘 전용 낮은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매와 티켓 수령도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예술의 전당에 이제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갔을 때 멀리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무장의 명소는 어딘가요?
1: 공연장 광장 중심에 위치한 세계 음악 분수를 추천합니다.
0: 예.
1: 이곳은 6월에 푸른 우면산을 배경으로 클래식, 팝송 등 다양한 음악에 맞춰 화려한 물줄기가 춤을 추는 야외 휴식 공간인데요. 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광장 전체가 단차가 없는 아주 평평한 화강석 보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아차 이동도 편리합니다.
0: 네.
1: 분수대 주변에는 보행약자가 휠체어를 세우고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충분히 확보된 이 야외 테이블과 벤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분수 물줄기를 맞으면서 티타임을 가지기에도 최적이죠.
0: 네.
1: 광장과 연결된 비타민 스테이션이라는 곳 내부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0: 네. 자, 두 번째 명소는 서울 도심 심장부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최근에 그 보행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고요?
1: 네,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의 대표 공연장이지만 이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무장의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대극장 로비로 문턱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뒤편의 예술정원 방향 출입구에도 완만한 경사로와 자동문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대극장과 M시어터 내부에는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층별로 마련되어 있고 휠체어 관람석 이동 동선에 이 계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0: 예.
1: 안전합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지하 대형 식당가인 세종로 아케이드와도 엘리베이터로 내부 동선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온이 오르는 6월 말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쾌적하게 식사와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에는 이제 광화문 광장이 있잖아요.
1: 네.
0: 보행약자들이 산책하기에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1: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주출입구와 턱이 없는 평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완벽한 무장의 연계 명소입니다. 과거에 좁고 복잡했던 보도를 넓히고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을 대폭 확충했는데요. 광장 전체가 단 하나의 계단도 없는 아주 평평한 석재 보도로 마감이 돼 있어서 그렇죠. 예. 이 휠체어 바퀴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또 광장 곳곳에는 이 6월의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울창한 숲길과 한글 분수, 또 터널 분수 이런 것들이 조성돼 있어서 청량감을 더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주변에 관람 동선 역시 평지이고요. 세종대왕 동상 뒤편 지하로 연결되는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라는 전시관이 있거든요. 이 입구에는 교통약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 지하 전시까지 장벽 없이 풍성하게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세 번째 장소는 뮤지컬과 대중음악의 메카인 한남동 블루스퀘어입니다. 지형적으로 이제 경사가 심한 이태원 일대에 있는데 내부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1: 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는 한남대로의 경사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대중교통 및 자차 접근성을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아주 영리하게 설계한 공연장입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과 공연장 지하 1층 로비가 평지로 바로 연결돼 있어서 네.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요.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장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신한카드 홀과 마스터카드 홀의 객석층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뮤지컬이 주로 상영되는 신한카드 홀의 경우에 객석 1층 뒤편에 여유로운 공간에 휠체어석이 마련돼 있어서 탁 트인시아에서 뮤지컬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다음은 남산자락에 자리 잡은 국립극장인데요. 여기가 좀 산에 있어서 경사가 가파르지 않을까 싶은데 보행 환경 괜찮습니까?
1: 중구 장충동 남산기슭에 위치한 국립극장은 해오름 극장, 달오름 극장 등을 아우르는 국립공연 예술의 허브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해오름 극장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면서 무장의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0: 그랬군요.
1: 주차장에서 공연장 로비까지 완만한 무장의 경사로가 지그재그 형태로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오름 극장 내부 관람석은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고 휠체어석을 객석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0: 네.
1: 극장 내 모든 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고요. 장애인 화장실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 국립극장에서 그 남산으로 이어지는 무장애 산책로가 있죠?
1: 네, 국립극장 정문 오른쪽과 곧바로 연결되는 남산 남측 순환로는 서울에서 가장 유용한 무장애 숲길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일반 차량과 셔틀버스의 진입이 통제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인데요.
0: 그렇죠. 네.
1: 전 구간이 매끄러운 아스팔트로 아주 고르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아차 바퀴가 걸릴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지형 특성상 완만한 오르막 경사가 계속 이어지지만 국립극장 주변 초입 구간은 울창한 왕벚나무와 소나무가 거대한 그늘 터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강한 햇살을 피하면서 산림욕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또 산책로 중간중간 단차가 없는 평평한 데크 쉼터와 조망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0: 네.
1: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 짙어가는 남산의 초록빛 자연과 또 성곽의 정취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연계 코스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무장애 예술 공간 중에서 보행약자의 시선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또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포토존을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1: 저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계단 옆에 있는 무장의 경사로 정원과 또 예술의 전당 음악당 앞에 있는 잔디광장과 분수대 라인
0: 네.
1: 주변을 추천합니다.
0: 두 군데를. 예.
1: 특히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 사이에 펼쳐진 야외 광장은 6월의 푸른 잔디와 현대적인 건축 외관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음악 분수가 가동되는 시간에 맞춰서 분수대의 역동적인 물줄기와 우면산의 초록빛 능선을 휠체어 앉은 낮은 로울 앵글로 촬영하면 서울 도심 속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청량하고 생동감 넘치는 아주 이국적인 문화 감성 사진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진 활동가와 보행약자의 이동 환경이 잘 갖춰진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장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은 FM 104.9MHz로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혜영이 부르는 물같은 사랑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대표적 여름철 감염병인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7주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000명당 11.2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입니다. 수족구병은 면역력이 약한 5살 이하 영유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수족구병은 감염 후 3일에서 5일간 잠복기를 거치며 혀, 입천장 등 구강 점막에 통증을 동반한 물집과 궤양이 생깁니다.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복지부가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대전환과 기본사회 구현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함께 제1차 미래사회보장 포럼을 엽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 소멸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광주, 군산, 당진, 서산, 익산 등 5개 지역 10군데를 현장 점검한 결과 군산과 당진 두 군데만 시설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은 연속형 빗물바지와 침수 당시 CCTV 등을 설치했고 당진은 전통시장 인근에 빗물 펌프장 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나머지 8군데에서는 눈에 띄는 시설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빗물바지가 퇴적물로 막혀 있거나 덮개로 막혀 있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에어컨과 티셔츠 등 여름 준비 품목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 달 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 상담은 전월보다 52.3%, 티셔츠 상담은 49.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라테스와 건물 청소 서비스 등이 전달보다 상담 건수가 늘었습니다. 필라테스는 일부 사업장의 폐업이나 영업 중단으로 환불 관련 상담이 많았고 건물 청소 서비스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줄을 이뤘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 당시 고문 관련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고문 경찰관 4명을 어제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기소 대상자 가운데 2명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피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붙잡힌 최인철 씨와 장동희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고문 끝에 범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 2013년 출소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자택에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9시 46분쯤 경기도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이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을 위해서 자택을 방문했지만 이 남성은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안 당선인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군의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인 한 명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2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무언가가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은 이유를 자꾸 찾아서 갖다 붙이게 되는데요. 무언가가 좋을 때는 그냥 이유 없이 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좋으면은 굳이 이유를 찾아서 갖다 붙이지 않아도 좋잖아요. 심지어 왜 좋냐고 물어도 딱히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노래 가사처럼 좋은 걸 어떻게가 답이니까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은 마치 좋을 때처럼 그냥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은 5만 가지 이유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생각부터 멈추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해서 좋은 점을 꼽아보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은 분명 해서 좋은 점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좋은 점을 자꾸 꼽아보고 크게 생각하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마침내 그 일을 좋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백세에서 잘 자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소비가 카드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의 분석에 따르면 시니어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늘었고 이용 금액은 143% 증가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병원, 약국과 음식점 소비 비중이 높았고 오프라인 사용이 86%를 차지했습니다. 여가 활동으로는 실내 파크 골프가 확산하면서 관련 가맹점 수가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시니어 세대의 소비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고령 여성은 늘고 있지만 소득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10년 새 9.5%포인트 상승했지만 평균 개인 소득은 남성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서도 여성의 미가입 비율이 더 높아 사각지대가 컸습니다. 연구진은 고령 여성 취업 지원이 단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사기나 재산 갈취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신탁 관리하면서 생활비와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용료가 없고 일반 65세 이상은 위탁 재산의 연 0.5%를 부담합니다. 대상자 사망 시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운영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혜은이에요. 진짜 진짜 좋아해.

0: 일어나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친 경우 잘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오늘은 잠을 잘 자기 위하여 잠들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나이 들면서 수면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0: 네. 마크 밀스테인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뇌 건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신 분입니다.
1: 네.
0: 밀스테인 박사는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 잘 자기 위하여 잠이 들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7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중 첫 번째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1: 네.
0: 밀스테인 박사는 5,300여 개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빨리 잠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잠자리에 들기 전 90분에서 120분 전에 따뜻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이때 따뜻한 샤워나 목욕은 긴장을 풀어주는 외에 다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뇌가 잠이 들려면 심부 체온이 저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게 되면 몸이 데워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식게 됩니다.
1: 아.
0: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체온이 낮아져 잠이 들 정도로 심부 체온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1: 네.
0: 이때 90분 정도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몸이 잠을 자기에 적절한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게 잘 자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걱정일기 쓰기라고 합니다.
1: 네.
0: 사람들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잠들지 못하거나 한밤중에 깨어 다시 잠 못 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0: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날의 걱정과 나를 불안하게 한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라고 합니다.
1: 네.
0: 이를 걱정일기라고 하는데요. 가능한 실제 볼펜이나 연필을 들고 종이에 적어보라고 합니다.
1: 네.
0: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아닌 종이에 적으라고 합니다.
1: 네.
0: 사람들에게 일기를 직접 쓰게 한 연구에서 일기를 쓴 경우 쓰지 않은 사람들보다 빨리 잠들고 훨씬 더 효과적인 수면을 취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1: 네.
0: 흥미로운 것은 걱정스러운 내용들의 사실을 더 자세히 작성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빨리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는 이들을 적는 것이 뇌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할 일들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 뇌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자기 전에 머릿속으로 걱정을 되뇌면은 불면이 되기 쉽지만 걱정 일기를 쓰면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한 모든 것에 전원을 끄라는 것입니다.
1: 아, 네.
0: 밀스테인 박사는 흥미로운 예를 들고 있는데요. 차를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운행하다가 그 속도로 차고에 주차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1: 네.
0: 이런 상황은 현명하지도 않고 실제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밀스테인 박사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버리는 일과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즉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일들을 처리하다가 자러 간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잠들기 어려운 것인데요. 따라서 잘 자려면 일과 수면 시간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 네.
0: 이를 위하여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음악 감상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10여 분 정도 가지라고 합니다.
1: 잠들기 전에 잠들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잘 자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번째는 루틴, 즉 규칙 정하기입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간 할 일들을 정해두라고 합니다.
1: 네.
0: 앞서 말씀드린 걱정일기 작성이나 명상, 스트레칭 등을 순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하고 시행하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는 뇌에 규칙을 주어 잠드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규칙들은 뇌에게 이제 하루가 끝나고 쉴 시간이라는 것을

0: 알려주는 완벽한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즉 이들 활동들이 곧 잠자리에 들 것이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게 되기 때문에 뇌는 우리를 재우기 위한 자동 모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1: 네. 잠들기 위한 준비 활동을 습관화시키는 게 좋겠군요.
0: 그렇습니다. 잘 자기 위한 다섯 번째는 침실의 일몰 연출하기입니다.
1: 네네.
0: 잠들기 전에 침실과 욕실에 불을 다 켜놓고 양치질하고 방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왜 30분 안에 잠들지 못하는 건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는 바로 잠들지 못하도록 뇌시계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뇌시계가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들게 하는 시간과 실제 잠이 드는 시간 사이에는 약 20에서 30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따라서 침대에 누워 빨리 잠들고 싶다면 침실에 일몰을 연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야 뇌시계가 이제 밤이라는 것을 깨닫고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해서 빨리 잠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이를 위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전부터 침실에 텔레비전을 끄고 불도 모두 꺼두라고 합니다.
1: 네. 아마 잠자기 직전에 TV와 불을 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잠들기 30분 전부터 꺼두는 게 좋겠군요.
0: 그렇습니다. 잘 자기 위한 방법 여섯 번째는 적절한 물 마시기입니다.
1: 네, 네.
0: 미국 수면재단에서 잘 자기 위하여 여성은 매일 약 2.7리터, 남성의 경우 약 3.7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는 탈수증이 수면에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탈수로 인하여 콧구멍이 마르면 코 고는 소리가 커져서 본인은 물론 동침자의 수면도 방해하게 됩니다.
1: 네.
0: 또한 근육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련으로 잠이 깨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시간인데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느라 잠이 깨기 쉽기 때문에 필요한 수분을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라고 합니다.
1: 네.
0: 특히 밤에 자주 깨어 소변을 보는 사람들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중단하라고 하는데요. 잠자기 전에 약을 먹는 등 물을 꼭 마셔야 한다면 온종일 물을 꾸준히 마시고 자기 직전에는 작은 컵 하나 정도로 조금만 마시라고 합니다.
1: 네, 충분한 물을 하루 종일 나눠 마시는 게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잘 자기 위한 일곱 번째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들라는 것입니다.
1: 네.
0: 현대 사회에서는 침실에 충전 중인 휴대폰의 빛부터 야간 조명, 창밖의 불빛, 컴퓨터 기기의 불빛 등 다양한 빛들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들 아주 작은 빛들도 일종의 빛 공해로 작용해서 가장 깊은 수면, 즉 뇌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1: 네.
0: 2022년의 한 연구는 침실에 아주 소량의 빛만 존재해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는 동안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작은 빛에 노출시키고 잠을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1: 네.
0: 실제 연구 참가자들은 그 빛들이 수면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는 작은 불을 켜놓고 잔 사람들의 경우 밤새 그리고 다음 날까지 심박수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 네.
0: 또한 밤새 신경계가 활성화되었고 이것이 심혈관계와 신진대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빛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몸은 알아차린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1: 네.
0: 따라서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거나 다른 방으로 플러그를 옮기라고 합니다.
1: 네, 잘 자려면 완전 어둠 속에서 자야 되겠군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잘 자기 위하여 자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평소 수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건강베스 오늘은 잘 자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였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정수예요.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제425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이 회차는 황금연못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코너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네.
1: 이날 주제는 영웅들 잊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0: 아, 네, 네.
1: 어제가 6월 25일이었는데요.
0: 네.
1: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대한민국에는 커다란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0: 네.
1: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된 6.25 전쟁으로 우리는 참 많은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전협정은 체결됐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첫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우리가 몰랐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김홍성 가해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최은혜 성우의 화면 해설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0: 네.
2: 6.25 전쟁을 격제하는 저희들이 감히 그날의 참상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권영수 선생님?
3: 92세.
2: 선생님, 그 앞에 있는 빨간 모자가 그게 혹시 해병대 모자 아닙니까?
4: 예, 맞습니다.
2: 아, 그러면 선생님이 해병대 몇 기십니까?
4: 아, 2기입니다.
2: 아, 2기.
5: 해병대 하면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
6: 어, 맞아요.
5: 귀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해병. 아, 아. 근데 이 얘기가 언제 나왔을까요?
6: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5: 네, 궁금합니다.
4: 거기 창원 그 뒷산에 보게 되면 미 24사단 통신대가 있습니다. 통신대. 거기까지 왔어요, 인민군이. 아, 우리가. 그래서 거 가서 올라가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24사단 통신대가 전부 인민군 칼에 찔려서 다 죽었습니다.
6: 아이고.
4: 그렇게 되니까 창원까지 인민군이 왔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거기에서 상대 중대를 들이고서는 통영 어선으로다가 통영에 상륙을 한 겁니다.
6: 아~
4: 그렇게 적진에.
2: 어선으로.
4: 그때는 적진이에요, 적진. 원무고개를 점령을 하고 적의 모든 걸 다 그냥 파괴시키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 외신 기자도 같이 갔었는데
3: 마거리 티긴스
4: 귀신도 잡을 수 있는 해병대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부른 겁니다. 그 저 7월 27일 날이 그때 그 판문점 거기에서는 우리가 알게는 그 무슨 정전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2: 네.
4: 정전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렌 소리가 막 우리 쪽에서 막 울리더라고요.
6: 어허.
4: 그러면 아 이제 정전이 됐구나.
2: 네.
4: 이런 걸 생각하고서는 우리 철모를 벗고 우통을 벗고 런닝굿 바람에 적진화 되고 우리 손을 흔들었어요.
6: 아.
4: 손을 흔드니까 인민군들도 우통 벗고 저 하고서는 우리한테 막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서로가 이제 싸우지 않겠구나. 왜 그러는가 하면 싸우다 내 데리고 있던 후배 대원들이 많이 죽은 걸 생각하고 말이죠. 야 이제는 후배들이 안 죽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쌀된 소리가 그렇게 기쁘고 이북에다 대고 난 손을 막 흔들고 이랬습니다.
2: 얼마나 전쟁이 멈추기를 양쪽 모두 바랐습니까? 우리 수많은 무공을 세우신 우리 권영수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0: 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이때 생긴 거군요.
1: 네. 한 외신 기자가 그 표현을 기사에 쓰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고요.
0: 네.
1: 저는 그 이야기보다도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전투가 멈췄을 때 인민군에게 손을 흔드니까 인민군들도 손을 흔들었다.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0: 네, 네.
1: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했었겠어요.
0: 네.
1: 그러니 모두가 싸우면서도 이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가슴이 찡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3: 김청산 93세.
6: 고향의 교동도라고 아시는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건너편에가 황해도 연백군 봉하리라는 봉하감이라고 그래요. 내가 원체 그 평야지대고 논이 좋고 그냥 뭐만 심어놓으면 거긴 먹고 살아.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전쟁이 나면서 이제 교동도로 이제 건너와서 이 젊은 혈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

0: 있잖아요.
1: 네.
0: 타이거 여단이라고.
1: 네.
0: 이 타이거 이제 호랑이 여단이지. 그러니까 일사단 네. 그 저기를 모방해가지고.
1: 어허.
0: 그래서 이 타이거 저 호랑이를 이게 우리의 저기로 삼아가지고. 적재 칭투했지.
2: 타이거 여단 예. 정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남쪽으로 이제 피란 온 북한 지역 이런 청년들이 결성한 비정규 유격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연안 일대와 또 적지 내륙 등지에서 첩보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및 해상 방어작전에서 유격전을 주로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전투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0: 내가 21살 때 한참 젊은 나이에요. 키는 조그맣고 보잘것도 없지. 그런데 이거 아주 쓸모가 있어요. 요놈이 그냥. 그래도 독종이야. 아주 적재 들어가면 성발대로 서서 그냥 진격 앞으로야 무조건. 근데 총알이 나를 피우지 내가 피우지 못하거든.
1: 총알이 피해간다.
0: 그 유격대라는 게 조직이 돼가지고서 휴전될 때까지도 적지에 참 수도 없이 나는 댕겼어.
3: 옆에 우리 민옥순 선생님이 우리 김청산 선생님의 부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핏 뵈니까 이렇게 훈장을 달고 계시거든요.
2: 맞아요.
3: 그럼 우리 선생님도 6.25전에 참전하신 혹시 여성 군인 참전 용사신가요, 선생님?
4: 6.24변 나는 날로 네. 그 오빠가 교동으로 나오고 난 한 열흘 있다가 엄마가 너도 나가라. 여기서만 너도 붙들어간다. 처녀늦게는 붙들어간다고. 17살에
1: 네네.
4: 나와서 있었는데
1: 고향에는 그럼 누가 있었는데요?
4: 엄마 동생들 동생 넷 엄마 동생들로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먹고 싶고 자꾸 산에 올라가서 고향만 바라다보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친구 오빠가 부가를 있었는데 야 니들 그러고 있지 말고 타이거 여단에 들어와라 그렇게 18살에 타이거 여단에 입대를 해가지고
1: 네.
4: 우리 아버지 오빠한테는 알리지 말라 그래서 알면 아버지가 가만 안 두지 왜 거기 그런 데 뛰어들어가냐
5: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4: 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걸 한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게
6: 당시 적지였던 민욱순 자문단의 고향 황해도 연백에 잠입해 정보를 입수하는 게 목표.
4: 적지를 들어가서 정보를 해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내가 다닐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4: 근데 내 동생이 그때 9살이 들어서 남동생이가 아주 똑똑해서 정보 좀 해갖고 와라. 그래서 엄마 나한테 누나한테도 알려줘라. 다 해갖고 와서는 누나 하룻밤만 자고 내일 나가. 왜? 중공군이 언제 나와서 깔릴 줄 모른다 그거야.
5: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
4: 그날에 이제 나 혼자 나왔는데 바닷가에 이제 저쪽 배 타고 나오려고
5: 네.
4: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총으로 딱 꽉 찌르면서 동이 묶어오면 뒤로 다 묶더라고.
6: 북한군에게 발각.
4: 달달달 떠오고 있으니까는 그 얼뚱 생각에 신랑이 있다고 그래야지 안 끌고 가지 신랑 없다고 처녀를 엄마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신랑은 뭐냐 그래서 그냥 인민군 그래 버렸어. 그랬더니 인민군 그것도 인민군인데 인민군 셋인데 저 바닷가로 가르치면서 그리 건너갈까 봐 찾으러 왔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얼굴을 처녀라고 그랬으면 끌고 갔지.
6: 군인 열댓 명과 함께 찍은 5명의 소녀 첩보원 흑백 사진. 2022년 여성 최초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민욱순 자문단.
1: 늦은 감이 있지만 공훈을 인정받으셔서 네. 저희도 기쁩니다.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네.
7: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성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힘을 보탠다고 생각하지만
8: 네.
7: 물론 그렇죠. 그런데 6.25 전쟁 당시에는 여성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몫을 했습니다.
8: 네. 김청산 선생님과 민옥순 선생님도 타이거 여단에서 활약을 하셨다고 하고요. 두 분이 여기에서 만나서 부부가 됐습니다. 타이거 여단은 6.25 전쟁의 숨은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7: 네.
8: 황해도 일대에서 피난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유격대로 이름도 군번도 계급도 없이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웠습니다.
7: 네네.
8: 특히 서해의 요충지인 교동도와 용매도를 지켜내서 북한군이 수도 서울을 직접 타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7: 네네. 정말 우리가 이분들의 공적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8: 네.
7: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죠.

0: 유희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이야기 마당이 이어집니다. 주제가 나의 6.25 전쟁 영웅인데요. 네. 이분에게는 누가 영웅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 만나보시죠.
0: 네.
2: 박종섭 71세.
3: 6.25 전쟁 영웅은 네. 저희 아버지인데요.
4: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사진이
5: 아버님.
3: 예.
5: 닮으셨어요.
3: 아버님인데 저와 너무 많이 닮았죠?
4: 예. 네. 네. 진짜 미남이시네요.
3: 저하고 비슷하니 아마 잘생겼을 겁니다.
5: 아, 선생님의 6.25 영웅은 아버님이시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 언제.
3: 아버지께서 21살 때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5: 21살 때.
3: 예.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심 걱정과 노심초사로 잠을 못 이루시는 정도였어요. 그 당시.
5: 이게 전쟁 상황이라 어떻게 예.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3: 그런데 1953년 네. 초에 전사 통지서와 이 군복이 온 거예요. 집으로. 어머니는 그때 막 20살 좀 넘긴 상태라 아마 1년 내내 네. 식사도 밥도 잘 안 드시고 눈물로 1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오실 때까지 아마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4: 네.
3: 그런데 한참 전에서 1955년 4월에 네. 빼짝 가지고 그냥 마른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 네.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여고.
4: 아버지?
3: 예. 근데 할아버지는 분명히 전사 통지서를 2년 전에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 누구시냐고 우리 아들은 2년 전에 죽었는데 네. 예, 잘못 오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그 청년이 무릎을 꿇으면서 아버지 저 일두입니다. 이러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 이름이 박일두 다동 아버지 성함이에요.
4: 예?
5: 그럼 아버님 진짜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3: 살아 돌아오신 거죠. 55년
4: 됐어요.

0: 충청 가평에서 예.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버님이 맨 앞에 수색을 나가셨어요. 부대원들을 데리고. 근데 앞에 아버지가 가니까 아버지는 안 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까지 놓아두고 뒤에를 다 전부 인민군이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하여튼 아버지 혼자만 거기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거기가 가평 홍천 쪽에 그 당시에 인민군이 쫙 깔려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군복을 벗고 이제 부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그 군복을 써서 바로 전자통지서와 같이 온 거예요. 아~ 군표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인식표. 있으면 네. 인식부가 전사한 거예요. 아~ 네, 군본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1: 아버님께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 살아 돌아갈 생각으로 군복을 벗고 위장을 하신 건데 네. 군에서는 군복을 발견했고 네. 인식표를 발견했으니 전사했구나 생각을 해서 전사통지서를 대구로 보낸 거였군요.
2: 네. 그동안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근데?
0: 부대를 못 잡고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에 이 보조 인력이 있어요. 지게부대. 예. 지게로 이제 포탄이라든가 뭘 날르는 부대가 있었고, 뭐 지금은 손수레는 지금 같은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이상한 우마차로 끌고 오대. 그런 데 가서 협력을 하면서 다니다가 다시 전투에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이렇게 그때 국군이 진격해서 다행히 발견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1: 그렇게 그 전쟁에 또 참전하시고 부상을 입으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시느라 바로 못 돌아오신 거군요.
0: 그러면서 이 2년 뒤에 이제 예. 의무병으로 있다가 제대를 해서 55년대 집으로 그 몰골이 그냥 아주 형편없어갖고 돌아오시니까 할아버지가 알아보시지를 못한 거예요. 죽었다고.
1: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대구로 오셨으니 그건 정말 천만 다행이었던 거네요.
0: 근데 집으로 와서도 이 상처들은 점차 나섰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폭탄에 폭탄 소리 이런 게 뭐 들을 수가 없대. 귀를 막아도 나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고 자다가 깨가지고 적군을 죽여한다고 어머니를 몇 번 밟아서 이 갈비가 부러진 일도 있고요. 저녁 어둠컴컴하나 비 오고면 보초를 쓴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는 하루 어머니 말씀에 저녁 내 서 있었다고 그래요. 보초 쓴다고. 아버지 전쟁은 계속 일생 남아있은 거예요.
2: 언제 자꾸 하셨어요?
0: 그래서 이 환각 속에서 그렇게 상당히 사시다가 2015년 아버님께서 작고하셨는데 네. 그 환각 속에서도 하여튼 가정 이 식구들을 굉장히 하고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지만 아마 편안하니 조용히 하기를 저도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3: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폭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증상. 요즘에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그걸 겪으시면서도 가정을 책임지고 쭉 지키셨다고 하니까 정말 영웅이세요.
4: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쟁이 멈춰도 이게 끝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네네. 자다가 깨서 적군을 죽여야 한다고 아내를 밟아버리는 바람에 아내의 갈비뼈가 부러진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비가 오는 밤이면 보초를 서야 한다고 밤새 서 있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가늠이 안 되는데 네네. 이런 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평화가 왜 중요한지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좀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기억으로 지키는 평화입니다. 네.
2: 우리 진성민 씨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5: 35세
6: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천 세무고등학교 교사 진성민입니다.
2: 아, 그러시군요.
1: 반갑습니다.
2: 선생님이시군요.
6: 반갑습니다. 예.
1: 선생님이시면은 예. 지금 어린 세대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그렇죠? 계시겠어요. 예.
6: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145 태 때 피난을 내려오시다가 딸을 잃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저한테는 큰 이모님이세요.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살 때 엄마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좀 비극적이냐.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거다. 학생들이 가볍게 듣지는 않더라고요.
1: 학생들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6: 국립 이천 호국원에 가서 국가유공자들께 참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도 와서 국가유공자들과 이런 그 희생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분단 문제, 평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진성민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느 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1: 저기 표창진 씨는 아까부터 책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3: 56세.
0: 기억으로 쓰는 역사. 그 시민 체록가입니다.
1: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고 계신 건데 그렇죠. 어떻게 체록단에 가입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게
0: 된 거예요?
1: 저는
0: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51년 5월 달에 강원도 현리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다쳤다는 거를 아이고. 아버지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연구를 해야겠다. 국가에 어떻게 헌신하셨는가를 아들인 나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육군본부에 민원을 넣어서 아버지의 소속을 좀 알려달라. 그때 한 일주일 만에 오더라고요. 네. 아버지 사단 연대 대대를 알아가지고 전쟁기념관 가서 진중일지 각종 글 그걸 찾아서 아버지가 복무하는 기간에 이 부대는 어디 있었나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때마침 하남시에서 참전용사 구술 체록 시민단을 모집한다 해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하겠다. 3년째 체력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그 전에는 몰랐던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떤 참전용사분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52년도부터 참여하셔가지고 정전 그 다음날까지 거기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총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뭔가 아 이제 내 엄마 아빠를 볼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2: 참전용사들의 그 생생한 증언 앞으로도 더 많이 담아주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안효진 씨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어요?
5: 메타버스 가상현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안효진이라고 합니다.
3: 48세.
1: 저분이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 수 있게끔 해주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있는데 내 고향에 가상으로라도 가보실 수 있잖아요. 그 주인공 중 한 분이 바로 옆에 계신 김병모 선생님이신데 지금 내 고향 볼 생각에 하루하루 요즘 설레시겠어요?
3: 81세.
7: 울고 울다가 지쳐서 자꾸 잊어질 때 고향집에 가보는 그 영상을 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3: 일사후퇴 때 피란 당시 9살.
7: 고향이요? 참 나의 살던 고향은 기막힌 듯 고향입니다. 6.25 때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배를 타려고 진남포 시내로 갔는데 6남매는 다 배를 탔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다음날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아버님은 수용을 해가지고 그 배에 매달린 겁니다. 마지막 한 대 배니까 새까맣게 매달린다고 배 떠나기 전엔 장작으로 다 패드래요. 타지 말라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못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아버님은 피난 나오셔가지고 50년간 결혼도 안 하시고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 정말 손 뻗어서 잡고 싶던 그 고향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 대동강 하류 진남포로 가봅니다.
3: 자막 평안남도 진남포시 해산리 275번지 그리운 나의 고향. 소년이 초록색 들력을 달리는 모습이 가상현실로 구현된다. 도착한 곳은 초가 지붕을 얹은 고향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마당과 장독, 디귿자 형태의 집 구조와 댓돌. 김병모 씨가 감이 어린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다. 집 앞 텃밭에는 여러 작물이 자라고 있다.
2: 박수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3: 네네.
4: 네, 이날 나온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6.25 전쟁을 기억하고 또 평화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 교사로서 일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상현실을 통해서 북에 있는 고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을 개발한 분도 나온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좀 어떤 게 마음에 좀 와닿으세요?
3: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산 가족이고 이산 가족 방송을 쭉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북에 있는 고향을 바라보시는 분들 실향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셔서 내 고향 땅 밟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2세들이라도 그 기억을 좀 더듬어서 그리고 간직해서 가상현실에도 부모님의 고향 땅을 함께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맞습니다.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도 어려운 점이 자료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의 상황이 어떤지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뭐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자료들도 우리가 모으는 일을 해야 우리가 가상으로라도 고향에 가볼 수 있고 또 후세들이 배울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통일부에서 꾸준히 이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어디까지 와 있을까라고 한번 궁금하시면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4: 아, 좋은 정보입니다. 정말 방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도 그 기억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오늘 황금연못 스페셜을 위해서 유혜진 리포터가 여러모로 잘 꾸며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우리가 남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다 보면은 내 앞이 먼저 밝아진다고 옛 어르신들 꾸준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모두 넉넉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콜피온스의 Wind of Change 끝곡 들려드리고요. 내일은 2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종일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숟가락을 놓으면서 이런 혼잣말을 했지요. 아, 역시 국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니까. 그 말을 들었는지 식당 주인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기운은 나요. 스스로 기운을 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업무를 마무리하는 오늘 같은 금요일엔 그런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겠지요? 이장희의 노래입니다. 한 잔의 추억.

네, 오늘은 고영민 시인의 시 흰죽 한 그릇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먹는다는 것이 감격스러울 때는 비싼 정찬을 먹을 때가 아니라 그냥 흰죽 한 그릇을 먹을 때, 말갛게 밥물이 퍼진 간장 한 종지를 곁들여 내온 흰죽 한 그릇. 늙은 어머니가 흰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이는, 가스레인지 앞에 오래 서서 조금씩 조금씩 물을 부어 저어주고 다시 끓어오르면 물을 부어주는, 좀 더 퍼지게 할까? 쌀알이 투명해졌으니 이제 그만 불을 끌까? 오직 그런 생각만 하면서 죽만 내려다보며 죽만 생각하며 끓인. 호로록 숟가락 끝으로 간장을 떠 죽 위에 쓱 그림을 그리며 먹는. 희자매의 노래입니다. 실버들. 그리고 4월과 5월의 옛사랑.

네, 6월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봄꽃이 지고 난 자리에는 여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수국입니다. 푸른빛, 보랏빛, 때로는 분홍빛으로 탐스럽게 피는 수국은 날씨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보이기도 하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 수국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경남 거제

선착장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나지막한 언덕 위로 수국이 길게 무리지어 피어 있는데요. 이 길의 가장 큰 매력은 소박한 폭우의 쪽빛 바다와 파스텔 톤의 수국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 저구항 수국길이 더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땀 흘려 가까웠기 때문일 겁니다. 마침 수국이 절정을 이루는 이번 주말 27일과 28일 이틀간 이곳에서 마을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마을 부녀회가 준비한 먹거리 부스에 수국 가드닝 체험, 대형 비눗방울 쇼까지 소박하지만 알찬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밤에도 특별한 볼거리가 더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수국 동산 곳곳에 조명이 켜지는데요. 어스름한 밤바다의 풍경과 은은한 수국이 어우러져 낮과는 다른 여름밤의 낭만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거제도의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훈이의 노래 꽃동네 새동네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오명숙의 추억의 길.

네,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정훈이의 꽃동네 새동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오명숙의 추억의 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 거제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제 남쪽 저구항에서 바다와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셨다면 이번엔 거제의 산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입니다. 학동국의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이 케이블카를 타면

60도로 펼쳐지는 한려수도의 다도해 전경을 감상하면서 노자산 정상부원까지 편안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편도 1.56km 구간을 올라가는데 8분 정도 걸리는데요. 바닥에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을 선택하면 발밑으로 펼쳐지는 아찔한 숲속 풍경도 볼 수가 있지요.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완만한 산책로와 계단을 올라가면 노자산 정상과 윤슬 전망대에 도착하는데 탄성이 절로 나올 겁니다. 사방으로 시야가 확 트여서 한려수도의 지푸른 바다와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특히 이곳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코스입니다. 산 정상까지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을 공평하게 누릴 수가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경남 거제의 몇몇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상진의 바다는 내 고향, 손인호의 갈매기 사랑.

0: 네, 살다 보면은 세상 참 좁다 싶을 때가 있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친다거나 직장 동료가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지인이거나 과거에 몰랐던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늘 전국을 누비는 이분 역시 세상이 참 좁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선곡 수첩 시간.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단장님도 일하다가 알게 되고 친해진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한번 맺게 된 인연은

0: 참 오래 쭉 이어가는 편이신가요?
1: 그렇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0: 아.
1: 조금 제가 그 낯을 살짝 좀 가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0: 예, 예.
1: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급작스럽게 친해지진 않아요.
0: 한번 친해지면 근데 끝까지 간다.
1: 예, 저는 근데 친해지면 되게 오래 가요. 네, 10년, 20년 뭐. 어렸을 때도 한번 여자친구를 한번 알면
0: 예.
1: 끝까지 갑니다. 저는. 네.
0: 그분이 지금 사모님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대단하시네요.
1: 바보죠, 바보.
0: 그러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 돈독한 분들이.
1: 근데 이제 그 의외로 막 사람 막 저렇게 톡톡톡톡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0: 아.
1: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0: 제가. 그렇죠. 뭐 좀 가리신다고 했으니까.
1: 그렇죠. 예. 방송이나 또 우리 음악하는 쪽의 사람들하고
0: 네.
1: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접촉 시간이 많아야겠죠.
1: 네.
0: 예. 자, 선곡 수첩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우리 이제 가요들 들어보다가 보면 이제 사투리가 좀 들어간 노래들이 꽤 있어요.
0: 꽤 있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투리들이 되게 그 재미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예, 예. 사투리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어떤 것부터 준비하셨습니까?
1: 우리 또, 우리 또 지존이죠. 나훈아 씨의
0: 네.
1: 아이라예.
0: 아이라예.
1: 아이라예.
0: 나훈아 씨 노래 중에 많이 들려지는 곡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예. 이게 꽤 나름대로 약간 그 비긴 계통의 노래예요. 근데 그 빠른 템포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칙칙칙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0: 경상도 방언이잖아요.
1: 경상도 방언이에요.
0: 아이라예. 아니라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다. 대구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니 나 좋아하나? 그러면 어데이에 뭐 이런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쪽 부산의 일종은 아이라예 뭐 아예 대놓고
0: 아이라예 하면 왠지 여성이나 아이들이 쓰는 말투 같아요.
1: 여성들이 많이 쓰죠.
0: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아이다 이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뭐라노? 아이다 뭐 이렇게 하고.
0: 뭐라카노. 네. 네.
1: 경남권에서 이제 자주 쓰는 건데
0: 네.
1: 2017년에 우리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을 또 했던 노래예요. 사실은 그 나훈아 씨의 그 무대 공연 때 보면
0: 네.
1: 이런 경상도 방언을 아주 맛깔나게 그 잘 살리는 또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0: 뭐 네. 부산 사나이시니까.
1: 그렇죠.
0: 예.
1: 이 노래도 뭐 니네를 사랑하나 아이라예. 그러면 뭐 싫어하나 아이라예. 이렇게 시작된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그 사투리 그 단어가 아주 멋진 후렴구가 되는 딱 그.
1: 네. 예.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잖아요. 또 부산 쪽 사람들이 들어보면
0: 예예예. 예,
1: 예. 어데예 이러면 재밌잖아요. 또.
0: 예. 아, 특히 이제. 경남 쪽, 경상도 쪽에서 인기가 많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이라예.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1: 네, 이분도 곡입니까? 역시 지존입니다. 우리 패티 김 선생님의
0: 예.
1: 살짝이 없어 예.
0: 아,
1: 그 노래예요.
0: 이건 제주 사투리죠?
1: 그렇습니다. 제주 예. 방언인데
0: 네.
1: 뭐 이제 조심조심 살금살금 다가오라는 그런 뜻인데
0: 살짝이 없어 예는 이제 살금살금 오세요.
1: 그렇죠.
0: 다가오세요.
1: 그렇죠. 예. 1966년도에
0: 네.
1: 대한민국 최초 창작 뮤지컬이었다고 합니다.
0: 66년도.
1: 그렇죠.
0: 아, 살짝이 없어요가 그 뮤지컬 제목이군요.
1: 주제가였다고 그래요. 김명수 작사의 최창건 우리 저 악단장님이
0: 예, 예.
1: 작곡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뮤지컬 맛같이 같기는 좀 그래요.
0: 예.
1: 근데 굉장히 그 그때 당시 아주 호평을 받았나 봐요.
0: 그 당시 초창기니까 뭐 가요랑 뮤지컬 경계가 좀 애매했겠죠.
1: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지금은 이제 뮤지컬 음악하면 딱 이제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는데
1: 거의 자기 장르를 완전히 구축을 했죠.
0: 그렇죠.
1: 뮤지컬하면.
0: 예.
1: 그래서 고전 소설 배비장전을 이제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0: 그랬군요. 예. 예. 왠지 그 사투리를 구사하는 패티김 씨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고향이 어디시죠, 패티김 씨가?
1: 이제 그 패티김 씨는 이제 서울 출신이고, 예. 근데 이제 노랫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패티김 씨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미팔군 무대에서
0: 네.
1: 뭐 데뷔를 했고
0: 미국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1: 원래 팝 보컬에 뭐 그냥 거장이죠. 거장.
0: 그럼요.
1: 네.
0: 뭐 대한민국 최초의 디바라고 불릴 만한 분 아니었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영원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0: 그렇죠. 네. 자, 그럼 노래 두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투리가 참 정겨운 제목의 곡들 나훈아의 아이라예 그리고 패티김의 살짝이 없어예.

0: 살짝이 살짝이 살짝이 없어요. 예.
1: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나훈아의 아이라예, 그리고 패티김의 살짝이 없어요. 예. 신재동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은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신단장님 고향은 강원도시죠? 정선인가요? 네.
2: 정선이 사실은 이제 원래 제 고향은 횡성입니다.
1: 횡성인데
2: 네. 정선 녹화를 갔을 때 송혜 선생님이 불러서 네네. 정선 아리랑을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뭐 비가 올려나 눈이 뭐 예.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정선만 가면 그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1: 아,
2: 강원도만 가면.
1: 아, 예.
2: 그러면서 송 선생님이 이분 고향이 정선이에요. 이래갖고.
1: 그래서 고향이 바뀌었군요.
2: 그래서 정선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사석에서도 아 선생님 저 고향이 횡성입니다. 그렇게 예. 알았어. 하고 또 방송에서 또 정선입니다. 이래버리니까.
1: 아.
2: 근데 뭐 나중에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 뭐 어떤가 뭐.
1: 그 네. 시청자 댓글에 막 항의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1: 왜 고향을 왜곡하냐.
2: 정선 이제 횡성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다혈질 님들이 우리 거의 없어요. 뭐 행성이든 정선이든 뭐
1: 그러려니
2: 그냥 예, 그렇게 예. 가는 거죠. 예.
1: 그쪽에 사투리는 어떨까요? 그 강원도 사투리 떠올리면은 물론 이제 강원도도 영동 지방, 영서 지방이 다르고 위 아래 다르겠지만은
2: 예.
1: 보통 뭐 밥물에요.
2: 그렇죠.
1: 뭐 어드레요 이런 예. 거가 전형적인 사투리잖아요.
2: 맞아요. 이제 행성이나 사이 이쪽은 거의 표준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2: 근데 이제 심한 쪽이 강릉. 네.
1: 강릉,
2: 정선도 좀 심해요. 야, 네 친구나?
1: 아.
2: 뭐 이런 거 있죠. 뭐. 날 뭐 선왕국 하제 일어나 뭐 이런 거죠.
1: 거의 이제 북한
2: 완전히
1: 사투리와 이제 비슷한.
2: 네. 네. 네. 그 선왕국 뭐 선암으로 선왕국
1: 아.
2: 가쟁이 뭐 가지 뭐 이런 거를 아. 그런 걸 많이 써요.
1: 예.
2: 예 고향이 뭐 횡성이래요?
1: 아.
2: 이렇게 해서 억양이
1: 네.
2: 그쪽이 많이 좀 쓰죠. 좀
1: 그렇죠. 예. 밥 먹었나? 뭐 욕받대이. 뭐 이거 거시기혀 뭐 이런 그 사투리 이제 전국의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이런 사투리가 노래 가사로 들어가면은 왠지 더 정감이 있고
2: 그럼요.
1: 부를 때도 맛이 좋을 것 같아요.
2: 고향 분들은 또 되게 반갑죠. 그 네. 고향 분들은 특히나.
1: 그 녹화 전국 노래장 녹화를 많이 다니시니까 정말 전국의 모든 사투리를 다 들어보셨겠어요.
2: 그렇죠. 이제 출연자들이 나와서 봄 네. 저 고향 얘기를 하니까
1: 네.
2: 그리고 그 전날 전전날 뭐랄까 가면 이제 그쪽 고향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술 한 잔 기울이고 이러다 보면
1: 예예.
2: 뭐
1: 자연스럽게 따라
2: 하게 돼요.
1: 구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2: 네.
1: 많이 듣다 보면은
2: 네. 네.
1: 전국 팔도 사투리 다 쓰시겠네요.
2: 거의 써요 저는.
1: 그죠.
2: 네. 그쪽 가면 네. 그쪽 말 쓰고.
1: 예.
2: 네. 뭐 합창
1: 좀 어설프더라도
2: 아줌마 뭐 이쪽 있어 뭐 이래 뭐 반찬이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하고
1: 아, 그러면 혹시 뭐 현지 분인 줄 알고 속으신
2: 아니 그러세요 뭐 전화를 제가 가끔
1: 예, 예.
2: 경상도 말로 전화하면
1: 예.
2: 속는 사람들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아 여보세요 예, 어딥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2: 누구십니까 아 절 몰라요 뭐 이래서 전화
1: 아 이거 장난도 치시는군요 예 자, 한 곡 더 준비해 보죠. 이번에도 제주 사투리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혜은 씨의 감수광.
1: 감수광.
2: 네, 그렇죠.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1: 무슨 뜻이죠? 감수광.
2: 감수광은 가십니까?
1: 아.
2: 뭐, 가고 있습니까?
1: 어디 감수광?
2: 네, 네.
1: 어디 우리, 가십니까?
2: 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1: 아.
2: 근데 이제 77년도에 기록윤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해서
1: 예.
2: 우리 혜은 씨에게 준 곡인데 사실 혜은 씨는 제주도를 어릴 때 떠나서
1: 네.
2: 제주도 말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제주도 출신이긴 한데.
2: 네.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1: 근데 이제 기록윤 선생님이 수차례 제주도를 방문해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2: 그러니까
1: 그 일상을 사실, 들었어요.
2: 사실은 이제 제주도 사투리에 대한 그 뜻이나 이런 것들을
1: 네.
2: 정확히 모르고 또 쓰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1: 예, 예.
2: 직접 가셔서
1: 아.
2: 얘기도 나눠보고 물어도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호텔 종사자들한테
1: 예.
2: 그 고장 토박이 분들한테
1: 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군요.
2: 그렇죠. 해보고 이제 다 인터뷰를 해보고 해서 쓴 노래가 그 노래라고 합니다.
1: 예, 예. 그 참 그 제주 말 보면은 좀 혼동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2: 맞습니다.
1: 이게
2: 맞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혼자 없소예라는 가사에도 나오지만
2: 네네.
1: 이 말을 들으면 혼자 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2: 그러니까요. 그 잘못 알아서
1: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떠나올 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면 하려고 치면은 뭐 그 아인이나 아내나 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뭐 뭐 그 뛰어버리고 그냥 뭐 혼자 와. 뭐
1: 혼자 없어요.
2: 혼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와 그냥 뛰어버리고
1: 혼자 놀러오란 뜻이냐 이렇게 오해받는데.
2: 그분들은 그때 분들은 고장분들은 그 얘기하면 역정을 내신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자, 혜은이의 노래 듣겠습니다. 감수광.

0: 네, 감수광 혜은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제주도 사투리도 잘 알아들으시나요?
1: 제주도 원래 사투리는
0: 예, 정말 힘들죠.
1: 모르겠더라고요.
0: 예, 예.
1: 일본 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말은 진짜 모르겠어요.
0: 예.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1: 네.
0: 허가수다.
1: 그래서 그거 그

0: 그때 그 알았어요. 난 그래서 예. 폭삭 속았다 그래서
1: 완전히 속았다.
0: 뭘 속았나?
1: 예, 그렇게 야, 오해하잖아요.
0: 사기 당했나 그랬는데 예, 예. 수검 하셔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1: 그러니까요.
0: 놀멍 놀멍 봅소?
1: 놀멍 놀멍 봅소. 이거 이제 에. 천천히 구경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0: 그러니까 아우 이거는 뭐
1: 이런 것도 있죠. 무사마시?
0: 무사마시?
1: 무사마시?
0: 뭐예요 그게?
1: 왜요? 왜 그러세요? 이런 뜻이죠.
0: 아, 예. 무사마시?
1: 무사마시?
0: 왜 그러세요? 네. 아.
1: 이거 약간 이면 이제 일본어랑도 약간
0: 그러니까. 비슷한 면인 것 같고. 그쪽 가까워서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건가?
1: 언어라는 게 그 환경에 따라서 맞아요. 생태적인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0: 아니 세상에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보면 그거 이 경계선 하나 차이인데 네. 사실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뀔 수가 있냐고. 좀 너무 희한해요.
1: 뭐. 그 강을 경계로 해서 네. 산맥을 경계로 해서
0: 그러니까
1: 바로 붙어 있지만 그 갈라진 것 때문에 이동을 못 하니까 서로 교류를 못 하니까 네. 이렇게 언어도 단절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전북하고 또 전남도 완전히 달라요.
1: 예, 다르죠.
0: 전북은 거의 충청도 승리하고 예, 예, 예. 전남도 완전히 다르고
1: 충남북도 다르고
0: 다 완전히 다르죠.
1: 참 재미있는 구수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 다시 경상도로 가는군요.
0: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음악인입니다. 네. 최백호 씨의 아, 그자.
1: 그자. 네. 예. 그렇지 이런 뜻이죠.
0: 그렇죠. 그래서 뭐 내 말이 맞나 그자.
1: 그자.
0: 안 맞나 그자. 아. 뭐 얘기할 때 그렇지. 뭐 이런 거죠.
1: 어, 예. 습관적으로 뒤에 붙이는 추임새 같이 붙이는 거예요. 것 같아요.
0: 예. 근데 이건 되게 고급스러워 그자가
1: 오.
0: 남녀간에 사랑할 때 네. 네, 네 마음 모르나 그자.
1: 네 내 마음 알지 아, 그자.
0: 난 네 사랑한다 그자. 뭐 이렇게 하는 거.
1: 계속 붙이네요. 그냥.
0: 예. 괜찮은 것 같아요.
1: 어, 부산의 고향이고요. 네. 방송에서 또 경상도 억양을 많이 쓰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노래 되게 잘 어울려요. 노래 첫 가사는 봄날이 오면 뭐 하노 그자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노래인데
1: 예.
0: 그 또 목소리가 굉장히 걸쭉하면서도 되게 매력 있어요.
1: 편안하고 아주
0: 낭만에 대하여 뭐 이런 노래 같은 예. 거는 참 정말 멋있습니다. 77년도에 발표를 했네요.
1: 네.
0: 본인이 또 작사 작곡을 다 하고요. 어,
1: 나온 지 꽤 됐네요. 지금 50년 가까이
0: 정말 오래됐습니다.
1: 예예. 자, 그러면은 최백호의 그자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흔하죠. 일상인 스마트폰이 거북목 증후군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하는데요. 목과 어깨뿐 아니라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흔히 목디스크로 얘기하는 경추추간판 탈출증과는 같은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로도 불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같은 걸까요?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흔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어떤 상태인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거북목 증후군은 의학 용어인 건가요? 뭐 질환 이름인지 증상을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1: 예, 그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 이제 목이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태를 보고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아직 그 질환 진단명까지 붙은 건 아니고요. 네. 하나의 그냥 사용하는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의학 용어이고, 네. 이제 질환 이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의학 용어로 사용되는 거고, 이제 목이, 거북이 목처럼 나와 있다라고 그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0: 네. 그럼 거북목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 목이 보면은 이제 C자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이제 바로 정자세로 서 있을 때 C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휴대폰 같은 거 많이 보고 하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그 거북이 목처럼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자라목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기러기 목처럼 나왔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흔히들은 거북목이라고 하고 목이 앞으로 쑥 숙이듯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0: 네. 목이 앞으로 쑥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요. 그런데 거북목 증후군으로 짐작하는 분들은 등이 불룩하게 솟아있고 굽어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1: 그, 예. 그 목이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흉추, 우리가 등이라는 부분이 흉추 부분이거든요.
0: 네.
1: 이제 거기도 이제 같이 구부정하게 돼 있으면서 목이 나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거북목처럼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0: 네. 앞서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건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말도 합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1: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은 자세 때문에 나오는 요인이 많거든요.
0: 네.
1: 이제 또 이렇게 앞에 나와 목을 거북이 목처럼 있다가 이게 거북목 쏙 들어가듯이 그 사람도 이렇게 바로 세워봐 하면 이렇게 이걸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불량 자세를 유발시키는 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앞으로 목 뽑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목이 앞으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생각하면 참 불편한 자세인데요.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1: 예, 그렇게 이제 쭉 뻗고서 뭐 휴대폰 하나 또 뭐 재밌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정신없이 보시고 컴퓨터 할 때도 또 그렇게 이제 뻗고서 목을 뻗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그럼 거북목 증후군은 특히 젊은 층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그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뭐 책 본다고 할 때도 고개도 앞으로 숙이고 또 휴대폰 본다고 이렇게 앞으로 뽑고 또 길 다니면서도 또 휴대폰 보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 그룹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0: 네. 건강한 상태의 목뼈는 C자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거북목 증후군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1: 그 역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C가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그 입구가 열려 있는데 그거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이제 C자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역시자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목 역시자형으로도 표현이 되던데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통증이 증상인 거죠.
1: 예, 이게 역시자로 되게 되면 이제 목이 앞으로 기울게 되면은 그 목에 가해지는 그 목 디스크죠. 그 경추 목뼈 마디에 가해지는 힘들이 뭐 각도에 따라 가지고 뭐 4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에서 15배까지도 이게 하중이 많이 그 눌리게 되는 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오래되면은 뭐 디스크도 올 수가 있고, 일단 초기에는 그 목 근육, 그 우리 목덜미 근육이죠. 그 근육이 계속 그 앞

0: 이제 어떤 분들은 목이 좀 아프시다고도 하고 이제 그런 편들 많이 합니다. 아주 또 심한 분들은 그 편두통도 호소하세요. 그 이 우리가 여기 잡히는 목덜미 근육이 우리 머리 그 꼭지 그 뒤통수에 가서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승모근이 그 목덜미 근육이죠. 그게 힘을 그 경직되다 보면은 그 목 그 머리 뒤통수에 붙는 근육에서 이제 그 통증이 유발돼가지고 편두통처럼도 호소를 합니다.
1: 목덜미 근육이 아프고 목도 아프고 편두통도 호소하고 머리를 앞으로 뺄수록 부담은 커지는 거네요.
0: 예. 그러니까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은 사람 인체에서는 근육이 목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쓰러지려고 하는 힘이 가니까 걔를 바로 세우려고 계속 근육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겠네요.
0: 예, 근육이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 근육이 힘을 주면 이제 뭉치기도 하고 경직된 걸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 어디 뭐 힘들게 어디 갔다 오고 하면 근육이 뭉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근육 뭉치면 통증이 있듯이 이 목덜미 근육이 계속 일을 해가지고 근육이 뭉쳐서 이제 아파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목도 아프고 어깨 통증도 있고 팔도 저리고 두통에 어지럼증도 느껴지면 상태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예, 그 정도면 이제 꽤 많이 이제 만성화 되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목이 이제 거북목이 나온 게 또 정자세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이제 뭐 그 목덜미 근육이 있는 게 항시 아프고 팔도 저릴 정도 되고 두통 어지럼 이거는 이제 만성 상태로서 상태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거북목 증후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0: 그거하고는 이제 약간 틀린데요. 아, 거북목 증후군은 목이 앞으로 숙여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숙여져 있는 머리 목을 잡 근육이 계속 잡아 당기려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목이나 그 목덜미가 아픈 거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그 경추뼈 사이에 우리 아래 허리에 그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처럼 목에 생기는 거래가지고 그건 이제 별도의 질환인데요. 근데 거북목이 오래되면은 그 목뼈 그 척추 관절에 힘이 많이 가해져가지고 그 연골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거북목 증후군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0: 예, 거북목 증후군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 목뼈 경추 뼈 관절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서 거기에 그 젤리 같은 디스크가 이제 옆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 이어지는 거죠.
1: 치료는 물리치료가 우선인가요? 뭐 견인치료, 도수치료도 받고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0: 예, 그 초기 단계는 대부분이 이제 자세 불량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자세 교정하는 거, 그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목을 바로 펴고 어깨가 같이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어깨를 쭉 펴고 고개를 이제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그 앞으로 숙여져 있는 경추 뼈를 이제 뒤로 제끼는 정자세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또 앞으로 숙여지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은 물리치료도 하고 이게 또 오래되면 그 뼈마디가 굳어져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견인치료도 하고 이제 도수치료 해가지고 이제 뼈를 유연하게 경추뼈를 유연하게 하면서 이제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이제 도수 치료도 합니다.
1: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죠.
0: 약물이 처방되는 거는 통증이 있는 경우 그 이제 진통제 개념으로 주고요. 아니면 이제 그 목덜미 근육 이제 승모근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근육 이완제 약을 같이 진통제하고 처방하기도 합니다.
1: 시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있을까요?
0: 그 이제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요. 이제 그 이 목덜미 근육이 뭉치면은 그게 근막 통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 그 막이 뭉치면서 오는.

0: 있는 통증이 있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것처럼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주사로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그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풀어주는 그런 시술도 하기도 합니다.
1: 네. 이런 주사 치료는 어떤 성분인 건가요?
0: 그 주사 치료는 이제 진통제하고 그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쓰고요.
1: 네.
0: 그게 또 그 근막을 그 주사 바늘이 자극을 하면 이제 그거 자체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놔가지고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주사 치료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는 건가요?
0: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만 맞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또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습관성도 되고 또 그 주사 효과가 이제 자꾸 반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뭐 몇 개월 효과 있다가도 두 번째 맞을 땐 또 효과가 또 간격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주사 맞아도 이제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1: 네.
0: 이제 뭐 치료 방법이 진짜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시술로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이 고려되나요? 근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진 않죠?
0: 예, 그 결국은 목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1: 네.
0: 그거를 이제 어떤 수술로 하진 않고요. 결국은 이제 수술로 한다는 거는 휘어져 있는 목을 이렇게 바로 잡는 건데
1: 예.
0: 그 어떤 지지대 같은 걸 세워줘가지고요.
1: 네.
0: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목을 구부리고 피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1: 아.
0: 이제 수술까지는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 이제 자세 교정을 위한 이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그런 거 이제 뭐 견인 그런 걸 아주 열심히 이제 하셔야죠.
1: 네.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네요. 거북목 증후군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잖아요. 통증도 만성이 되면 방치가 될 텐데요. 점점 목의 운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다는 말도 하거든요.
0: 예, 일단은 그 관절이 이제 거기 관절염 같은 게 생기거든요. 통증이 온다는 거는.
1: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조금만 어디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있고 아프니까 이제 자꾸 못 움직이는 거죠.
1: 아.
0: 그리고 그 관절도 경직이 되고 근육도 뭉쳐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작고 특히 이제 나중엔 그 뼈가 굳은 상태에서 고개를 쳐들려고 하면은
1: 예.
0: 그 머리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해가지고
1: 예.
0: 이제 그 운동 범위가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1: 네.
0: 그건 이제 마지막까지 굳어서 나오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뼈 관절이 굳지 않게 계속 스트레칭 운동, 자세 교정 운동
1: 네.
0: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운동도 궁금한데요. 목을 전후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수시로 하는데 이런 방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0: 예, 그 이제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이거 목 튀겠다고 펴겠다고 어. 막 뒤로 이제 막 끝까지 꺾으시고
1: 네.
0: 앞으로 이제 관절을 너무 과도하게 꺾으면은 그 목뼈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1: 네. 아.
0: 우리 장기에서 보면 그 장기 쫄 크기밖에 안 돼가지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무리가 가가지고 2차적으로 이제 관절 손상이 와가지고 통증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뒤로 제끼 젖히거나
1: 네.
0: 앞으로 이게 구부리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이거 풀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1: 네.
0: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 거북목 증후군이 목이 앞으로 좀 나와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목을 뒤로만 천천히 젖히는 운동이 좋은 걸까요?
0: 예, 그 목을 천천히 뒤로 젖히는데
1: 예.
0: 거북목이 있는 경우 보면은 그 목만 단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어깨가 보면 구부정하게 이렇게
1: 아,
0: 라운드 숄더라고
1: 네.
0: 하잖아요. 그 어깨가 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이렇게 쭉 가슴을 피라고 하는 그 어깨를 피고 이게 목을 들어야지 그 자세가 이제 정자세가 나옵니다.
1: 네. 어깨 통증도 느끼잖아요. 마사지기로 계속 두드리는데 마사지기 사용은 어떨까요?
0: 예, 결국은 그 뭉쳐 있는 그 목덜미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1: 네.
0: 그 마사지기도 하는데 뭐 마사지도 괜찮고요. 이제 그건 이제 기계가 있어야지 하는 거고 아닐 때는 이제 뭐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 그 이 목덜미를 좀 이

0: 마사지죠. 혼자 눌렀다 폈다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따뜻한 물에 그 샤워를 하면 근육이 풀리세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또 이제 혹시 그것 때문에 편두통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 많이 그 개선이 됩니다.
1: 네. 강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0: 예, 예. 그 강도는 이제 그 특히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해야지 이제 세게 해야지 막 그 풀린다고 해가지고 예. 막 너무 세게 하면 이제 예. 근육에 타박상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근섬유 자체에 그 손상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근육 그 섬유가 손상이 간 게 나중에 붙으면서 섬유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딱딱하게 뭉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북목 증후군으로 인한 불편과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 기간 중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임신성 당뇨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에 당뇨병이 없는 경우도 임신성 당뇨의 위험은 생길 수 있어서 검사와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신 기간 중에 임신부들은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검사를 받게 돼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성 당뇨 검사는 여러 가지 이제 산전, 진찰, 산전 검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검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임신성 당뇨 하게 되면은 임신 전에는 당뇨병이 없거나 이제 당뇨병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네.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되는 혈당 이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 특히 이제 태반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또 태아가 또 여러 가지 충분한 영양이 네. 또 필요한 상태 이렇게 몸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혈당 조절, 당대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임신하시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좀 올라가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네. 임신하시는 경우에 이제 당뇨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임신성 당뇨는 이제 또 다른 당뇨병도 그렇지만 그 본인이 특별한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시기에 이제 선별 검사를 하는 무증상일 때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산전 진찰을 받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일정 시기가 되면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다고 하더라도 네. 임신성 당뇨 검사를 선별 검사로 무증상이시더라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일정 시기가 되면 선별 검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특히 이제 24주에서 28주 사이 이 시기가 그 임신성 당뇨가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물론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좀 혈당이 많이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무증상이신 산모들에게 이제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은 24주에서 28주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를 정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임신 주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임신 초반에는 오히려 산모의 공복 혈당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태아와 태반이 포도당을 사용하고 대사 변화가 좀 복잡하게 나타나면서 조금 공복 혈당이 오히려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태반 호르몬 영향이 더 커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뚜렷해지고 이제 우리 예전에 분비했던 같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는 이제 산모의 혈당을 낮추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임신 24주에서 28주에 검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임신 20주 전에도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임신 20주 전에도 이제 산모의 혈당이 높게 되면은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모가 20주 전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당뇨 위험이 더 높으신 경우에는 보다 좀 일찍 혈당 평가를 먼저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예를 들면은 그 전번 임신에서 이미 임신성 당뇨가 한번 있으셨던 경우, 예, 그리고 과거에 좀 큰 아이를 출산하셨던 경우,
0: 네.
1: 그다음에 또 좀 산모가 비만이시다든지
0: 네.
1: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 당뇨병의 가족력, 고혈압, 뭐 이렇게 예, 또 임신 전에도 이미 혈당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서 당뇨 전 단계 초기 당뇨가 의심됐던 경우에는
0: 네.
1: 좀 일찍 이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0: 네.
1: 만약에 이제 임신 초기에 혈당이 높다면 이것은 이제 임신 때문에 생긴 혈당 상승이라기보다는
0: 네.
1: 이제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던 것이 임신 중에 발견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또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럼 재검을 받기도 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검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보통 임신성 당뇨 검사는 1단계 검사도 있지만 보통 이제 2단계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단계 검사는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해서 이제 50g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주스 음료를 드시고 1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0: 네.
1: 여기서 이제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이제 가려내는
0: 네.
1: 임신성 당뇨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가려내는 1단계 검사를 먼저 하시게 되는데
0: 네.
1: 만약에 이제 50g 포도당을 드시고 1시간 뒤 혈당이 132나 140 이제 정해진 수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0: 네.
1: 바로 이제 당뇨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보다
0: 네.
1: 이제 정밀 검사인 100g 경구 당부하 검사를 받게 돼서
0: 네.
1: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은 100g 포도당 주스 음료를 드시고 1시간 뒤에 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이렇게 세 차례 이제 공복까지 하면 네 차례가 되겠는데
0: 네.
1: 1시간마다 혈당을 반복 측정해서 이 중에서 제 수치가 2개 이상 기준치를 넘게 되면은
0: 네.
1: 이렇게 임신성 당뇨 이렇게 진단하게 되는데 재검을 받으시라는 어떤 판정을 들었다고 하셔서 이제 놀라실 필요는 없고
0: 네.
1: 첫 번째 검사는 이제 선별 검사고 재검은 실제 정밀 검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별 검사는 이제 보다 이제 많은 폭넓은 임신성 당뇨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0: 예.
1: 처음 선별 검사에서 좀 의심이 된다고 해도 재검에서는 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재검을 미루지 말고 적정 시기에 받으셔서 혹시라도 임신성 당뇨가 있으셨다면 그것이 이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기에 적정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0: 네. 그 앞서 비만, 또 가족력, 당뇨 위험이 높은 경우에 좀 더 일찍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마른 체형이라거나 기존에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도 임신성 당뇨의 위험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물론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비만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흔한 것이긴 한데
0: 네.
1: 마른 체형이라고 하셔서 이제 절대 이제 안전하다 이건 아니시겠고요. 이제 임신성 당뇨병의 어떤 그 이유 핵심은 임신 중에 증가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비만이나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지만 아무래도 이제 태반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산모 몸의 대사를 바꾸면서 혈당이 오르기 쉬운 환경을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잘 만들게 되고 어느 정도 약간 혈당이 올라도 또 우리 몸의 췌장에서 또 인슐린을 조금 더 생산해서 혈당을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모체 건강에 가지고 계시게 되는데 그런 능력이 조금 더 약하신 산모들은 체형과 관계없이 인슐린 저항성, 임신성 당뇨가 잘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런 임신성 당뇨가 생기는 위험성은 이제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기존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임신성 당뇨 검사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1: 네, 아무래도 임신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 임신성 당뇨는 어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행이고 중요한 것은 임신성 당뇨는 이제 진단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이러한 합병증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를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잘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임신성 당뇨 외에도 또 임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혈압이 또 오른다든지 담백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물론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신성 당뇨로 산모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그 혈당이 이제 태아에게 좀 더 많은 포도당이 전달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태아 입장에서는 이제 과도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제태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아이가 자랄 수가 있고 또 아이가 너무 크게 되면 분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출산 손상 위험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출산 직후에는 그동안 이제 모체로부터 들어오던 포도당 공급이 출산 직후에 끊기기 때문에 아이에게 인슐린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산모에 포도당 공급이 끊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저혈당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신생아 태아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는 이제 산모의 혈당과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아기의 출산 전후 안전을 위해서도 임신성 당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산모뿐 아니라 태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면 고위험 산모로 관리가 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다 일반 임신보다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고위험 산모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만큼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위험을 미리 알고, 보다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혈당도 자주 측정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또 태아 성장과 양수량을 또 잘 살피고 또 산모가 이제 당뇨 관련해서 혈압이나 체중 증가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 산모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산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식사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또 평상시 이제 임신 전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혈당이 잘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산모들은 또 혈당이 좀 과도하게 높고 식사 조절, 운동 조절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슐린 치료로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 산모로 관리를 하는 건데 위험하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임신성 당뇨의 유병률이 높은가요?
1: 네, 생각보다 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고에 따라서는 그 임신성 당뇨가 전체 임신의 약 8%, 그러니까 12명 산모 중에 1명꼴로는 임신성 당뇨가 있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나라나 또 산모의 연령, 뭐 비만율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이건 매우 드문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남녀 특히 젊은 층에서 비만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당뇨 전 단계가 늘면서 네. 임신성 당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임신성 당뇨의 보고율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 검사는 일부 산모만 받는 특별 검사가 아니라 모든 임신부가 산전진료 과정에서 받는 중요한 선별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임신 중에는 공복 혈당이 낮아지지만 식후 혈당은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임신 중 대사는 임신 전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임신 중에는 태아가 이제 포도당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네,
1: 필요량의 포도당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모체 혈당이 낮아지고 대신에 또 모체는 또 많은 지방을 생기면서 또 케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이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좋지 않으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제 식후 상황에서는 이제 식후 혈당이 이제 올라갈 때 평상시는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혈당을 낮춰주고 또 이 혈당을 각 장기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이제 적정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임신 중에는 식후 혈당이 이제 또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에서는 이제 일반 당뇨와 다르게 식후 혈당을 이제 특히 더 중요하게 보게 되고 검사도 뭐 간단하게 공복 혈당이나 또 뭐 당화혈색소 이렇게 측정하지 않고 보다 좀 민감하게 식후 혈당 특히 적정량의 포도당을 직접 먹어서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이유가 식후 혈당이 이제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와 또 치료할 때도 그러한 식후 혈당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임신성 당뇨의 치료는 또 어떻게 하나요? 치료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한데요.
1: 네.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이제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저혈당 없이 안전하게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태아에서도 적정한 포도당이 공급되면서 또 태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 전후의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 혈당을 잘 관리하는데 혈당 목표를 공복 혈당은 95 미만, 식후 1시간은 140 미만, 또는 식후 2시간은 120 미만 이렇게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식사 조절, 또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잘 조절되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혈당 자가 측정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식사와 운동을 조절해도 계속 목표 수치를 넘게 되면 인슐린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호르몬은 이제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 혈당 조절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약이 되겠고 기존에 이제 많이 드시는 메토르민 같은 경구 당뇨약은 일부 상황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이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있고 또 장기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물 경구약보다는 인슐린 주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0: 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성 당뇨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성 당뇨도 회복이 되는 건가요?
1: 네, 대부분 출산 후에 혈당이 좋아지시는데요. 이제 임신성 당뇨의 주된 원인이 이제 태반 호르몬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0: 시한 후에 이제 태반이 배출되게 되면 태반 호르몬 영향이 줄면서 혈당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하지만 이제 출산했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던 산모들은 네.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서는 향후에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좀 높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2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뭐 7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연구도 있고 이제 출산 후 5년 안에 당뇨병 위험이 빨리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 후에 한 어느 정도 안정되고 4주에서 12주 사이에 75g 경구 당 부하 검사로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1년이나 3년마다 당뇨병이나 또 당뇨 전 단계 검사를 계속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마치는 문제입니다. 명사로 대단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최상의 일이란 뜻도 있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능사, 대수, 장땡이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대수입니다. 대수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여서 대단한 것을 뜻할 때는 성공만 하면 이까진 일은 대수도 아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상의 일을 뜻하는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대수인가? 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능사는 주로 아니다와 함께 쓰여서 잘하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예를 들어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장땡으로 하는 세상 풍조가 걱정이다. 에서 장땡은 가장 좋은 수나 최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네, 배우가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은 행동이나 말투가 배역과 닮아갈 수가 있죠. 오랜 시간 리어방을 연기해온 배우가 무대를 떠난 뒤에 기억과 환각 사이를 오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이 있습니다. 극단 76의 창단 50주년 기념 프로젝트 작품 리어의 역. 오늘 연극 이야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 이야기는 이영주 시인 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One Direction의 Story of My Life 듣고 오죠.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오늘 공연 이야기 섹스피어의 리어 왕을 모티브로 현실과 연극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리어의 역 만나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린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한국 뭐 현근대 연극사에서 뚜렷한 그 족적을 남긴 극단 76 올해로 뭐 창단 50주년이 됐다고.
2: 네, 요즘은 네. 또 극단 체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들이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극단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50주년 된 극단들이 많지 않아요. 연우 무대나 이런 극단 76 정도가 있는데 이 극단 76이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50주년 프로젝트 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76년에 그러니까 창단돼서
2: 네,
1: 76인 거예요?
2: 맞습니다. 아. 그래서 1976년에 배우 기주봉 선생님이 이제 창단한 극단이고요. 이제 그 1년 뒤에 형인 기국서 연출가가 합류를 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네. 대표적인 극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80년대는 아무래도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다 보니까 당시 정치 상황을 많이 담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 극단 76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관객 모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관객 모독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원래는 독일의 희곡이에요. 그 기국사 연출이 한국식으로 약간 각색을 해서 이제 1978년에 초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연극을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인물 중심이라거나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관객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배우들이 이제 욕설을 한다거나
1: 실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 예. 객석에 물을 뿌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진짜 옛날에는 관객분들이
1: 놀라운 일이죠.
2: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이게 뭐야 불쾌하게.
2: 예. 그래서 정말로 관객 모독이라는 이런 제목을 갖게 됐는데 근데 그 공연이 이제 1978년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공연이 되고 있고
1: 그래요?
2: 네,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리어의 역인데 이거 끝나고 다음에 이제 관객 모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관객 모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 앞서 이제 리어의 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섹스피어 리어 왕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2: 네.
1: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2: 네, 그 리어 왕이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왕인 리어가 이제 80세 정도가 넘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왕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딸들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땅과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네. 이제 그 작품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그 노년의 삶을 좀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치매에 걸린 노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노년의 삶과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 76에서도 리어 왕을 여러 번 공연을 했다고 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네. 극단 76이 40주년 됐을 때 기국사 연출이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새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작품 자체는 30년간 리어 왕을 연기했던 노배우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국사 연출도 사실 1977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으니까
1: 거의 뭐.
2: 본인도 40년 넘게 네. 이제 연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다면 이제 나이 든 배우들이 느끼는 소외 같은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리어 왕을 모티브로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어 왕의 모티브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여기서는 그냥 리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1: 네.
2: 그 리어도 이제 치매를 좀 앓고 있고 그래서 그 치매로 인해서 이제 무대에서는 은퇴를 하고 그 본인이 이제 좀 젊었을 때 그리고 좀 나름의 이름이 있었을 때 이제 극장을 하나 지어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무대에 설 수 없으니까 극장의 한 뭐 분장실이나 지하 같은 데 그냥 혼자 유폐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로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의 혼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뭐 어떤 기억 환각,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1: 네.
2: 사실 이 기국사 연출이 처음에는 이 작품을 리어의 1인 극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연극이 시작하면 거의 한 3, 40분 정도를 그 리어 역을 맡으신 배우분이 혼자 나와서 독백을 하는데
1: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3, 40분
2: 맞아요.
1: 분량을?
2: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1: 아, 근데 무슨 얘기를 3, 40분 동안 했을까?
2: 그렇죠. 예, 보통
1: 참 궁금하네요.
2: 이분이 이제 배우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이제 본인이 연극과 연기,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치매를 걸린 노인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정확한 흐름을 갖고 이야기를 하진 않으세요. 이 얘기 저에게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0: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연극이 있고 본인이 했던 리어라는 캐릭터가 늘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리어라는 이 주인공이 이 극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극장에서 리어왕이 계속 공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젊은 배우들이 리어왕을 연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무대 뒤편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본인도 마치 리어왕처럼 어떤 대사를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 저것보다는 이런 방식의 연기가 좋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연기 연습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막 신체 연기도 하고 막 발성 연습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대 노 배우가 하는 부분들인데 되게 짱짱하게 하시거든요. 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거의 쓰지 않는데 이 배우들이 그 발성이 굉장히 좋아서 뒤에까지 다
1: 실제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역할을 맡았나요?
0: 지금 맡으신 배우분 한 60대 정도 되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 80대의 노인이 하는 것처럼 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앞부분이 그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리어왕만 한 30년을 했고 사실 그 사람이 인생으로 봤을 때는 연기를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모두가 어떤 각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그 성장을 위해서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저렇게 한다는 게
1: 좀 순수하네요.
0: 맞아요. 그것이 좀 자극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도 큰 어떤 인상적인 모먼트를 남겨서 현장음으로 좀 준비해봤거든요. 이 장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내가 어떤 집에 문 밖에서 뭔가를 엿듣는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 어떤 인생, 어떤 스토리 말이야. 내가 수없이 해온 이야기인데도 내가 연극 속에서 수없이 살아온 인생인데도 계속 듣겠네. 아이고 이제 지글지글 할 만한데도 이게 계속 듣게. 조금씩 다 달라. 어떤 때는 아주 많이 달라. 아니 그러면 저 배우는 내일 어떻게 살아가나? 어디로요? 무대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기가 싫어! 눈물은 더 화려해졌고 비바람은 훨씬 차가워졌고 비비린내도 훨씬 진해졌어요. 무역실 날짜 여기서 이렇게 문 밖에서 비비린내만 맞는 게 더 낫습니다.
1: 그 무대 위에 연기하는 장면을 저희가 잠시 좀 들어봤는데 나이 든다는 게 뭘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0: 맞아요.
1: 드네요.
0: 네. 예. 이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리어왕이라는 작품 자체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어쨌건 그 연기를 하는 배우를 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삶이랑 좀 맞닿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왕의 얘기라고 하면 좀 다른
1: 거리가 느껴질 맞아요. 수 있는데 네.
0: 그런
1: 배우기
0: 게 조금
1: 때문에.
0: 네. 가까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근데 30년? 이 시간은 정말 많은 게 변화되는 시간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피비렌네 같은 것들이 더 진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이 앞에서 리어왕을 맡았던 그 리어가 과거에는 자기가 했던 연극에서 어떤 식으로 폭풍으로 만들어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음향장비를 쓰고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그때는 그냥 철판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투박하긴 하지만 맞아요. 사실 그게 주는 또 굉장한 미덕이 있고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여든에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리얼을 진짜 인간으로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리얼을 할 수 없다라는 그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젊은 배우들이 그 약간 나이 든 연기를 네.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우가 느끼는 회한들 그런 것들이 작품에 굉장히 잘 녹여져 있습니다.
1: 네,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이런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0: 맞아요.
1: 네, 하는 그런 회한도 다들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배우 얘기라기보다 그냥 삶의 얘기, 삶의 은유.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0: 네. 가면 네. 갈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이 작품이 앞부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배우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이 리어라는 사람이 그 연기를 시작하고 그 연기와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삶에 대한 은유라고 느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좀 노년의 삶을 이제는 사실 65세 뭐 70세를 노년이라고도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0: 이 광대라는 캐릭터도 실제 그 섹스피어의 리어왕 안에서도 리어를 끝까지 보필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워낙에 섹스피어가 광대라는 캐릭터를 여러 작품에서 그렇죠. 이렇게 넣는데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직언하는 그런 캐릭터들로 늘 광대를 표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어왕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 리어의 역에서도 그 리어왕에서 그 광대 역을 했던 배우가
1: 다시 찾아오나요? 네,
0: 고립된 리어를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또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어의 역의 광대도 원래는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예전에 MC 보던 그런 코미디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어라는 배우가 그 사람을 찾아와서 같이 한번 리어왕을 해보지 않겠냐 해서 30년간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술적 동지이기도 하지만
1: 그렇겠네요.
0: 그 삶을 함께 보낸 동료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리어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극장에서 이렇게 고립된 것에 비하면 광대는 오히려 더 길로 나가요. 길에서 나가서 나이가 들어도 맨날 종로삼가 가서 거기 할아버지들 뭐 오는 젊은이들이랑 다 얘기하면서 종묘 설명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도 할 일이 있고 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하고 살면 이제 활력도 있고 더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1: 다른
0: 거거든요.
1: 다른 두 모습이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을 배우로서 볼 수 있지만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1: 그렇죠.
0: 대한 고민을 하게
1: 있잖아요.
0: 되죠.
1: 네. 예.
0: 근데 그 부분을 극명하게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예술가라는 거 배우 이 역할로서도 그 사람들을 아 저런 고민과 저런 마음을 갖는구나 이런
0: 맞아요.
1: 걸 느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도 아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있구나
0: 네, 네.
1: 비교하게 되기도 하네요.
0: 네. 이게 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그런 고민들을 저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제 예술가적 측면이 드러났다면 뒤에는 이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가장이 됐을 때 배우를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심지어 연극 배우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 네. 생계 때문에 그쵸,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무대에서는 30년 동안 본인이 왕으로 연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1: 정반대일 수도 있고.
0: 네. 완전히 반대이기도 하고 당연히 생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뭐 영화도 출연하고 이러는데 영화에서는 노숙자 역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택시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에 대한 어떤 애정은
1: 열정.
0: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서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딴 작은 소극장을 가지게까지 됩니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취를 한 건데요.
0: 그렇죠. 그렇게 성취를 하긴 했는데 이 극장도 이게 진짜 묘한데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실제로 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사실 관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오는 관객이 많이 오는 작품은 아닌데 그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극장이 이렇게 300석도 안 되는 극장에 관객이 너무 없고 그 없는 관객들도 대부분 초대권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야.
0: 근데 그게 너무 현실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연극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네,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0: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고립된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극장에 계속 있게 되는데 이 리어에게는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1: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요.
0: 있었네요. 네네 아내도 있었고.
1: 혼자?
0: 그렇죠. 근데 아내가 한 3년 전에 사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더 극장 안으로 들어간 것 같고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1: 있네요.
0: 아픔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네, 가족들은 거기에 나오지는 않나요?
0: 가족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도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가 어쨌건 치매라는 게 있으니까
1: 병을 가지고 있으니
0: 그러니까 이제 이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리어왕에서도 그렇고 이 리어의 역에서도 그렇고 이 가족 들이 좀 아빠의 생각과는 다른 마음을 또 갖고
1: 그렇겠죠.
0: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딸이 다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본인이 장사를 하면서 어쨌건 극장 운영을 도와줬던 딸이에요. 그래서 작품도 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빚더미에 올라서 이 사람은 이제 돈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는 거고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와 언니 사이를 좀 조율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좋은 편으로 가는 그런 식이고 막내딸은 이제 리어왕 안에서는 이게 코딜

0: 클리어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빠를 가장 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 안에서도 셋째 딸만이 유일하게 연기를 하는 배우예요.
1: 아버지를 가장 이해하는.
0: 네네. 그리고 네. 그 극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이 여성의 삶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셋이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죠. 결국에는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극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이 나누는 대화들이 좀 아버지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현장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되겠다. 아버지는 그냥 저러고 노시는 거야. 그럼 여기다 시선나 뭐가 달라? 시선이 맞지? 알아봤어? 여기는 괜찮은 데가 있어.
1: 얼마?
0: 보증금 없이.
1: 그럼 그걸 왜?
0: 그나마 숨을 쉬자는 게 있구나, 내가. 그럼 버들이는 치가 알아서 했지, 남편도 있는데.
1: 걔도 배우야. 지금 막 여기에서 공연하잖아. 몰랐어?
0: 내가 그걸 왜 모르냐?
2: 어떤 배우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 참여한 배우들은 어떤 배우들입니까?
3: 네, 2016년에 초연을 맡았던 그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리어 역에는 홍원기 배우가 그리고 네. 광대 역에는 김황근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홍원기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배우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극작가로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985년에 데뷔해서 실제로 거의 40년간
2: 네,
3: 연극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에서 리어를 연기할 때 이 모습이 자신과 네, 그렇게 투영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극 속 상황과 맞닿는 지점들을 너무 많이 만나셨을 것 같고 이게 또 10년 전에 공연하셨을 때랑 또 지금이랑 좀 다를 다르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그 관객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3: 그리고 이 작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예전처럼 깔끔하고 막 정돈되어 있고 화려하고 그런 연극은 전혀 아니에요.
2: 네. 그러니까
3: 오히려 아주 오래전 진짜 연극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이 아날로그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2: 네.
3: 근데 그 투박함이 주는 매력이 무엇인가를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이에서 주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고 또 경력에서 주는 깊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우라는 본인의 직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진한 무게감이 관객석까지 잘 전달이 되는
2: 그렇군요.
3: 것 같아요.
2: 예.
3: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닥칠 일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보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게도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2: 그러네요.
3: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2: 네, 뭐 드라마 이런 것과 또 비교해 본다면 연극이 가진 어떤 고민들,
3: 네.
2: 그 철학들 이게 좀 더 다르지 않은가 우리한테 그쵸, 다가오는 네. 게. 자, 어디서 언제까지 공연을 하게 되나요?
3: 네, 이 작품은 7월 5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계속됩니다.
2: 아, 네, 오늘 공연 이야기 현실과 연극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배우와 배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을 다룬 작품. 품 리어의 역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시집 한 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성을 수혈받는 그런 기분이 들죠. 시 이야기 오늘은 이다희 시인의 시집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이번 주 지금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시인 하면은 이럴 거야 이런 네. 좀 고정관념 같은 게 좀 있죠.
2: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시인이 그런 말을 해? 라든지
1: 저희 아나운서들도 그러는데.
2: 아 그러세요?
1: 아나운서가 이런 표현을 써?
2: 아 맞다.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1: 그렇군요.
2: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아니 시인도 생활은 해야 되지 않나요?
2: 네, 그렇죠. 그런데 시인에게는 생활이 없는 것처럼
1: 이슬만 드시고
2: 네, 약간 그런 느낌
1: 살아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은 이다희 시인의 시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앞서 네. 시집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네. 오늘 읽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 네, 네.
1: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다희 시인을. 네.
2: 이다희 시인은 2017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시집으로는 시창작 스터디,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1: 아.
2: 그런데 대전에서 태어나셔서 예. 그 오늘 소개해드릴 시 중에 충청도라는 시가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게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1: 대전이라는 지역과 네. 고향과
2: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네요. 한 번도 뭐 머리카락이 왕관이 될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미스코리아 뭐 이런 거 볼 때 좀 높으니까 머리가 네. 왕관이라고 볼 수도 있나? 뭐
2: 약간
1: 이런.
2: 가채처럼
1: 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데
2: 네.
1: 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상상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시적 상상력? 뭐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2: 소소한 일상에서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면 그걸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인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역할일 텐데 이런 재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로 써내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무릎을 치게 되는 요소인
1: 그렇죠.
2: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머리카락이 머리 위에 왕관이다 이런 생각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제 물구나무 서면 머리가 쏟아지는 것이 훨씬 더 이제
1: 엄청나죠.
2: 네, 엄청나니까
1: 정말 그때는 왕관도 꽤 큰 왕관인데
2: 맞아요. 거의 사람의 몸의 네. 반 정도가 되는데
1: 맞아요.
2: 이제 이런 것들을 설득을 시키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물구나무를 섰을 때 머리카락이 머리 위에 왕관이 된다라고 하는 상상력이 그래서 이런 표현만 봐도 이다희 시인이 이제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 경쾌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2: 네.
1: 자, 그러면 어떤 시부터 감상을 좀 해볼까요?
2: 아까 말씀드린 충청도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충청도 이다희. 내가 아는 안마사는 기운이 좋지 않은 손님을 만나는 날에 침대가 아니라 문간에서 새우잠을 잔다. 그녀의 꿈에는 종종 손에 닿았던 살들이 모두 이어져 파도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그녀의 오른쪽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서핑보드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핑보드를 탄 채 정신없이 파도치는 살들 사이로 중심을 잡는다. 어떤 때는 열흘이 넘도록 침대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다. 밤새 희고 얇은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싱크대에서 태운다. 그녀는 이것이 14년 넘게 근속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어느 때 그녀는 비몽사몽 일어나 장갑을 태웠고 태우는 것에 열중한 나머지 불이 번졌다. 거실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복도가 사이렌 소리로 환해지고 문들이 흔들거렸다. 열대어들이 피난을 가며 부드럽게 어항을 밀었다. 오늘은 충청도로 출장을 간다.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진 오래된 손님을 위한 그녀의 배려다. 아마 그가 마사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면. 충청도. 혼잣말을 해본다. 일어나서 뱉은 첫 마디가 충청도라니 자세한 주소를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입에서는 충청도라는 세 글자만 반복해서 나왔다. 그녀의 손을 거쳤던 살들이 실은 그녀의 손을 어루만진 것이다. 착실하게 출근을 했던 날들이 떠오른다. 그녀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였다. 살들을 틀어막기에 어딘가 한참은 작아 보이는 반창고였다.
1: 와, 충청도라는 시를 네. 먼저 들어봤습니다. 안마사 이야기네요. 네. 그들의 어떤 애환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2: 네. 네. 충청도라는 제목을 봤을 때 안마사 이야기
1: 상상을 못했어요.
2: 네. 그래서 네. 제목과 본문의 간극이랄까 이런 것을 좀 환기하는 시이기도 하고 네. 또 막상 시를 읽으면 이게 안마사 이야기이고 안마사가 충청도로 출장 가는 얘기구나 이런 걸 시에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요즘 현대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자세한 스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청도로 출장을 가기 전에 안마사가 충청도를 발음하는 이런 순간을 포착하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고.
1: 그러네요.
2: 네, 실제로 이 안마사들의 여러 다양한 에피소드들 중에 아마 시인이 추체험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돼서 시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실은 그녀의 손이 이제 안마를 하면서 손님들의 살을 만지게 되는데
1: 그렇죠.
2: 결국은 그녀의 손을 거쳤던 살들이 실은 그녀의 손을 만져준 거야.
1: 아,
2: 이렇게 이제
1: 역전된
2: 발상의 전환을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1: 그러네요.
2: 해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시라는 것은 또 그 언어가 가진 그 단어가 가진 음악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충청도라는 걸 어떻게 발음할 거냐. 저는 아까 읽으실 때 그거를 들으면서 이걸 빨리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들었거든요.
2: 네, 그래서 그 띄어쓰기를 해놨어요 시인이.
1: 그러니까요.
2: 네,
1: 천천히 읽으라는
2: 그렇죠.
1: 의미죠.
2: 그래서 사실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시의 재미이기도 하고 또 낭독도 또 하나의 시적 향연의 자리가 아닐까.
1: 그렇죠.
2: 네, 이런
1: 그것도 또 하나의 자기식의 해석을
2: 맞아요.
1: 그 안에 담으실 수 있는 거니까.
2: 네, 리듬을 새로 발견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1: 시라는 건 그런 또 낭독의 재미도 있는 거니까요.
2: 네.
1: 근데 지금 14년 근속 이유가 그 니트를 장갑을 불에 태우는 것 이런 표현이 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2: 네.
1: 장갑을 불에 태우는 게 뭐 어떤 의식인가요? 뭐.
2: 약간 자기만의 의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밤새 끼고 자잖아요, 장갑을. 그러니까 이제 손이 너무 중요하니까.
1: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2: 손을 쓰는 직업들은 뭐 피아노 치는 분들도 그럴 것 같고. 또 이 안마사는 정말 손의 감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잘 때 이게 좀 망가질까 봐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몸을 만지는 부분이니까 그 장갑을 불태우면서 일의 시작을 또 알리는 약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1: 그렇군요.
2: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지 아니면 시인이 만들어낸 것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네요. 손으로 하는 직업이니까.
2: 네.
1: 자, 그러면 다음 어떤 시를 또 만나볼까요?
2: 네,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이라는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이다희. 오늘치의 글쓰기가 끝났다고 삶이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서 나는 발코니에 가만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멀리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난간 위에 둔 물컵을 가볍게 통과한다.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웬만하면 어려운 생각들은 밀어내보려고 한다. 딱히 갈 곳 없이 돌아다닐 때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는 힘으로 어디든 도착하는 것처럼. 나는 계속 문장을 선택하고 선택은 나를 쪼개놓고 스스로 사라진다. 아, 쪼개진 만큼 가벼워졌다면 나는 걸어다닐 필요가 없을 텐데. 작은 숲을 계속 헤매며 무한을 만들었던 사람은 숲을 나와서 쓴다.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견디는 게 어렵다라고. 일기의 숲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모든 빛이 한 번에 몰려든다면 틀림없이 죽을 테지. 나는 밝고 집요한 조명을 하나 켠다. 잠에 들면 그는 자꾸 운전을 하려 한다. 나는 그에게 달라붙은 잠을 뜯어내어 그의 일기를 고친다. 일기는 소중하지만 때가 되면 이름을 지우고 아무에게나 줘버리고 싶기도 하지. 열어놓은 창문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나는 마치 그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몸을 일으킨다. 그의 베개 밑에 차키를 몰래 숨긴다.

0: 어떤 부적은 당사자가 몰라야 효력이 생긴다. 그가 얼굴을 베개에 깊이 파묻은 만큼 내가 침대에서 떠오른다. 쪼개진 나의 조각 하나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불면의 시작이자 사랑의 시작이다. 좋은 일인지는 알 수 없다.
1: 네,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화자가 어쨌든 글을 쓰고 난 뒤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인가?
0: 네.
1: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0: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글쓰기가 끝났다고 삶이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데.
1: 그렇죠.
0: 글을 쓰는 순간은 이제 생활의 영역에서 약간 단절되기
1: 맞아요.
0: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글쓰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작 되는 게 아니고 여운이 좀 남아 있잖아요.
1: 그렇죠. 뭐 영화로 보면 뭐 디졸브 되듯이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0: 네. 네.
1: 삶으로 그때. 들어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시군요.
0: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현실적인 느낌으로 가기가 좀 어렵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대체로 소설가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시인들은 네. 밤에 좀 쓰는 경향이 있고. 가족들이 잠든 이후에 좀 쓰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 시에서 등장하는 그는 잠에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자는 글쓰기를 끝내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혹시 출근하나? 뭐 이연에서도 보면 멀리서 걸어다닌 사람들이 물컵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인 거죠. 그 물컵에 비치는
1: 사람이 있는 네. 거고
0: 그러니까 새벽인가 하는 생각도 좀
1: 그러네요.
0: 들고
1: 그러네요. 밤새워 썼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서 또 여기 등장하는 그의 상황을 보면 또 잠을 자다가 뭐 이렇게 약간 잠버릇처럼 자꾸 운전하려고 한다는 것이 뭔가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밤새워서 글을 쓰고 새벽이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글 쓴 이후에 여운이 남아 있을 때 대체로 충만감도 있지만 사실 살짝 외롭기도 해서 고립되어 그렇죠. 있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1: 잘 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은 또 사라지지 않고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면의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쓰면서 숲을 헤매는 느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된 시 같아요.
1: 네. 근데 불면에 시달리는 것은 그의 운전 버릇과 관련이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보면 이게 그가 잠에 들면 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하려고 한다?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도 화자가 글 쓰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몇 번씩 확인되는 버릇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부적처럼 차키를 베개 밑에
1: 네, 숨기는 거죠.
0: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의 잠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마도 글쓰기와 생활이나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불안이나 또 화자의 슬픔이나 이제 이런 것들 들 통해 또 그의 불안까지 좀 사랑의 힘으로 좀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
1: 네.
0: 영화의 한 씬처럼 느껴지는
1: 그렇죠.
0: 시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장면이 그려지네요,
0: 네.
1: 진짜. 근데 제목이 이제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대목이 뒷 부분에 가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신호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0: 지금 이 시도 보면 뒷 부분에 열어놓은 창문으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현실감을 일깨워주는 어떤 요소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람을 이제 좀 느끼게 되면서 몸을 일으키게 되는 신호로 바람이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글쓰기의 연장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뭔가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게 자연물인데 자연물이 우리의 몸을 일깨울 때가 있잖아요.
1: 많죠.
0: 갑자기 비가 내리 다든지
1: 네.
0: 또 뭔가 햇빛이 쏟아진다든지 그럴 때 느껴지는 신호
1: 네.
0: 그거를 시인들이 포착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서
1: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자연의 신호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라면
0: 네네.
1: 그렇게 글을 쓰다가 깨어나서 이제 생활로 돌아가는
0: 네.
1: 그 신호
0: 네.
1: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0: 네,
1: 거군요.
0: 그렇죠. 어떤 예. 한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자 다음 시도 또 들어보죠.
0: 다음 시는 제가 여름이라서 준비해본 시입니다. 네, 무화과나무 여름 바구니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0: 무화과 나무 여름 바구니 이름 이다희. 여름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뛰어든다. 물의 표면을 깨트리면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호수에 나를 새기듯 한중간을 향해 헤엄을 쳐 어디가 한중간인지 물 밖으로 머리를 내어 가늠하는데 알 수 없어 결국 맞은편에 도착해 정수리부터 땀이 흐르고 이가 달달 떨려 내 입술이 낯설어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알 수 없어 여름일까? 옷이 맞은편에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걸어가야 할까? 나는 할 수 없이 벗은 채로 물에 들어가 다시 헤엄을 쳐. 그러다가 문득 방금 도착했을 때, 이가 달달 떨렸을 때, 그때가 한중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나는 크게 원을 그려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계속 큰 원을 그려. 나 이번에 도착하면 옷을 집어입고 그대로 달려나갈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릴 거야. 길은 계속 이어지고 나는 나의 한중간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호수를 나와 맨몸으로 서서 이를 달달 떨었던 일은 잊히지 않는다.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다짐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 내 앞에 풍경들은 점점 바뀌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앞에 풍경들이 바뀐다고 뒤에 풍경도 바뀐다는 희망은 품지 않게 되었다.
1: 네, 제목이 무화과 나무 여름 바구니 이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바구니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는 어디 나오나 찾다가 끝났어요.
0: 아니 제목에 이렇게 쓰고 시에 정말 한 구절도 안 썼다는 것은
1: 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0: 요즘에 이제 현대 시들이 제목이 좀 시의 내용과 앞선 시도 말씀드렸는데 네. 간극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들이 좀 꽤 됩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1: 기존에 그걸 연결해 쓰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탈피하는 네. 깨뜨리는 네. 그런 거군요.
0: 그러니까 시가 젊어지니까 약간 방식도 달라지는 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불친절하게 느껴지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여름의 어떤 속성 중에 뭔가 무화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청량함과
1: 느낌
0: 그다음에 바구니 이름 이런 것들은 시인이 그냥 재치 있게 붙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는
1: 모습이죠.
0: 시인데 네. 이제 수영하는 모습이 뭔가 바구니가 호수 표면에 떠다니는 느낌까지 좀 생각해보게 하기도 하는데
1: 네.
0: 사실 이런 것은 일종의 시인의 거리두기에 대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1: 그렇군요.
0: 좀 들어서
1: 네.
0: 사실 저도 막 이런 것들 찾아보다가 그 AI한테 물어봤거든요.
1: 아 시인도 물어보세요.
0: 가끔 네. 요즘 네. 이용하기도 하는데
1: 재밌네요.
0: AI가 그런 현대시의 특성이 있다.
1: 네.
0: 요 정도만 알려주고 또 시의 본문은 또 틀렸어요.
1: 아 그게 잘 틀리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제일 네. 그래도 안 틀린다고 하는 어떤 모
1: 회사 걸 했는데도
0: 네. 그렇게 틀려서 아 역시 아직은 조금
1: 문학 분야는 아직은
0: 안 되는구나 네. 그걸 느끼면서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1: 저도 문학 분야는 안 물어봅니다. 하도 많이
0: 틀리더라고요.
1: 많이 틀려서. 네. 근데 이게 뭐 호수에서 어쨌든 옷을 벗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맞은편으로 나와서 옷 있는 곳으로 이제 나와서 옷을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게 왠지 그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 같은 느낌?
0: 그런 네. 느낌이 있네요.
1: 예.
0: 그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말씀 해주셔서 그렇게 봐도 너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보면은 호수를 헤엄치는 일 자체가 그냥 여름의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게 열심히 헤엄쳐서 갔는데 중간인데
1: 예.
0: 옷을 두고 온 거예요.
1: 아.
0: 그러면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옷이 없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 자체가 삶 삶의 여정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맨몸에서 결국 호수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맨몸으로 계속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 갈등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하고도 맞아요. 관련이 되고 이런 비유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보면 또 앞에 풍경들이 바뀐다고 뒤에 풍경도 바뀐다? 그건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일에 어떤 추측할 수 없는 요소 이런 것까지
1: 불확실성
0: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자, 한 편 더 읽어보죠.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0: 네, 그래서 표제작으로 있는 시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이다희. 벽지는 방 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켜봤다는 말이 있지. 담배 연기가 스며들면 환기를 해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 페트병 안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진다. 나는 병을 흔들어 한 모금 마시고 책상 위에 올려둔다. 빨랫감이 별로 없어도 아침에는 세탁기를 돌리려고 한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기가 일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회오리 모양으로 꼬여있는 빨랫감 사이에서 인형을 꺼낸다. 빨래들은 서로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하는 것은 미래 연습이 아니다. 부모를 꺼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엄마, 너는 아빠 하고 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들어와 손을 씻고 밥을 먹어. 이건 모래지만 밥이니까. 인형은 부드러운 조각. 나는 내 속의 인간을 꺼내보기 위해 인형을 샀다. 인간을 꺼내놓고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한다. 물구나무를 서면 머리카락은 머리 위에 왕관. 어느 시절에는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이 흠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피가 빠르게 도는 것 같다. 신하들의 충성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눈을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네. 나의 잘못으로 충성이 사라진다면 애초에 그대들에게 충성이란 무엇인가. 왕관을 오래 쓰지 못하고 나는 옆으로 쓰러진다. 나는 인형을 들어올린다. 왼손은 머리를 잡고 두 발은 오른손에 모아 힘껏 비틀어 물을 뺀다.
1: 네, 물구나무를 서면은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 위 왕관이 되는 것처럼
0: 네.
1: 인형의 머리였군요.
0: 시를 네. 보니까
1: 네. 사람의 머리일까 하고 이제 정시를 읽기 시작했는데 예. 어쨌든 물구나무를 선다는 건 반대로 본다는.
0: 그렇죠. 전복해서 본다라는 느낌이니까.
1: 거꾸로 보겠다.
0: 네. 이 시를 보니까 아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나 인형놀이 하면서 인형을 뒤집었더니 아 이게 물구나무서기의 머리카락 위 왕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1: 그
0: 됐구나.
1: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0: 네. 이게 확실히 인간이 물구나무 서도 그런 느낌이지만 인형으로 했을 때 느낌 훨씬 더
1: 강하죠.
0: 네. 그런 것이 돼서 아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인형놀이 같은 걸 왜 했을까? 뭐 혹은 일상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인 것 같아요. 빨랫감이 없어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듣고 있으면 뭔가 내가 안정감이 느껴진다.
1: 일상이라는 느낌이 든다. 네. 그 대목은 너무 와닿아요.
0: 네.
1: 주말에 늘 세탁기 돌리면서 와 오늘도 일상이 시작되고 있지.
0: 뭔가 편안한 느낌이 좀 있고 또 불안감이 좀 있을 때는 오히려 생활이 주는 안정감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시인이 이제 이 생활이란 뭘까 가족이란 뭘까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 인형놀이를 통해 습득을 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역할놀이 같은 거를 인형놀이를 하면서 하잖아요.
1: 많이 했죠.
0: 병원놀이나.
1: 예,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어떤 요소를 뭐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이 시에 등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어린 시절의 습득이 주는 어떤 씁쓸함도 있고 이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 이런 것도 그러네요.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아주 그냥 시가 장면처럼 네. 네,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처럼 묘사가 아주 굉장히 탁월한 네. 느낌이 들었는데 네. 빨래들이 서로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것도 너무 네. 제가 빨래 풀 때마다
0: 엉켜 있어서
1: 왜 이렇게 엉키는 거야 하는 표현을 이제는 서로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걸로 제가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근데 역할놀이에 대해서도 부모를 꺼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네. 하나하나가
0: 너무 좋죠. 네. 이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0: 자식이 부모 라고 하는 것을 꺼내놔서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예. 자식 크면 언젠가 부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0: 네. 그것을 결국은 동일화하는 작업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감동받을 것 같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1: 무섭기도 한데요. 나를 따라한다는 건.
0: 근데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1: 너무 비슷해서 걱정스럽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다희 시인의 머리카락은 머리 위에 왕관 시집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영주 시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신현님. 그의 책이 가득 든 가방이 있었고 낙서판 같은 탁자마다 술이 넘쳐 흘렀네. 괜찮은 사내며 계집이며 가까울수록 잃을까 불안한 심정이며 시대가 혼란스럽고 취직이 힘들수록 쟁기처럼 단단해져야 할 마음이며 아침 이슬과 미칠 듯이 파고드는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를 들으며 몸저리게 서러웠네. 세월의 징검도를 밟고 그들은 내 곁을 스쳐갔네. 다시 7년 다시 소독약보다 지독한 시간이여. 청춘의 횃불이 꺼져간다. 괴로워야 할 치욕도 상처의 저수지도 잊어가고 우리의 숙명인 열정도 식어간다. 근근히 살아가는 고달픔이란 너는 허기져 삽살개를 찹쌀개로 헛발음하고 시계 사준다는 말이 시체 사준다는 말로 들리고 혼자가 싫어 드라큘라라도 함께 있고픈 주말 사나운 날씨를 못 견뎌 헤매는 오후 4시 울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네, 단단한 마음으로 살던 시절에 열정만이라도 식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다잡아 보게 됩니다. 신현님 시인의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우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케이치였습니다. 요조는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어디서든 사람들을 일단 웃기고 보려는 유머 강박이 있었는데 다케이치는 처음부터 그의 웃음 가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조는 자기 안의 섬뜩한 내면을 드러내는 자화상을 그리곤 했는데 그 그림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다케이치뿐이었습니다. 다케이치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서운 것을 무섭게 그린 요조의 괴물 그림을 이해합니다. 괴물 그림을 세 장이나 연달아 보여주자 다케이치는 호기롭게 예언합니다. 넌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진짜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순간, 그것이 요조가 경험한 유일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조가 꿈에 그리던 미술학교에 진학하도록 아버지가 조금만 협조해 주었더라면 그는 완전히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진짜 재능이 그림 그리기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고리대금으로 크게 돈을 번 뒤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공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요조가 겪는 고통도 바로 가족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됩니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의 꿈과 희망과 분노와 우울의 정체를 이해하고 다독여줄 만한 해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펙과 통장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걱정하고 보듬어 안음으로써만 행복해질 수 있는 지극히 예민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사회지향적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집단적인 소셜포비아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보는 해안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 청소년들 중에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난 작가가 되고 싶어. 난 무용가가 하고 싶어. 이런 꿈이 있는 친구 있을 텐데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요. 오는 7월 2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예술제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축제이고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장애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음악제나 미술제가 아니라 예술제이기 때문에 경연 부문이 다양합니다. 서양 악기와 전통 악기 연주, 노래, 무용과 댄스는 물론 미술과 문예창작까지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이 원래는 6월 12일까지였는데요.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 6월 28일 일요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미 늦었다고 알고 있는 친구? 아닙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화 서울 02에 855에 515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를 좋아하고 악기 연주를 즐기는 시각장애 청소년들, 내 실력을 무대에서 정식으로 선보일 기회니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실 도전해 하셔야 돼요. 네, 용기 내시고요. 6월 26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0: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 체육지도자 이다은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특수체육학과를 나와서 장애인체육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을 마주하는 거는 여기 복지관 입사하고 나서가 처음이에요. 그 입사했을 때 생활체육교실 예를 들어 수영교실이라든지 전맹이신 분들은 어쨌든 수영을 할 때 좀 많이 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하는데 물과 친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하고 싶다, 프로그램 더 늘려달라 이렇게 하실 때 조금 많이 뿌듯하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도 하긴 하지만은 조금 외부 행사 같은 거를 좀 많이 나가는 팀이어가지고 테마를 항상 다르게 정해서 나들이 가는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낚시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뭐 탠덤바이크 2인용 자전거도 지원해드리고 하는데,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구두 설명이 조금 정확하게 해야 돼서 왼쪽 팔을 왼쪽으로 뻗으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드려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어쨌든 잘 보이시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짚라임 체험, 뭐 패들보드 체험, 조금 색다른 체험도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시고 두려움 없이 오셔서 마음껏 즐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체육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이다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수영의 운동을 배우거나 낚시나 탠덤 바이크 타기 등의 외부 활동을 할 때 처음에 겁을 내기도 하지만 곧 익숙해지는 분들이 많다고요. 지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복지관 이용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지켜보는 보람, 이거 정말 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더 넓게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어떤 길잡이가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소유와 정기고가 부르는 썸, 정인과 게리가 부르는 사람 냄새.

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손글씨 이렇게 손으로 쓰는 글씨 쓸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요.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요즘 역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네. 일명 다꾸가 인기여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굉장하네요. 야, 그런 거 좋아하세요? 어떻게 신세미 씨는?
1: 사실 다꾸에는 취미가 없지만 그 다꾸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막 스티커도 모으셔서 막 다이어리 꾸미시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손글씨 쓰는 거는 아직 좋아해서요.
0: 저도요.
1: 다이어리 자체는 쓰고 네, 여러 메모 같은 것도 저는 뭐 패드에 하면 그게 좀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0: 안 보게 되고.
1: 그래서 결국엔 전 종이와 그 펜을 집어들게 됩니다.
0: 저도 그런데 저는 항상 네. 이제 와이프한테 잘못했을 때마다 손글씨를 쓰거든요.
1: 아, 그거만큼 이제 또 마음에 와닿는 사과문이 없죠.
0: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1: 네.
0: 별로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럼 다음번에 바꿔서 타자를 치셔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0: 혹시 티세요?
1: 또 다른 마음을 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번 주 끝말잇기 재밌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끝말잇기 하고 보니까 저도 또 한 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음에 그건 또 해보기로
0: 오케이, 오케이.
1: 하고요.
0: 예.
1: 오늘이 또 2026년에 177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이게 거의 이 말인즉슨 이제 반 절반 왔고 절반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0: 아, 진짜 빠르다.
1: 사실 이쯤 되면 네. 마음이 좀 심란해지면서 벌써 반이 지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곡들을 오늘 좀 준비해봤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일명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네.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첫 곡으로는 정말 경쾌한 곡 고르려고 해서 신재평과 이장원으로 이뤄진 남성 2인조 밴드이자 이제 프로듀싱 유닛으로도 불리는 페퍼톤스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팀을 결성한 게 2004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후추처럼 좀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음악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름을 페퍼톤스라고 네. 정했다고 하고요. 2년 전인 2024년에는 페퍼톤스가 이제 결성 20주년을 또 맞이해서 새 앨범도 내고 요즘에 또 페스티벌에도 출연하시면서 활발한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저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고.
1: 맞아요.
0: 예.
1: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그 카이스트 대학 출신인데
0: 네. 네.
1: 이 두 사람이 전산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행복하고 진짜 즐겁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두 사람이 모여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음악들이 보통 강렬하고 좀 상쾌한 느낌이 드는 편인데 그래서 데뷔 때부터 페퍼톤스의 음악은 우울증 치료제다 이런 또 수식어로 네.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멜로디랑 에너지를 가진 곡들이 많지만 이 곳곳에서 또 공대 생 출신인 두 사람의 그런 면모들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산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전자 음악 기기인 이런 신디사이저 같은 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이제 페퍼톤스 음악을 들어보시면 좀 재밌는 그런 전자 음들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감상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페퍼톤스 4집 비기너스 럭이라는 앨범에서 타이틀곡이었던 행운을 빌어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앨범 제목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물씬 담겨 있고요. 사실 시작이라는 게 끝이 있어야 시작도 생기는 법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 곡도 행운을 빈다는 내용이 조금 양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인이었던 이제 두 사람이 관계가 끝이 나면서 이 한 사람이 다른 좋아했던 여성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를 행운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0: 좀
1: 곡이고요.
0: 씁쓸한데?
1: 네, 그래서 네. 굉장히
0: 저는 보통 저주하거든요.
1: 보통은 그런 편이었는데 네. 이 노래는 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조금 더 특이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고 좀 반짝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그냥 기쁘게 들을 수만은 없어서 약간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생각나는 장면은 마치 햇빛이 되게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 떠오르는 좀
0: 네.
1: 상반된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곡이고요. 약간 시작과 끝의 사이에서 묘한 감정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이어서 이제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0: 되게 오늘 주제 아주 그냥 정답이네요. 착붙하네. 네.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좀 이어서 들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디스코의 여왕인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이란 곡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1980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이 곡에 이제 밴드 더 시크의 멤버 나일 로저스랑 버나드 에즈워즈가 프로듀싱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나일 로저스라는 멤버가 굉장히 기타를 잘 치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일 로저스의 그런 굉장히 유니크한 기타 연주도 들어보실 수 있는 곡이고 이 곡의 메시지는 이제는 나의 새로운 그런 모습을 세상에 좀 알릴 거다.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런 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서 네. 상반기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반기에는 꼭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
0: 가지. 너무 다른 철학을 갖고 있네요. 상반기에도 못 보여주는데 하반기에 보여주

0: 주겠어?
1: 이러시면 오늘 선곡 방해됩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곡 뭐라고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1: 네,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제 영국 뮤지션인 파울로 누팅이의 뉴 슈즈라는 곡인데요.
0: 오, 그냥 제목만으로 이 곡 마음에 들어요.
1: 맞아요.
0: 새 신발 좋아하거든요.
1: 너무 좋은 네, 출발을 네. 또 해줄 새 신발인데 이 파울로 뉴티니가 2006년에 데뷔하고 이제 곧바로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스타로 성장했던 뮤지션인데 이 곡은 이제 쌀쌀한 화요일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냥 그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내 모습이 피곤해 보이고 실제로 좀 아픈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옷을 입고 신발도 신었는데 아, 신발이 문제인 거예요.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
1: 네. 네. 그래서 이제 새 신발로 바꿔 신었더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밝아진 것 같고 어머. 모두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어서.
0: 근데 이분은 되게 인생 살기 편하겠다.
1: 진짜요.
0: 진짜. 좀 부럽네요. 예.
1: 신발 하나로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모든 게 리셋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새 신발 신으신 것처럼 기분 전환하시라고 골라봤습니다.
0: 네.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 파울로 두티니의 New Shoes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Don't need an excuse, 'cause I'm wearing my brand new shoes.
1: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신발 마음에 안 들어서 옷을 바꾸는 분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예예 예. 그런 분들 완전 공감하실 것 같고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네, 이번에는 레드벨벳 조이의 솔로 스페셜 앨범 안녕에서 안녕이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안녕이라는 앨범은 6곡 모두 이제 리메이크 곡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제 조이가 사실 레드벨벳이라는 그 케이팝의 중심에 있는 그런 걸그룹 멤버잖아요. 하지만 이 리메이크 앨범에서는 이제 케이팝 저편에 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그런 대중 가요들을 좀 골라서 이제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편곡으로 또 재해석을 했는데요.
1: 영미했네요. 네. 네.
2: 이 박혜경의 안녕을 이제 조이만의 좀 상큼 발랄한 그런 느낌을 더 살려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가사에 이제 지나간 날들에게 안 안녕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 정말 그 얘기처럼 오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은요?
2: 네. 이어서 이제 다시 감상해볼 곡은 샤이니의 AO라는 AO? 곡인데요. 네. 이 곡은 2010년에 발표가 됐고요.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이제 절반의 시간이 흐르고 여름쯤 되면 굉장히 성적의 압박에 학생들이 시달리기 시작하거든요.
1: 수능은 가까워오고.
2: 네. 성적은 변함이 없고 그렇죠. 마음이 초조한 그런 학생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곡이에요. 이제 가사에 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엄마는 계속 잔소리를 한다. 그런 너의 힘든 마음을 우리의 노래가 알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서 이 곡을 듣고 이제 힘내셔서 가을에는 꼭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1: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이의 안녕, 샤이니의 에이요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서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노래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힘이 날 것 같아요. 에이요!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이번에는 시작이 좀 두려운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0: 저 같은 사람들이군요. 네. 예, 가주세요.
1: 그래서 딱 두 곡 준비해 봤는데요. 네. 먼저 들어볼 곡은 에일리의 하이어라는 좋죠. 곡입니다. 네. 이 곡에는 또 피아노 연주자 이루마가 또 연주에 참여를 했는데요.
0: 이름부터가 지금 돼요.
1: 이루자.
0: 이루마.
1: 네, 이루고 맙니다. 예, 예. 정말 이 가사도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갈 거야. 굴하지 않겠어. 이런 강한 의지가 들려오고 있고요. 에일리의 또 폭발적인 가창력 그쵸. 덕분에 이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이제 미국 밴드인 Imagine Dragons의 It's Time이라는 곡인데요.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아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이제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박자에 맞춰서 박수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강한 비트들 덕분에 조금 왠지 용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도 드는 곡입니다.
0: 약간 주술 같은 거죠. 맞아요. 옛날에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 추장들이 할 때 네. 이렇게 막 쿵쿵 네. 맞춰주는. 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자, 노래 바로 들어보죠. 이루마가 피처링한 에일리의 하이어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It's Time.

0: 자, 다음 두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새로운 출발을 좀 축복하는 노래 골라봤는데요.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카펜터스가 카렌 카펜터랑 리처드 카펜터라고 남매 그룹이에요. 하지만 남매지만 두 사람은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그런 신혼부부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네. 바로 이 곡이고요.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이제 떠나는 그런 이미지를 내세웠던 미국의 은행 광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노래가 짤막하게 CM송으로 등장을 했다고 해요.
0: 딱이네요.
1: 네. 근데 이제 이 곡은 이제 리처드 카펜터가 이제 부르기 전 카펜터스가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이게 CM송으로 먼저 나왔는데 이 곡을 이제 카펜터스 멤버가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작곡가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완곡 버전을 만들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만들어준 걸 카펜터스가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나서 이 곡이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아마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추억의 노래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

0: 요 지금 98% 왔는데 다시 시작할 용기. 네. 2% 마지막 노래로 채워주시죠.
1: 네, 마지막 곡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곡은 사랑의 시작에 대한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밴드 시카고의 비기닝즈라는 곡입니다. 제목부터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내 마음에 드는 영원히 느끼고 싶은 이 사랑의 감정이 지금 나에게 막 찾아왔다. 이제 막 시작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은 로맨틱한 그런 사랑 노래인데요. 네. 이 곡이 발매 초기에는 큰 반응을 그렇게 받지를 못하다가 발매되고 2년 뒤쯤부터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차트 1위에 오르는 그런 뒷심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의 역사처럼 올해 남은 절반도 뒷심을 발휘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0: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밴드 시카고의 Beginnings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이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지원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날씨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에 최신 장비 100여 종을 갖춰서 컴퓨터로 만든 화면 속에서 실제처럼 움직이며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신체 능력과 흥미에 맞는 종목을 고를 수 있고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운동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건강관리나 사회참여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은 월드컵 덕분인지 축구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때는 함께 모여 응원전

또 펼쳤다고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부상의 위험과 걱정을 줄이면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가상현실 스포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듀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나를 돌아봐.

듀스의 나를 돌아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의 영화 상자 속의 양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경기도가 발표한 중고령 발달장애인 가족의 실태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무장애 환경이 잘 갖춰진 서울의 대형 공연장들 소개해드립니다.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수어에 관심이 생겨서 그 수어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수어를 전공하고 싶어서 편입을 해서 이제 수어 관련된 학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수어를 배울 때 시청각 장애인분들 이제 이분들 이제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으로 저희는 부르고 또 이제 그분들 사회에서는 이제 농맹인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저는 이제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농맹인 분들이 우리 저 사회에서 가장 좀 취약한 계층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보이지도 못하고 이제 들리지도 못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좀 교육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해요. 컴퓨터 교육이나 또 이제 PT 교실 그런 것들 있을 때 농기반 시청각장애 이제 수어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옆에서 도움만 잘 드리면은 이분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앤 설리번 그분이 헬렌 켈러 분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이제 옆에서 잘 해주면서 직접 손에다가 물 만져주면서 이게 물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헬렌 켈러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의 상자 속의 양이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영화 이제 얼마 전에 개봉한 신작이고 칸영화제 진출작이기도 해요.
0: 네.
1: 영화의 주인공은 건축가 오토네와 목재상 켄스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2년 전에 사고로 7살 아들 카케루를 잃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예.
1: 삶의 의미와 목적, 웃음을 잃은 채 일상을 살아내던 두 부부는 이게 약간 그 배경이 근미래거든요.
0: 예, 예.
1: 리버스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산자가 간직한 망자의 자료들로 망자의 외양과 행동, 기억을 고스란히 이식한 로봇을 판매하는 거예요. 일본 전역에서만 3천 대가 판매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부가 우연한 기회에 이 로봇을 무료로 드리게 됩니다.
0: 네네네네.
1: 아들 카케루, 이 죽은 카케루와 똑같은 모습의 로봇을 드리게 되는 거죠. 로봇 카케루를 만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에서 구매한 아이의 새 옷을 준비한 아내 오토네와 달리 남편 겐스케는 좀 시큰둥해요. 그는 목 뒤 전원으로 작동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저절로 충전된다는 로봇의 작동 원리를 들은 뒤에 로봇 청소기랑 다를 바가 없다.
0: 아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1: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이 아이에게 이미 로봇에게 감정이입
0: 그렇죠.
1: 준비가 되었지만
0: 아들이다 생각했지만
1: 겐스케는 전혀 다른 거죠.
0: 티네요,
1: 로봇이다.
0: 티. 예.
1: 네.
0: 엄마네 부고
1: 로봇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이 로봇은 성장을 하거든요. 미래 약간 SF라 이 로봇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성장을 해요.
0: 오, 그래요?
1: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듣고 로봇 잘 가르치면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런 설명에 다마고치 아니냐 이런
0: 아빠가
1: 얘기를
0: 참, 네.
1: 하기도 해요. 로봇 카케루를 죽은 아들처럼 보듬던 오토네는 아이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서서히 지쳐갑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로봇이라는 그리고 죽은 아들과 달리 하루가 무섭게 무럭무럭 지식이 성장하는 로봇을 보면서 기계를 적기도
0: 그렇겠네. 예, 로봇이니까.
1: 반면 로봇에게 정을 주지 않던 겐스케는 오히려 로봇 카케루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0: 반대네요.
1: 죽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아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0: 그치, 그치.
1: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스며드는 거죠. 그 아이에게. 이 영화는 아이의 탈을 쓴 로봇이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성장해서 자아를 깨치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0: 네네.
1: 자신이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로봇 카케루는 인간 부모가 읽어주는 책과 인간의 경험치를 통해서 나날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합니다.
0: 네네.
1: 인간과 다르게 놀라운 습득력을 지닌 카케루는 여전히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던 오토네 겐스케 부부의 바람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0: 아 그래요? 최근 그 영화계 화두인 AI를 고레다 감독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유사 가족의 틀 안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나 또 어느 가족 같은 영화를 보면은 실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0: 맞아요.
1: 가족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는 언제나 어린이가 장면에 등장을
0: 그렇네.
1: 하죠.
0: 네.

0: 죽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 사람을 네네.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사실 어떤 형태로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죽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예.
0: 죽은 이를 부활시키는 기술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시점에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그리움이 있긴 하지만 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1: 그렇죠.
0: 네. 이 고레다 감독이 이 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2년 전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사업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서 직접 이 사업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죽은 사람의 영상이 이제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부활하는 장면을 본 게 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방송 다큐멘터리로 혈액암으로 사망한 6살 딸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만나서 대화하는
1: 있었죠. 가족들.
0: 예. 네,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화제였었죠.
1: 맞아요. 네.
0: 2020년에 방송됐는데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 다큐멘터리가 높은 관심을 받았어요.
1: 네네.
0: 네. 고레다 감독은 일본에서도 사망한 유명 여배우를 AI로 되살려서 신곡을 부르게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다.
1: 예.
0: 우리도 있잖아요. 왜 그
1: 그렇죠.
0: 김광석 고 김광석 맞아요. 목소리로 뭐 이렇게 한다던가.
1: 그 전원일기 일룡이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하는 그 전원일기 식구들이랑 하는 것도 참 감명 깊었었고
0: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그 제목이 그러고 보니까 상자 속의 양이잖아요.
0: 네.
1: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네,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잖아요.
1: 근데
0: 이 제목은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한
1: 어린 왕자에서요?
0: 네, 나왔습니다. 이제 초반에 어린 왕자가 그 주인공이 어린 왕자한테 양을 그려줘 하니까 상자를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양이 아니잖아. 이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아, 맞네.
0: 네, 너가 원하는 그 양은 이 상자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은 그 바깥에서 그 양을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자신의 그 상자를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양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영화 속 부분은 상자 속에 아이의 과거를 상상하며 우겨놓지만 로봇 카케루는 인간의 과거가 아닌 미래가 되기 위해서 상자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케로라는 존재를 상자 속의 양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아, 그 죽은 아이의 과거로 이루어진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묶어놓잖아요, 아이를.
1: 그렇죠.
0: 근데 카케로는 미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다른 자아를 갖고 있는. 네, 성장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내 말 잘 듣던 아이가 점점 이제 자신과는 다른 객체로 그쵸.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당황하고 받아들이게
1: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0: 되죠.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감정을 갖는다라는 그런 소재가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 터미네이터2의 이제 T800도 주인공과의 교감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1: 키우게
0: 되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무려 25년 전에 AI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1: 맞아요. 아, 거기도 있구나. 진짜.
0: 네, 항상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는 뭔가 시대를 앞서간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도 이제 로봇 소년 데이빗이 이제 감정을 갖고 있고 자 피노키오처럼 자신의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내용이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AI의 감정과 자아에 대해서 그렸던 적이 있죠. 네. 자아를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설정에 대해서 감독은 이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다. 지금은 자아를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수준인데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집단화된 AI들이 자의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학습해서 이제 객체가 되는 날도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있죠. 어, AI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화두긴 한데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화두예요. AI가 비용을 굉장히 줄여줄 것이다. 영화계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공정들을 줄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어,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일은 AI가 맡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감독은 이야기해요. 다만 AI로만 만든다면 영화들이 다 비슷해지지 않을까.
1: 그건 또 예, 그렇죠. 네.
0: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크리에이터로서 인간의 창의력을 높이 산다며 한국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한국에서 여러 번 촬영하고 한국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1: 네,
0: 배우 배두나가 자동차를 타는 장면은 바람을 느끼면서 찍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부분들이 영화에 네, 많은 그렇죠. 것들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유리와 나무, 로봇과 숲 이라는 이질적인 존재의 공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자연 속에서 진행이 돼요.
1: 네네.
0: 그렇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감독의 바람은 AI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주인공 휴머노이드 역을 맡은 아역 배우의 연기가 아주 놀라웠다면서요.
0: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볼거리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아역 배우 구아키 리무의 휴머노이드 변신인데요. 2016년생이라고 합니다. 단 한 차례 영화 드라마 출연 경험도 없는 배우죠.
1: 야.
0: 이 영화 데뷔작이고
1: 예.
0: 천재 신인이란 수식어에 걸맞는 천연덕스러운 명연기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어, 고레다 감독이 이 영화를 가지고 내한을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왔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인터뷰에서 휴머노이드 뜻이 뭔지 몰라서 감독님의 설명대로 그냥 다정한 로봇이라고 생각하며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로봇과 다른 점은 과정을 즐기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나도 가족과 함께라면 뭘 먹어도 행복하다.
1: 아이고.
0: 네. 어른스러운 대답이에요. 로봇은 과제가 과제 수행이 끝난 결과지만 인간은 과정을 즐기잖아요.
1: 네네네.
0: 그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레다 감독은 아역 배우들의 연기를 잘 끌어내는 방법 여러 번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질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하고 재촉하면 안 된다. 특히 구아키처럼 어린 연기자들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집중력이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1: 예.
0: 스태프들에게 무리하지 않는 촬영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늘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구아키 리무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로봇을 연기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땀을 흘리면 안 된다. 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1: 배고프면 되네 진짜.
0: 달릴 때도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야 되고 또 너무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에 음식에 끼면 혹시나 드러날까 봐.
1: 그렇죠. 표현하죠.
0: 음식 연기를 위해서 안 먹었대요.
1: 아야 대단하네.
0: 대단한 배우가
1: 프로, 프로네요 진짜. 예. 자 오늘은 영화 상자 속의 양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거미가 부릅니다.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그 발달장애인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네.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네. 이제 중고령기에 접어든 두 명의 발달장애인 분이 이전하고 어떻게 조금 더 나이든 그러니까 노화 징후가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지금 30대 후반이 된 자폐성 장애인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자폐성 장애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질문을 받았을 때만 짧게 이렇게 대답하고 평소에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방 안을 도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세수해야지라고 말하면 욕실로 가서 욕실에서 세수를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또 서 있는 거예요.
0: 예. 네.
1: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이제 세수했으니까 밖으로 나와라고 하면 그제서야 움직인 이제 수봉 씨인데요. 이렇게 수봉 씨는 모든 활동을 타인의 지시에 의존하긴 하지만 다행히 도전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를 계속 다니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다라고 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이 접어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0: 갑자기 이제 수봉 씨가 소변 실수를 하게 아이고, 된 거죠.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라 평생교육센터 선생님도 놀라고 어머님도 놀라신 그러겠네.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집에서도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계속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평생교육센터도 반복되는데 이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대변 실수까지 아이고,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엄마가 밥 먹게 상을 좀 펴달라라고 했더니 상을 펴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네, 이제 발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전증 증상이 시작됐고 네, 이제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발달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이분도 남성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영수 씨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초기와 현재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실무자들이나 부모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처음에 이 표준사업장에 입사할 때는 사회성 기술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상사에게 인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지시를 하면은 바로 따라서 하셔서 네. 이게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채용이 되셨는데 입사하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업무 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거죠. 특히 오랫동안 단순 반복 업무를 했던 것을 이제 그것도 잘 못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전하고 너무 달라졌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의 사례는 모두 발달장애인 분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현저하게 퇴화되는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사례다 하겠습니다.
1: 네. 최근에 그 경기도가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0: 네. 경기도에 계시는 이제 등록 발달장애인 분 수는 6만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발달장애인 수가 28만 8천 명 정도 되니까 전체 23% 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살고 계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기도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전반적인 발달장애인들 현황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기도가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의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지난 5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네. 이때 당시 이 조사 대상자분들은 경기도에 있는 주간 이용시설에 다니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이신데 이 시설의 1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사실 이 조사를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중고령 문제가 굉장히 발달장애계에서 이슈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때 그 경기도 연구의 기준도 중고령 칭할 때는 40세를 기준으로 했고 연구에서도 당연히 40세 이상인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때 연구진이 갔을 때 한 곳을 방문했을 때 본 소감이 이제 47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70세 어머니가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들을 이제 주간이용시설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신 거죠.
1: 네.
0: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 이제 배우라고 이용하라고 데려다 주고 다시 지팡이 짚고 나가시는데 이걸 본 이제 연구진이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이 나란히 동시에 늙어가고 있는 모습 을 단적으로 보여줘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 그 중고령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현재 그 4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비율은 2010년만 해도 29%였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2025년이 지나면서 35% 그리고 지금 36%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고령 발달장애인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이렇게 비율이 증가한 게 그대로 드러났고요.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우려가 됐던 내용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노화가 되는데 보호자인 부모님도 같이
1: 그렇죠,
0: 늙는
1: 그렇죠.
0: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이중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노화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호소들을 하셨습니다.
1: 네.
0: 경기도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이제 조사에 참여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47세 정도 됐고요. 보호자의 연령은 67세입니다.
1: 네.
0: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의 이제 약물 관리가 필요한 비율은 61%.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뚜렷하게 노화가 됐다라고 관찰되는 비율이 65% 정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발달장애 혼자 하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비율이 85% 정도니까 네. 전부 다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진은 낮 시간 동안의 단순한 보호 이상에 의료 또는 일상생활 전역에 걸친 통합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중고령 분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그 서비스들은 중고령 발달장애 이용 서비스 현황을 보면은 주간 돌봄에 그치는 경우가 68%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의료 영역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거나 지역 의료기관과 이제 연계돼서의 조금 의료적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없습니다.
1: 어허, 예. 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 직면한 문제 특히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꼽는 거가 기본적으로 먼저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고령 발달장애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된 연령 기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1: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학계든 현장이든 부모님들은 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직 개념 정리가 없고요.
1: 네네.
0: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40세다라고 이렇게 중고령으로 설정하는 거는 공식 기준은 아니지만 학계 전문가들이 분류를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40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보다 15년 또는 20년 앞서 조기 노화를 경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중고령이 되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할까요?
0: 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심각한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건강 악화. 네. 그리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못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다.
1: 네.
0: 정서적인 고립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친구가 없다. 집에만 있어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 경기도 실태조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분 당사자들이 얘기했던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이 이제 40세가 넘어지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전하고 내 몸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
1: 그렇겠죠.
0: 시력도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예전에는 잘 혼자 걷고 움직였는데 이제 이런 이동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약물 관리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병원 갈 일이 많은데 혼자 가기가 어렵고 의사소통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주간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 이용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다. 그런데 이 시설 안에 있는 물리적 환경들이 이제 내가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 노화에 맞춰서 환경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외부 활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했더니 그룹홈에 살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형제들과 살고 싶다. 네, 그리고 일부 발달장애인 분들은 독립생활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1: 그러면 보호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또 놓이게 될까요?
0: 네, 중고령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가장 큰 한숨은 네, 나도 늦고 자녀도 늦다. 그 이중노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전하고 훨씬 더 늙어서 오랫동안 도움이 필요했는데 늙으니까 더 많이 손이 간다. 그런데
1: 그렇겠죠.
0: 나도 내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돌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간 이용시설에 대기 기간이 너무 길기도 하다. 그다음에 연령 제한이 있어서 고령이 되면은 입소가 어렵다는 점들을 얘기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1: 그러게요.
0: 네. 부모 사후에 자녀 생활 유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더 큰 한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룹홈이라든가 거주시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다음에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가 거기서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1: 예. 그 중고령 발달 장애를 위해 제시된 개선 방안은 어떤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맞춘 특화된 서비스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주간 이용 시설이 현재 청년 중심이라고 하면은 중고령 대상자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식이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인지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후반부의 생애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보호 서비스의 이용 연간 이용 기간이 조금 개선된다거나 지역 안에 이제 이 의료라든가 돌봄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든가 서비스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에 대한 주거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최호섭이 부릅니다. 세월이 가면.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대형 공연장과 그 주변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서울 문화예술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대형 공연장 네 곳을 엄선했습니다. 최근 공연장들이 휠체어석이 많이 마련되면서 공연 즐기시는 장애인분들 많으신데요.
0: 그렇죠.
1: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한남동의 블루스퀘어, 그리고 장충동의 국립극장입니다.
0: 예.
1: 이 공연장들은 대규모 예산과 정기적인 보수 공사를 통해서 장애인 관람석, 엘리베이터 동선, 또 점자 블록 등 이 배리어프리 인프라가 국내에서 가장 수준 높게 갖춰진 공간들입니다. 본격적인 한여름을 앞둔 이 시기에 단순히

0: 이 공연장 내부 시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연 전후로 이 보행약자 가족들이 계단이나 문턱 없이 함께 거닐면서 푸른 녹음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연장 주변의 연기 명소들까지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우리나라 대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죠.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뭐, 기본적인 배리어프리 동선과 내부 접근성 괜찮죠?
0: 네,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은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한가람 미술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예술 단지입니다.
1: 네.
0: 보행약자가 자차를 이용할 경우 음악당 주차장이나 오페라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마련돼 넓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면 이 로비 진입 엘리베이터하고 바로 연결이
1: 맞아요.
0: 되거든요. 각 공연장과 미술관 주출 입구는 단차가 없는 자동문과 또 완만한 경사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내부 전층은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페라 극장과 콘서트 홀은 객석 내부에 휠체어 전용 관람석이 무대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아주 좋은 위치에 분산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매표소 역시 휠체어 이용자와 눈높이에 맞춘 전용 낮은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매와 티켓 수령도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예술의 전당에 이제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갔을 때 멀리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무장의 명소는 어딘가요?
0: 공연장 광장 중심에 위치한 세계 음악 분수를 추천합니다.
1: 예.
0: 이곳은 6월에 푸른 우면산을 배경으로 클래식, 팝송 등 다양한 음악에 맞춰 화려한 물줄기가 춤을 추는 야외 휴식 공간인데요. 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광장 전체가 단차가 없는 아주 평평한 화강석 보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아차 이동도 편리합니다.
1: 네.
0: 분수대 주변에는 보행약자가 휠체어를 세우고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충분히 확보된 이 야외 테이블과 벤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분수 물줄기를 맞으면서 티타임을 가지기에도 최적이죠.
1: 네.
0: 광장과 연결된 비타민 스테이션이라는 곳 내부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1: 네. 자, 두 번째 명소는 서울 도심 심장부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최근에 그 보행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고요?
0: 네,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의 대표 공연장이지만 이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무장의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대극장 로비로 문턱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예술정원 방향 출입구에도 완만한 경사로와 자동문이 완비돼 있습니다. 대극장과 M시어터 내부에는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층별로 마련되어 있고, 휠체어 관람석 이동 동선에 이 계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1: 예.
0: 안전합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지하 대형 식당가인 세종로 아케이드와도 엘리베이터로 내부 동선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돼 있거든요. 기온이 오르는 6월 말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쾌적하게 식사와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에는 이제 광화문 광장이 있잖아요. 보행약자들이 산책하기에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0: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주출입구와 턱이 없는 평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완벽한 무장의 연계 명소입니다. 과거에 좁고 복잡했던 보도를 넓히고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을 대폭 확충했는데요. 광장 전체가 단 하나의 계단도 없는 아주 평평한 석재 보도로 마감이 돼
1: 그렇죠.
0: 있어서 이 휠체어 바퀴의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또 광장 곳곳에는 이 6월의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울창한 숲길과 한글 분수, 또 터널 분수 이런 것들이 조성돼 있어서 청량감을 더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주변에 관람 동선 역시 평지이고요. 세종대왕 동상 뒤편 지하로 연결되는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라는 전시관이 있거든요. 이 입구에는 교통약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 지하 전시까지 장벽 없이 풍성하게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세 번째 장소는 뮤지컬과 대중음악의 메카인 한남동 블루스퀘어입니다. 지형적으로 이제 경사가 심한 이태원 일대에 있는데 내부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0: 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는 한남대로의 경사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대중교통 및 자차 접근성을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아주 영리하게 설계한 공연장입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과 공연장 지하 1층 로비가 평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요.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장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신한카드 홀과 마스터카드 홀의 객석층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뮤지컬이 주로 상영되는 신한카드 홀의 경우에 객석 1층 뒤편에 여유로운 공간에 휠체어석이 마련돼 있어서 탁 트인시아에서 뮤지컬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은 남산자락에 자리 잡은 국립극장인데요. 여기가 좀 산에 있어서 경사가 가파르지 않을까 싶은데 보행 환경 괜찮습니까?
0: 중구 장충동 남산기슭에 위치한 국립극장은 해오름 극장, 달오름 극장 등을 아우르는 국립공연 예술의 허브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해오름 극장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면서 무장의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 그랬군요.
0: 주차장에서 공연장 로비까지 완만한 무장의 경사로가 지그재그 형태로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오름 극장 내부 관람석은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고 휠체어석을 객석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1: 네.
0: 극장 내 모든 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고요. 장애인 화장실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 국립극장에서 그 남산으로 이어지는 무장의 산책로가 있죠?
0: 네. 국립극장 정문 오른쪽과 곧바로 연결되는 남산 남측 순환로는 서울에서 가장 유용한 무장의 숲길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은 일반 차량과 셔틀버스의 진입이 통제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인데요.
1: 그렇죠. 네.
0: 전 구간이 매끄러운 아스팔트로 아주 고르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아차 바퀴가 걸릴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지형 특성상 완만한 오르막 경사가 계속 이어지지만 국립극장 주변 초입 구간은 울창한 왕벚나무와 소나무가 거대한 그늘 터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강한 햇살을 피하면서 산림욕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또 산책로 중간중간 단차가 없는 평평한 데크 쉼터와 조망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1: 네.
0: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 짙어가는 남산의 초록빛 자연과 또 성곽의 정취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연계 코스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무장의 예술 공간 중에서 보행약자의 시선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또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포토존을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0: 저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계단 옆에 있는 무장의 경사로 정원과 또 예술의 전당 음악당 앞에 있는 잔디광장과 분수대 라인
1: 네.
0: 주변을 추천합니다.
1: 두 군데를. 예.
0: 특히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 사이에 펼쳐진 야외 광장은 6월의 푸른 잔디와 현대적인 건축 외관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음악 분수가 가동되는 시간에 맞춰서 분수대의 역동적인 물줄기와 우면산의 초록빛 능선을 휠체어 앉은 낮은 로우 앵글로 촬영하면 서울 도심 속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청량하고 생동감 넘치는 아주 이국적인 문화 감성 사진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진 활동가와 보행약자의 이동 환경이 잘 갖춰진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장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은 FM 104.9MHz로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혜영이 부르는 물같은 사랑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스포츠 영역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11세, 12세 이상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보다 학습 목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음악적 재능에 대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대학생일수록 음악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 목표를 선택했고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이들일수록 수행 목표를 선택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희망적인 것은 마인드셋은 배우거나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캐롤 드웨그는 유명인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루빅스 큐브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들의 지능이 타고난 것이라고 묘사된 문장과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라고 묘사된 문장 중에서 하나를 읽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유도했다. 아이들은 글을 읽은 후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 답했다. 또한 아이들은 심리학자들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어렵지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문제와 너무 쉬워서 실수할 일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읽은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읽은 아이들보다 학습 목표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일시적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지식과 기술을 늘리려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면 마인드셋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떻게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게 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개인의 마인드셋과 관련된 신념이 앞에서 살펴본 칭찬의 유형에서 비롯된다는 증거가 있다. 발달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건더스는 부모와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놀이나 식사 같은 일반적인 활동과 옷 입기와 장난감 치우기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연구진은 부모가 칭찬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 지향적인 칭찬, 잘했어, 넌 정말 똑똑해와 과정 지향적인 칭찬, 잘 그렸네, 입을 가린 게 마음에 들어, 로 분류했다. 그 후 연구진은 아이들이 7, 8세가 되었을 때 후속 연구를 시행해 아이들의 마인드셋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유아였을 때 부모가 과정 지향적인 칭찬을 사용했을수록 7, 8세가 된 아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 칭찬 유형이 마인드셋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8세에서 12세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매일 기록을 남기게 했다. 연구자들은 그 반응을 사람 중심적인 칭찬, 넌 똑똑해, 넌 착한 아이야와 과정 중심적인 칭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재미있었나 보구나, 로 분류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지능에 대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가 사람 중심적인 칭찬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고 학업에서도 도전을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패는 생산적인 일이다. 마이클 조던이 1997년에 남긴 다음의 명언은 실패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나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9,000개가 넘는 슛을 놓쳤다. 경기에 진 횟수는 300번 정도다. 사람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놓친 것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살면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게 바로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자로서 최초로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혼다 소이치로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다. 내가 가장 기쁠 때는 계획이 실패할 때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꽉 차기 때문이다. 그는 40년 동안 일선에서 파산과 토요타의 퇴짜를 포함해 수많은 역경을 마주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가 끈기 있게 버티고 결국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고등학생 때 학교 농구 대표팀에 탈락하고 2군팀에 들어간 마이클 조던.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해리포터가 출판되기 전에 12번이나 거절당한 J.K. 롤링을 비롯해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패가 실제로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있다. 학생들에게 잘 구조화된 물리학 문제 또는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게 했다.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은 변수가 많았고 알 수 없는 변수도 있었으며 가능한 해결책이 다수였고 학습자가 가정과 추론을 많이 해야만 했다. 반면 잘 구조화된 문제는 변수가 적었고 규칙적인 의사결정 원칙이 필요했으며 인식 가능한 해결책이 있었다. 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잘 구조화된 문제를 처음에는 그룹으로 풀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풀었고 나머지 절반은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처음에는 그룹으로 풀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풀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모두는 혼자서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었다. 그 결과 처음에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 고전했던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 구조화된 문제를 푼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즉, 생산적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여기서 생산적 실패란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와 오류를 경험함으로써 이후의 학습과 개념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학습 설계를 말한다. 한편 마인드셋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가 지능이 고정된 것이라고 믿으면 자녀가 고정 마인드셋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이모비츠와 캐롤 드웩은 부모와 자녀의 마인드셋을 측정했을 때 그 결과에 당황했다. 부모가 마인드셋을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자녀의 마인드셋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좌절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조사했다. 부모는 실패가 학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는가? 실패 경험이 성과와 생산성을 올려준다. 아니면 저해한다고 보는가? 실패 경험은 학습과 성장을 해친다와 같은 질문에 답했다. 아이가 낙제점을 받고 집에 돌아온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했다. 실패를 강화적이라고 보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실수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들은 자녀의 실패가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일까 봐 걱정할 가능성이 낮았다. 실패와 지능에 대한 관점은 오직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만 공유될까? 그렇지 않다. 관리자의 마인드셋이 직원에 대한 인식과 대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해슬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관리자는 직원에 대한 초기의 인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관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직원의 변화에 민감했다. 그들은 직원의 저조한 성과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고 성과 개선을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느꼈다. 이 연구는 개인의 마인드셋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수에 대한 관점이 동기부여의 전체 과정, 즉 귀인, 목표, 좌절 대처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인드셋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하면 실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야 더 발전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개입으로 마인드셋을 바꿔라. 한편 개입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개입은 뇌가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똑똑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행위다.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것처럼 뇌의 성장에 이로운 행동을 검토하는 행위도 개입에 속한다. 나아가 일부 개입에는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한 과학자, 동료 집단, 유명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후에 능력을 키웠던 경험과 미래의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쓰게 한 것도 개입에 속한다. 발달 심리학자 리사 블랙웰은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설계해 실시한 결과 개입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증진하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중학생 때 겪는 수학 점수의 하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진은 대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지능은 발달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된다는 내용을 포함해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쳤다. 관련 영상을 보고 토론도 했다. 두 번째 그룹은 여러 영역에 따라 개인의 지능이 다를 수 있다는 다중 지능 이론을 배웠는데 지능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개입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연구진은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두 그룹보다 성적이 높았고 학업을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 나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15주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조사관 클럽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이 클럽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사관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학습자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속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교해 학교 참여도가 높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수행 목표가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가 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나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마인드셋이었으므로 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답했다. 조사관 클럽에서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학생들은 조사관 클럽에서는 누구나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냥 나와서 참여하기만 하면 점점 더 똑똑해져요. 라고 했다. 학교에서도 그런지 묻자 아니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똑똑하면 잘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죠. 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연구진을 매료시켰다. 학생들의 탐구를 지원하고 이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주체성을 장려한 조사관 클럽의 환경이 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정 분위기 또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를 통해 추가 입증되었다.

아이들일수록 학기 말에 고정된 마인드셋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학기 초에 마인드셋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중학교 수학교사들의 수업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장려하는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이해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지보다 적극적인 탐구를 거쳐 이해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집중했다. 그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과제를 고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은 성장을 위한 실수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했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장려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능력별로 그룹화하고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학생들을 비교했고 낮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교사 개인의 마인드셋이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그렇게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다. 요원들은 자신들의 팀장인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유는 뒤편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화살을 매겼고 현우는 도련님의 곁에 서서 쇠파이프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때 요원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박수를 한번 쳤다. 안 그래도 밝지 않았던 창고 안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제외하면 눈앞에 전혀 보이는 게 없었다. 유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그러자 눈이 타버릴 듯한 밝은 빛이 창고의 천장에 매달린 조명에서 번쩍 켜져 온 창고에 퍼졌다. 눈을 뜨지 못하고 지우가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박수를 치던 요원은 지우에게 달려와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지우는 맥없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
1: 도련님!
0: 다들 눈을 뜨지 못하는 와중에 현우가 도련님의 이름을 외쳤다. 요원은 다시 박수를 쳤고 창고 안은 어둠 속에 다시 잠겼다. 요원이 넘어진

0: 지우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1: 뭐야?
0: 곧이어 비명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유라는 눈을 찌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시 한번 작게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창고에는 빛이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잘 움직였을 고양이 도련님은 요원의 얼굴에 달라붙어 발톱으로 얼굴을 마구 할퀴고 있었다. 요원이 괴로워하며 쓰러지자 뒤에서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 피투성이가 된 요원의 얼굴에 손을 댔다. 기운이 빨려드는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현우가 노끈을 가져와 그의 손발을 꽁꽁 묶는 걸 본 요원들이 유라와 현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굉장한 소리와 함께 뒤에서 화살이 한 발 날아왔다. 요원들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고 그중 한 사람이 연유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 나왔다. 연유처럼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자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유를 빤히 바라보기만 하다가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요원이 손을 움직이자 연유의 몸이 마치 인형극 속의 인형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연희의 화살은 이제 유라와 현우를 향하고 있었다.
2: 아, 몸이 멋대로 움직여! 도망가야 돼! 선배! 얼른 피해요!
0: 신체 조종 요원의 등장에 유라와 연희, 현우가 당황하자 다른 요원들이 지후와 란주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연희의 활에서 화살이 날아갔다.
2: 야! 나 이렇게 못 쏘지 않는다고! 백발백중이란 말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거지같은 실력으로 날 조종하냐고!
0: 화살이 턱도 없는 곳에 날아가 떨어지자 연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연희의 분노에 요원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졌다. 연희는 화살이 엉망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머리에 핏대를 올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가 처음 활을 잡았을 때도 당신보다 나았을 거라는 둥, 혹시 조정 능력만 있고 본인 신체는 다를 줄 모르냐는 등, 멍청해야 특수 요원이 될 수 있냐는 등 온갖 모독과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 사이 유라는 란주와 싸우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려는 한 근육질 요원을 피해 연유를 조종하는 요원에게 몰래 다가갔다.
3: 지연제로 뒤에!
0: 누군가의 제보에 신체 조종 요원이 뒤로 획 돌았다. 그 순간 유라는 지현제로라 불린 요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온 머리가 흔들리는 충격과 함께 눈앞이 핑 돌며 별이 반짝였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연희는 몸이 풀리자마자 바로 활을 들고 자신을 조종하던 요원의 얼굴에 조준했다. 정신을 못 차린 요원이 당황하는 사이 유라는 자신의 손을 그녀의 목에 갖다 대며 능력을 흡수했다. 능력이 사라진 요원은 유라에게 오른발을 휘둘렀다. 유라는 간발의 차이로 그 공격을 피하며 바닥 위를 굴렀다. 그때 활을 내려놓은 연희가 달려왔고 요원의 등 뒤에 어피듯 매달려 팔로 목을 조르며 움직임을 막았다. 유라는 요원의 손을 등 뒤로 돌린 다음 끈으로 양손을 꽁꽁 묶었다. 무릎을 꿇려놓고 요원의 발까지 묶은 유라는 그녀를 발로 굴려 컨베이어 벨트 아래 공간에 밀어넣었다. 보아하니 란주, 효석, 그리고 현우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지우는 혼자서도 충분히 두 요원을 상대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란주가 상대하는 사람은 신체 능력 자체가 남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한 번 뛰고 주먹으로 칠 때마다 주변의 벽이나 바닥 같은 것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었으니까. 란주가 잽싸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느리게 움직여도 주먹에 맞아 온몸이 부서졌을 터다.

0: 유라와 연유의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끄덕인 유라는 란주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연유는 활을 주워들고 원혁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심장을 터뜨릴 것 같은 소리가 건물을 채웠다. 원혁이었다. 그는 옆에 놓인 약물 가방을 남은 요원들에게 던졌다. 요원 한 명이 약물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것을 본 원혁은 직접 소초모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긴 팔을 휘둘러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있던 연희를 밀쳤다. 팔 부분에 옷이 발톱에 찢기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연희는 뒤로 날아가 기계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엎어졌다.
1: 연희야!
0: 현우와 란주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유라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2: 내가 저놈을 잡아도 되는 걸까? 능력이 사라지기는 할까?
0: 원혁은 연유에게 정신이 팔린 현우를 때리려 앞발을 내리찍었다. 다행히도 그 순간 지우가 끼어들어 포스필드로 현우를 구했다. 원혁의 앞발과 지우의 포스필드가 부딪히는 육중한 소리가 쿵쿵 창고 안을 울렸다.
3: 유라씨.
0: 막막한 순간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 쳐다보니 시온이 유라 옆에 와 있었다.
3: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를, 저 괴물을 막으려면 희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선형 제로님에 대한 사죄는 죽어서라도 꼭 할게요. 이번에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혹시 상황이 허락된다면 절 꼭 사람으로 죽게 해주세요.
2: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3: 미안합니다.
0: 시온은 그 말을 건네자마자 지후와 원혁을 지나 쏜살같이 달렸다. 원혁은 시온이 뛰어가는 것을 보고 잡으려 했지만 시온이 좀 더 빨랐다. 시온은 한때 태곤이었던 붉은 첼리를 집어들고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유라는 시온이 붉은 첼리 덩어리를 삼키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뒤편을 아련히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라는 뒤를 돌아봤다. 오빠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채령이 다친 연유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채령은 시온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소름 끼치는 괴성이 들려왔다.

0: 연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연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무래도 부러진 것이 확실한 갈비뼈와 원혁의 발톱에 심하게 찢긴 팔뚝의 상처는 체력 덕에 모두 회복된 것 같았다. 연휘는 숨을 몰아쉬며 채령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제야 정면에서 대립하고 있는 괴물 두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채령도 연휘의 시선을 쫓다가 괴물이 둘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1: 설마 오빠?
0: 채령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곧 시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괴물을 향해 달려갔지만 지후에게 잡히고 말았다. 시온을 부르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채령의 목소리에 연희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에 떨어진 화살을 줍고 활을 든 뒤 괴물들 가까이로 걸어갔다. 먼저 움직인 것은 시온이었다. 하지만 시온은 원혁이 아닌 다른 요원들을 향해 달렸다. 길고 풍성한 파마머리를 한 요원이 시온의 얼굴 주변을 향해 손을 뻗은 채 뭔가를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자 시온이 자리에 멈춰섰다. 시온은 꼭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쉬지 못하고 컥컥대며 고통스러워했다. 나머지 요원들은 가방을 열어 약병에 주사기를 꽂고 차례대로 팔을 내밀었다. 부작용이 겁나는지 다들 선뜻 주사를 맞지 못하고 있었다. 연희는 파마머리를 한 요원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2: 손을 쏴. 저 친구는 손으로 공기를 제어하는 능력의 초인이야. 저런 식으로 일부 구간에서 산소를 자기 근처로 빼내지 마칠 수 있겠어?
3: 해봐야죠. 할 수 있을 거예요.
0: 지후의 말에 대꾸하며 연희는 입까지 활시위를 잡아당겼다. 시온에게서 산소를 빨아당기는 파마머리 요원의 손동작이 계속되다 일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연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살을 날렸다. 창고의 어두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요원의 손등에 꽂혔다.
2: 이야, 진짜 초인으로 오해 살만했네.
0: 지우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연희는 화를 내리지 않고 계속 요원들과 시온 있는 방향에 시선을 두었다. 시온은 자신을 옥죄던 공기가 풀어지자마자 곧장 앞발을 내려쳐 가방 안에 남아있던 약병들을 모두 부쉈다. 그 모습에 원혁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내질렀다. 그는 시온에게 달려들어 두 팔을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시온은 몸을 뒤로 제치며 원혁의 팔을 피했고 두 번째 공격에는 그의 팔을 잡았다. 시온과 원혁의 싸움에 약을 맞으려고 기다리던 요원들이 양옆으로 도망쳤다. 체력 덕분에 컨디션을 좀 회복한 시온은 벽을 딛고 뛰어올라 원혁에게 덤벼들었다. 그러곤 빠르게 원혁의 등에 올라타 목을 물어뜯었다. 곧 창고 안의 괴물이 세 마리로 늘었다. 연휴를 비롯한 소초모들은 목을 물어뜯긴 원혁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체령의 유전자가 섞인 덕분에 원혁은 목의 절반이 물어뜯기고도 다시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물이 불안정한 탓인지 물어뜯긴 부분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쪼그라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3: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연휴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약물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이따가 내가 괴물들의 주위를 시온과 같이 끌어볼 테니 네가 목이나 다리를 최대한 맞춰봐.
3: 네.
2: 그리고 유라, 네가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지 봐야 해. 그게 우리의 희망이겠네. 우선 저 요원들부터 처리하고 시온이를 돕자.
0: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지호는 포스필드를 양손에 쫙 펼쳤다. 그러고는 바닥과 벽에 서로를 밀치고 할퀴며 소리를 질러대는 새 괴수를 지나 소초모들을 향해 다가오는 요원들에게로 돌진했다.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섰다. 지우와 싸우는 사람에게 화를 쏘려는 순간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사람이 꼭 순간이동을 하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달리다가도 갑자기 훌쩍 먼 거리를 뛰어넘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연희는 화를 쏠 수가 없었다.

0: 연희가 소리치자 효석이 연희를 지원하러 달려왔다. 순간 이동 요원을 찾으려 연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찰나 그 요원이 갑자기 연희 앞으로 튀어올라왔다. 그의 주먹은 순식간에 연희의 눈앞으로 치고 들어왔고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에 맞은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채령과 다른 소촌머들이 놀라 연희에게 달려왔다. 연희는 팔을 끌어안았다.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욱신거렸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방금 부상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순식간에 부상을 당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유라는 순간이동 요원을 잡으려 손을 휘둘렀지만 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다. 어느새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그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미소를 띤 채 소초모들을 내려다봤다.
1: 달래기가 아니야, 이 꼬맹이들아. 이 몸이 바로 순간 이동 처인 이시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임금의 상징이 용이잖아. 근데 그 용이 네 아빠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1: 킥보드를 타는 신라의 선화공주.
2: 달 밝은 밤이면 서동과 선화공주는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 아니 연인이 된다.
3: 특검을 통해 공주의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4: 어명이라니. 언니, 나 저거 안 받고 싶어.
1: 눈물을 거두세요, 나의 공주님.

와이파 한국인 97번째 풍월 김유신 33번째

0: 귀향길에 오른 선화공주가 궁을 나설 때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선화공주를 미행했던 서동이에요.
1: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왕자입니다.
2: 누가 널 왕자라고. 아, 혹시 거지 왕자? 아니면 마법에 걸린 왕자?
1: 이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 공주님을 모든 슬픔과 외로움, 우형으로부터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2: 어머, 어머. 아, 뭐 마음이 가상하기도 하지. 아, 그치만 네 몰골을 보아하니 말한 대로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자신 있습니다.
2: 너의 이름은?
3: 내가 네 이름만이라도 기억해줄게.

0: 이름은?
1: 서동! 서동이에요!
0: 서동이 왜 그 서동? 야! 멈춰라! 네가 서동요를 작사 작곡한 그놈이니?
1: 공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아오는 총알 사이를 달려 국경을 넘어온 백제 청년입니다.
0: 날 위해서 날아오는 총알 사이를 달렸다고?
1: 공주님 없는 저의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니까요.
0: 달구지 위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도, 더 이상 공주가 아닌 나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느냐?
1: 달구지 위에 앉아 계셔도 공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아이 눈부셔, 나의 공주님이십니다. 아이 눈부셔.

0: 제 손을 잡고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1: 물론이지. 날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마다하겠느냐.
2: 서동이 서동효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보다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에 더 많은 점수를 준 선화공주는 그 길로 서동의 손을 잡고
0: 제 손을 놓지 말아요!
1: 잡고 있어!
2: 돌아오는 총알 사이를 달려 신라에서 백제로 넘어간다.

0: 아유, 아유, 뭐야 이게?
1: 자, 금, 실버, 황금이야 황금.
0: 황금? 에이, 겨우 이걸 신라에서 여기까지 무겁게.
1: 어머머머, 겨우 이거라니. 백제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 정도 실버, 황금이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먹고 살고. 아,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거든.
0: 아, 내가 마케로 다니는 오금산에 이거 천지 빼깔인데. 어?
2: 아, 천지 빼깔이란 하는 게는요, 흔하다 하는 그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1: 어머어머, 천지 빼깔이?
0: 에, 그래. 이렇게 노랗고 번쩍번쩍거려서 한낮이면 선글라스 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면세점에서 선글라스 두 개나 샀어.
1: 야, 야, 그 어디야? 아, 나랑 같이 가.
0: 지금?
1: 어? 아, 진짜 천지 빽깔인지.
0: 아,
1: 눈으로 확인하자고. 가자.
2: 서동의 손을 끌고. 매일매일 서동이 말을 캐던 오금산에 오르는 선화공주.
0: 이렇게 섭질 몇 번만 하면 찾았다 찾았다.
2: 손으로 남은 흙을 걷어내는 서동.
0: 맞잖아, 이거 맞지? 황금.
1: 실버. 금 맞다.
0: 실버.

0: 대박! 황금 벼락 부자가 된 서동훈.
1: 임금의 상징이 용이잖아? 근데 그 용이 네 아빠라고.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은 왕이 될 상이야.
2: 내 아들은 왕이 될 상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지?
3: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2: 이 서동이 왕이 되면 모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한 채씩 서통해요!
4: 서동! 서동! 서동!
2: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졸혼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드는 모든 경비를 나라가 책임지겠습니다! 서통해요!
4: 서동! 서동! 서동!
0: 황금으로 민심을 산 서동이 백제 무왕이 됐다는, 응? 이야,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바로 백제 무왕. 서동요와 관련된 설화다. 자, 백제 무왕이 정말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이라면 신라의 사위라는 얘기인데? 어? 저, 그렇다면.
5: 신라는 내 아내의 나라예요. 진평왕이 나의 장인 어른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가 신라를...
0: 그러나 무왕은 신라 입장에서 볼 때 신라를 못 살게 굴었던 대표적인 백제 왕인데? 허허, 사랑하는 아내의 나라인 신라를 무왕은 어찌해서?

0: 600년 법왕이 죽은 후 백제의 왕위를 계승한 무왕은 때로는
1: 나를 따르라!
0: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원정에 나서며 신라 정벌에 열을 올렸어요. 마치 연중 행사처럼 신라를 공략했던 무왕. 그러나 신라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2: 어따 이거 당나라가 언제 전쟁을 도발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0: 수나라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2: 일단은 그 남부 전선을 안정시킨 다음에
0: 한강 유역의 방어선을 안정화하려는 고구려의 공격이었다.

0: 629년 어느 여름날
1: 최선의 방어는 대방음 아유 공격입니다. 아유, 전하.
2: 그것도 맷집이 좀 있어야죠. 그러다 쌍코피 터지는 사람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1: 어허, 그 언제까지 벌벌 떨면서 수비만 할 겁니까? 자, 봐봐요. 어? 여기 낭비성.
2: 어디요?
1: 어? 있었는데.
0: 일반적으로 낭비성은 지금의 청주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2: 낭비성을 왜 거기서 찾으시죠? 낭비성은 여기 파주.
3: 청주 아니고?
0: 어쨌든
1: 자, 낭비성은 고구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지이며 동시에 아이고 비상시 한강 유역으로 병력과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요충지입니다. 아이고 오늘 PT 잘 된다.
3: 그렇다면 우리가 낭비성만 차지하면
2: 낭비성의 주인이 고구려예요. 백제도 아니고 고구려요.
1: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치 중이므로 자 낭비성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총력을 기울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됐네.
3: 그래. 우리 신라보다는 당나라를 막아야지.
2: 아이 참 답답.

0: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
1: 오밤중에 누가 문자를
2: 가서 군 하나 닦아.
1: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군화를 닦아. 이제 제발 군화는 좀 당신 손으로 닦아지나요? 어?
2: 내가 낭비성 작전의 대장군이 되었다는 까톡이. 대장군한테 직접 군화를 닦아시느라고?
1: 아유, 요즘은 부하한테도 그런 일 시키면 고발당하는 거 몰라요? 아유, 이 양반 아무튼 감 떨어져서 큰일이야.
2: 이제 전쟁터 나가는 남편한테 가서 유신이한테 완전 무장하고 마당으로 집합하라 그래.
1: 아, 우리 유신이는 왜요?
2: 내가 대장군, 유신이가 부장군.
0: 낭비성 전투의 대장군 김용춘, 김춘추의 아버지 되시겠다. 그리고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또 대장군으로, 그리고 김유신이 부장군으로 임명을 한다.
1: 우리 아들이 부장군? 군화 닦았나?

0: 낭비송이라니 왠지 세련대가 많을 것 같은 이름이죠. 어, 나도 참. 김자연.
1: 그러게요. 낭비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명호.
2: 낭비송이 청주든 파주든 난 상관없어. 내 이름은 박영재.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작은 암자인 사명암을 찾아갑니다. 사명암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명대사와 관련 있는 암자인데요. 현재 사명암 영각에 사명당 송은 대선사, 즉 사명대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명암은 조선 선조 때 신백이라는 스님과 이기라는 선사가 사명대사를 위해서 지은 암자인데요. 양산 통도사에 딸려있는 암자 가운데 가장 풍광이 좋은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암자인 사명암은 우리나라 단청의 산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기능 보유자였던 고 혜각 스님이 사명암에 있었고요. 지금은 혜각 스님의 제자인 동원 스님이 단청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명암에 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들이 그린 단청을 덤으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암에는 일승대와 월명정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멋진 정자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월명정에는 무작정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무작정이라는 편액에는 자유롭게 살려면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고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사명암을 찾아가는 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도사 입구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작은 개울을 건너면 왼쪽에 보타암, 오른쪽에 취운암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으면 사명암이 나타납니다. 통도사 관광 안내소에서 사명암까지의 거리는 1.5km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명암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통도사 경내도 가볍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된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중심 건물하면 대웅전이나 극락전 등을 떠올리는데요. 특이하게도 통도사의 중심이 되는 공간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금강계단입니다. 그런데 금강계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단이 아닙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가 봉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신성한 공간인 만큼 금강계단은 평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월 음력 1일에서 3일까지 그리고 15일, 18일, 24일에만 개방을 하는데요. 그것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담넘어

바로 금강계단을 친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저도 운이 닿지 않아서 여러 번 담너머로만 금강계단을 보았습니다. 통도사에는 곳곳에 숨겨진 명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극락보전 옆에는 젊은 스님을 연모하던 한 여인의 전설이 깃든 호혈석이 있고요. 대웅전 옆에는 아홉 마리 용과 관련된 전설이 담긴 구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기단에서는 신라시대의 연꽃 문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도사 입구에는 무풍 한송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울창한 소나무 숲길도 있습니다. 약 1km 길이의 이 소나무 숲길에는 수령 100년이 넘은 노성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요. 이처럼 멋진 소나무 숲길은 산림청이 주관한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인 생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사명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이제 다른 나라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 이런 면에서 오늘 달갑지 않은 결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진출 후보국 순위에서 우리를 제쳤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먼저 리드를 잡은 건 독일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비르츠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사네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3: 네, 사네 선수가 감각적인 골을 터뜨렸는데요.
4: 네, 2분도 되지 않았는데요.
2: 하지만 7분 뒤 에콰도르는 곧장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앙굴로가 페널티 외곽에서 때린 강력한 오른발 슛이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4: 이번 월드컵에서 득점을 터뜨립니다.
2: 후반 시작 직후엔 에콰도르 오르도니에스의 태클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앞서 독일의 반칙이 확인되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팽팽하던 흐름은 후반 32분 에콰도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로드리게스가 머리로 넘겨준 공을 플라타가 문전에서 발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2-1 역전승. 탈락 위기였던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내며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독일전 승리로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수확해 현재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2위에 올라서며 조별리그 통과가 유력해졌습니다. 에콰도르의 예상치 못한 승리로 A조 3위인 우리 대표팀의 경우 순위 경쟁에서 한 계단 더 밀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0: 일본과 스웨덴의 경기 결과도 우리에겐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크게 이겨야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1-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갔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먼저 골맛을 본 건 일본이었습니다. 후반 11분 보안리츠가 찔러준 패스를 마에다 다이젠이 침착하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 일본이 스웨덴 9점 차로 승리하게 되면 네.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0: 스웨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골을 넣은 지 6분 만에 스웨덴 엘랑가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왼발로 감아찬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흐름을 탄 스웨덴이 공세를 퍼부었지만 일본은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의 선방으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1대1 무승부로 조 2위를 지킨 일본은 아시아 팀 중 최초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32강 토너먼트에서 C조 1위인 브라질과 만나게 됩니다.
2: 일본 축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완벽한 팀이지만 우리에게도 승리할 기회는 있다고 믿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
0: 월드컵 우승이란 목표가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매 경기 증명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본 축구. 라이벌 일본이 스웨덴을 꺾어주길 응원했음에도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면서 우리의 32강 행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3: 호주와 파라과이의 대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승부가 나는 게 좋았지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조 3위 경쟁에서 한 자리 더 밀려났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4: D조 2, 3위 결정전인 호주와 파라과이전. 양팀 모두 1승 1패로 32강 진출이 걸린 마지막 승부였던 만큼 경기 운영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호주가 볼 점유율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지만 파라과이의 철벽 수비를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32강이 간당간당한 홍명보호로선 승부가 나길 염원했을 상황. 경기는 결국 0대0, 허무한 허침 공방으로 끝난 가운데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진 호주는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고 파라과이도 승점 4점으로 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둘 중 한 팀이 져야 숨통이 트일 수 있었지만 이영표 위원은 결국 모든 건 남아공에 졌기 때문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을 하면서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상당히 난해한 경기 내용에 모두가 다 아주 크게 실망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4: 역대 다른 대회의 경우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사에 남을 최악의 졸전 여파로 인해 일부 팬들은 다른 조 축구를 보는 일이 괴로움에 가까울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3: 내일도 세계조 6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벨기에와 카보베르데가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또 지켜봐야 합니다. 진선민 기자가 3위 경쟁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6: 현재 조 3위 순위를 보면 1위 스웨덴, 2위 에콰도르, 3위 보스니아, 4위 파라과이, 5위 크로아티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6위인데 8위권 밖으로 밀려나면 탈락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아직 최종전이 남아있는 가운데 GHI조는 내일, JKL조는 모레 최종전을 치릅니다. G조부터 따져보면 현재 조 1위 이집트가 반드시 이란을 이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벨기에와 뉴질랜드 경기가 어떻든 간에 이란이 조 3위 확정, 우리보다 낮은 승점 2점이 됩니다. 이란이 이기거나 비기면 누가 조 3위가 되든 우리보단 승점이나 골 득실이 앞서 한국은 또 밀려납니다. H조 역시 마찬가지. 조 1위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기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우디와 카보베르데 중 누가 이기든 우루과이가 승점 2점에 조 3위로 안착하며 우리가 앞서게 됩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에 지거나 비기면 조 3위 팀이 누구든 우리 대표팀 또 추락합니다. I조는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내일 경기를 치르는 세네갈과 이라크가 0승 2패, 승점 0점으로 나란히 3, 4위를 기록 중인데 내일 이기는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가더라도 골 득실이 마이너스 1인 우리를 제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3: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빼고 경기에 나선다는 소식은 남아공에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안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공 대표팀은 곧바로 수비 부담을 내려놓고 공격에 좀 더 힘을 싣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남아공전 킥오프 30분 전 KBS 취재진에게 남아공 현지 기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손흥민이 왜 선발에서 빠졌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을 후반전 조커로 활용하려는 홍명보 감독의 구상을 전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 What's happening? Is he injured? Is he suspended?
9: 부상인가 아니면 징계가 있나 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남아공에는 좋았죠. 손흥민이 없으면 우리에겐 편하니까요. 음코토지시 두배 남아공 팟포스트 기자.
7: 실제로 KBS 취재 결과 남아공 대표팀의 전력 분석관은 손흥민의 선발 제외를 확인하고 경기 운영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을 조금 더 전진 배치해 공세를 강화한 겁니다. 그 계획대로 전반엔 남아공이 오히려 위협적인 슈팅을 쏟아내며 주도권을 잡았고 후반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 다시 내려앉는 선택으로 한국의 공격을 틀어막았습니다.
9: 상대 팀을 분석할 때 좋은 분석관을 두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이 동점을 만들 만한 위협적인 기회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휴거 브로스 남아공 축구 대표팀 감독.
7: 이미 휴거 브로스 감독은 경기 전부터 손흥민을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꼽으며 경계했던 상황. 그럼에도 승부수를 자처하며 던진 홍명보 감독의 도박은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10: 놀란 무모한 모험수의 대가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강점은 지우고 무기력하게 약점만 노출한 대표팀은 거센 시험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3: 어제 경기에서 빠진 뒤 불만을 표시했던 김민재 선수가 오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체는 자신이 요청했고 경기가 안 풀리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한 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1: 남아공에 일격을 당하자마자 갑작스레 교체된 김민재는 벤치 앞을 지나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례적인 행동에 선수단 내부에 또다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뼈아픈 패배로 촥 가라앉은 선수단의 분위기가 더 어수선해질 수도 있는 상황. 홍명보 감독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12: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멤버기 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죠.
11: 실제로 대표팀 의무팀의 검진 결과 김민재의 종아리 상태는 파열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김민재도 대표팀 홍보팀을 통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민재는 교체를 본인이 먼저 요청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한 불만 표시에 관해선 수비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의 감정이 섞여서 한 행동이었다. 분위기를 흐리게 된 것 같아 반성했고 감독과 코치 선생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조의 손에 달린 32강을 향한 신라 같은 가능성을 품고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시작한 태극전사들. 대표팀은 선수단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다시 원팀이 되어야 하는 숙제 또한 안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순입니다.
3: 최악의 졸전 이후 대표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이 선수단 분위기엔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은 어렵지만 대표팀은 다시 뛸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13: 전술에서 밀리고 선수들의 몸놀림도 무거웠던 무기력한 패배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선수단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홍명보 감독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12: 제가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파커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14년 나갈 때는 이거에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13: 1, 2차전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진 경기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무더위라는 환경적인 요인을 언급하면서 무성의한 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12: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특별히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0: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1: 홍명보 감독은 모든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며 32강전을 치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준비한 만큼 잘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를 시킨 감독의 어떤 역할이 잘못됐다라고 뭐 얘기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 선수들은 베이스 캠프인 과달라하라로 돌아와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충격을 딛고 다시 뛰는 대표팀은 다른 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훈련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3: 홍명보 감독의 곁엔 참모 역할을 하는 포르투갈 코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전술을 보강하는 게 이들의 주 역할인데 그간 뭘 했는지, 홍 감독과 호흡은 잘 맞는 건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4: 홍명보 감독 옆에 있는 포르투갈의 아로소 수석 코치가 마이크를 쥐고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홍 감독은 김진규, 김동진 코치와도 다급하게 의견을 나눕니다. 실점 이후 이어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홍명보 감독이 열변을 토하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이강인, 황인범도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연봉이 20억인 홍 감독 곁엔 4명의 포르투갈 참모진이 있습니다. 몸값은 비공개인데 상당 수준의 연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전술을 채우기 위해서였지만 함께 호흡한 참모진들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실제로 아로소 코치는 지난 3월 포르투갈 언론에 한국의 약점을 왼쪽 윙백이라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 홍 감독도 아로소 코치도 전혀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홍명보 감독 옆에는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인 주앙 아로소가 있고 전술 분석 코치인 치아구 마이야, 골키퍼 코치인 페드로 로마, 피지컬 코치인 누노 마티아스가 있습니다. 참모진은 단순히 정보만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감독 역시 참모진이 내놓은 데이터와 분석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데 조별 경기를 돌아보면 실제 그랬는지는 의문만 남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3: 고가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3억 가까운 금품 모두를 청탁 대가로 인정했고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빙 기자입니다.
6: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각종 금품을 전달한 인물들이 함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7: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6: 1심 재판부는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 모두 영부인으로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이른바 순방 목걸이 등은 사위 인사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는 임명청탁, 서성빈 씨의 시계는 사업청탁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완 화백 그림도 진품이라며 공천청탁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 수수도 유죄로 받습니다.
7: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됩니다.
6: 재판부는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였는데도 사익을 추구했다고 질책했습니다.
7: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6: 또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를 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7: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6: 금품을 전달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3: 김 여사는 금품 수수 의혹이 나올 때마다 빌렸다거나 모조품이란 말 등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거짓말로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신현옥 기자입니다.
8: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5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재산 신고도 안 한 귀금속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0: 했다. 오빠가 산 것이라 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거짓말로 봤습니다.
1: 제공한 자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하였으니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0: 특히 목걸이 진품은 이 회장에게 뒤늦게 돌려주고 모조품을 오빠 장모 집에 숨겨둔 것을 지적했습니다.
1: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0: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2: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는 것.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이 나온 이유였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3: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비공식 집계지만 실종자 수가 4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조 장비도 부족해 맨손 구조에 나서는 상황에서 생존 골든타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4: 건물 두동이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듯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도시 곳곳에 성한 건물보다 무너진 건물이 더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약 250동의 건물이 손상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구조작업을 진행할수록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235명에 부상자는 4,300명을 넘어섰습니다.
5: 이들 환자 중 다수는 수술이 필요했으며 안타깝게도 생체 징후가 없는 상태로 이송되거나 도착 직후 사망한 사람도 235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
4: 4만 6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등록됐습니다. 통신이 두절돼 연락이 끊긴 상태일 수 있지만 건물 잔해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도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이 거의 맨손으로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5: 주지사가 중장비를 보낼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요. 이웃들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4: 계속되는 여진 공포에 주민들은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광장이나 거리에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하게 손상된 기반시설을 감안하면 베네수엘라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3: 이번 지진은 워낙 강진이기도 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국가 시스템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극심한 불황과 행정력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됐던 노후 시설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6: 대지진 와중에 살아남은 여성이 옷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여성이 있던 건물은 층층이 주저앉았습니다. 규모 7.2와 7.5의 쌍둥이 지진은 유례 없는 참사를 몰고 왔습니다.
7: Each story was around 10 feet tall.
5: 각 층은 대체로 10피트, 약 3미터 높이였지만 지금은 층과 층 사이 공간이 불과 몇 피트 정도로 짓눌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6: 건물이 시루떡처럼 내려앉으면서 생존해 있더라도 잔해 더미에서 구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컸던 라과이라 지역 위성 사진을 보니 색색깔의 건물은 모두 폐허가 됐고 대형 아파트도 무너져 잔해만 남았습니다.
8: 철근 배근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5: 조봉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8: 지진 나중에 왔을 때 기둥이 먼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약해진 층 그 위에 있는 층들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려서.
6: 미국 지질조사국도 피해를 본 많은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던 1967년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실한 건물 설계가 피해를 키운 겁니다.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제재로 노후한 인프라가 그대로 방치됐고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지진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시스템 공백이 낳은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S 김지숙입니다.
3: 이번 지진의 참혹한 모습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언론 통제 국가 중 하나인데 유엔의 요청으로 SNS 차단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대지진이 휩쓴 도시. 붉은 노을 아래 생존자들이 폐허가 된 건물 사이를 오가

0: 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 비행기 안에 갇혀 그저 유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던 긴박한 순간, 여기에 감격의 구조까지 생생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1: ¿Cómo te llamas, hermano?
2: Anthony. El otro. Ramón. Y el otro.
0: 생존을 위한 72시간 골든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필사의 구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작은 틈 사이에서 끌어올려진 아기는 곧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탈진한 여성이 구조대 품에 안겨 이송되고, 벽 사이에 낀 남성은 주변의 도움 속에 힘겹게 몸을 빼냅니다. 이런 SNS 영상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2024년 8월부터 차단했던 X에 접속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생존 확인이 시급해지자 UN 인권기구가 SNS와 언론 통제를 즉각 해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선 아직도 수백 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돼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언론 통제가 회복 불가능한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구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3: 이 같은 참사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잇따라 구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과 수색 지원에도 나선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4: 미군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공항이 크게 훼손된 상태여서 항공기와 수송함을 투입해 물류 지원에 나선 겁니다. 소방관, 의사,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색 구조대도 투입됩니다. 미국은 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도 나섭니다.
5: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큰 대형 지진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 아르헨티나와 칠레, 멕시코 등 이웃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중국도 한마음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도 국제기구를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일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베네수엘라 긴급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거래를 10월 23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 정부 전체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클 것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효과적일 것입니다.
4: 식량과 필수의약품, 구호장비 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3: 이번 지진은 강진이 연달아 발생한 데다 진원이 얕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 비슷했던 재난을 분석했더니 모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지진들이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6: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 바로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입니다. 카리브판은 동쪽으로 매년 2cm씩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데 두 지각판 사이에 축적된 응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카리브판이 북미판과 충돌하는 경계에서도 2010년 강진이 있었습니다. 규모 7.0의 IT 대지진입니다. 사망자만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최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일 때는 판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계에다 보니 얕은 곳에서 나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합니다. IT 대지진에 이어 이번 지진도 진원 깊이가 10에서 20km에 불과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얕은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지진동이 더욱 강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발생한 지각파는 다르지만 쌍둥이처럼 닮은 지진도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두 차례의 강진이 39초 만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중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2023년 튀르키예에서도 규모 7.0 넘는 지진이 두 차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다만 당시엔 9시간 간격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지진은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중 지진이 잇따르면서

0: 지진동 지속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구조 작업과 함께 여진에 대한 대비도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여진은 물론 최소 1년 이상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상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김한섭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2015년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무릎 꿇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 정부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숨진 지역 상인 고 백모 씨를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번 끊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그만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마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약은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마약 중독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재발 또한 실패가 아니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약 퇴치의 날인데요.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18년 동안 마약 치료에 전념해 왔는데요. 천영훈 원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천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신데 지금 마약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마약치료 전문병원 중에서는 아마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1: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마약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 중에서 전체 마약 진료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2가량
0: 네.
1: 저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0: 3분의 2요?
1: 예.
0: 아니, 전국에 마약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1: 공식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제도라는 게 좋은 네네. 제도가 있어서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전국에 한 32개
0: 네.
1: 그 마약류 전문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정 병원이 있고요.
0: 네.
1: 저희 병원도 이제 그 병원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이제 32개 병원이 그럼 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냐.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거기서 이제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0: 예.
1: 명목상으로만 지정 병원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병원은 한 너댓 곳 정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마약 치료를 받는 환자의 3분의 2가 지금 원장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치료받는 마약 중독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1: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나온 거랑 실제가 좀 틀리긴 하거든요.
0: 네.
1: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 공식 통계는 마약류 치료 보호 제도 아까 그 제도에 등록된 환자로 치면은 저희가 작년에 한 600명 가까이를 치료를 한 걸로 나오는데
0: 네.
1: 사실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마약류 치료 보호 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환자들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다 보면은 환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0: 그럼 이게 마약치료 전문병원이 전국적으로 되게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이게 그 운영하는데 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1: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예. 있을 수가 있고요. 첫째는 마약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이
0: 네.
1: 국내에 극히 적은 게 일단은 제일 큰 문제인 거거든요.
0: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좀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경험과 나름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저희가 아무리 손을 꼽아도 10명은 넘지 않고요. 한 대여섯 명 정도? 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0: 너무 심각하네요.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어떤 중독에 관한 치료를 다들 하기는 하시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 마약에 전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에 손에 꼽을 정도예요.
1: 예, 맞습니다.
0: 아, 정말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 치료를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뭐 입원하면서부터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데 원장님 경험을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1: 특히 마약 중독이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요. 마약이 과량 들어가서 급성 중독 상태가 딱 돼버리면 정말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신병을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0: 예.
1: 상태에서는 정말 피해 망상서부터 뭐 과대 망상 막 공격성, 충동성 이런 것들이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원 환자를 받아서 케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병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가 치료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억지로 절대 입원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0: 예.
1: 치료 의지가 없는 마약 환자가 병동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마약을 반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외진을 가거나 뭐 재판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약을 반입해서 숨겨 들어올 수가 있고.
0: 아니, 마약 치료하러 왔는데 이제 마약을 숨겨서 그렇죠. 들어와요.
1: 예. 화장실 가기 전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것처럼.
0: 아이고.
1: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진짜 몇 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손톱 크기만한 요 필름 정도만 있어도 이걸 태우면 이거를 마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책 사이에다 숨겨갖고 오든, 뭐 학문이나 소위 뭐 질 속에다 숨겨갖고 오든, 이렇게 반입했을 때 병원은 교도소가 아니다 보니까 환자를 홀딱 벗겨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병원,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환자를 치료하고 거기에 수많은 노력과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의 그래도 정당한 수익 체계가 보장이 되어야지만 민간병원들이 이 부분에 달려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 환자 보면 볼수록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민간병원들로서도 굳이 내가 마약 환자를 왜 봐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이 되는 거죠.
0: 국가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1: 아,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저희 병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왔다 가시고 그래서 마약 관련한 수가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아직 우리 사회가 마약류 중독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 범법자들, 뭐 약쟁이 뽕쟁이들 저런 놈들은 사형시켜야 된다, 뭐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 생각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마약 관련한 치료 예산을 늘리는 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0: 저런
1: 거죠.
0: 저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 돈을 피 같은 그렇죠. 세금을 쓰느냐 이런 의식이 아직은 네, 아직도 있다. 예. 예, 지금 한 치료 시작하신 지 뭐 한 20여 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마약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1: 너무 많이 늘었고요. 진짜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거의 주말마다 당직을 쓰는데 당직 때도 이제 초진환자를 봐야 될 정도인 거고요. 물이 98도, 99도까지는 크게 미동이 없다가 이제 임계선을 넘어선 순간 훅 올라오잖아요.
0: 네.
1: 지금 사실 고초입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물이 넘치기 직전이군요.
1: 예. 그리고 진짜 뭐 10여 년 전? 10여,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마약을 정말 특정 집단에서 했었어요. 뭐 유흥업소 종사자나 뭐 조폭이나 뭐 이런 쪽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랬는데 지금은

0: 합니다, 다. 뭐, 아이들서부터 그냥 뭐, 일반 회사원서부터 주부까지 이게 정말 대상인과 연령층이 광범해졌다는 게 지금의 특징인 거죠.
1: 우리나라가 1999년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때 잠깐 잃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다시 잃어버린 거죠.
1: 지금 마약 사범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이 되나요?
0: 아까 말씀하신 마약 청정국 얘기는 사실 공식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비공식적인 단어고. 네네. 근데 근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그 드럭 인덱스라고 해서 마약 지수라는 게 있어요.
1: 네.
0: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를 지칭하는 거고,
1: 네.
0: 이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그 사회는 마약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마약 청정국 얘기했을 때는 이 마약 지수가 20 미만일 때를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암수 범죄 개념이 있거든요.
1: 드러나지 않는 게
0: 예.
1: 많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마약은 대개 적발된 인원의 약 20에서 30배. 그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배까지도 보거든요.
1: 네.
0: 적발된 인원의 50배 정도가 호기심에서 한 애들 다 빼고 상습 투여 인구를 그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서부터 이게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2만 6천 명, 뭐 2만 8천 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해에 적발되는 인원이 한 2만 5천 명 내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1: 거기에 곱하기 50까지 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만 명 시대가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1: 네.
0: 예, 이게 그 정말 위기의 초입세에 와 있다라고밖에는 설명을 못할 네. 것 같아요.
1: 그 원장님 그 얘기 하셨어요. 예전엔 특정 집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 학생들도 하고 주부들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뭐 필로폰 이랬다면 요즘은 뭐 약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옵니까?
0: 예. 지금은 다 어린 애들이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거의 80, 90%는요. 30대 후반도 별로 없고요. 다 뭐 중고등학생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이 친구들이 약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시작합니다. 애들이 궁금해서 미쳐요. 파티룸 빌려가지고 거기서 서로 가지고 온 약을 나눠서 하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생했던 나를 위한 어떤 소소한 선물?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1: 아,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라는 걱정까지 지금 되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호기심에 한 번, 이제 한 번 하면 바로 중독이 된다는 거죠.
0: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마약이 한 번 했다고 100% 중독되지는 않지만
1: 네.
0: 일부 마약은 한 번 함으로써 분명히 중독되는 약물들도 있는 거고요. 개인차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마약으로 인한 쾌감의 맛을 본 뇌는 그 다음서부터 계속 그 강한 쾌감을 찾는 쪽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인 거죠.
1: 근데 어릴 때 접하면 더 해롭습니까?
0: 아, 그거는 너무 명백하고요. 인간의 뇌가 완성이 되는 게 대개 25세경에 뇌가 완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건축해서 올릴 때 처음에는 외장재가 덮이지 않으면 건물 내부가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 안에가 다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완성된다는 건 그런 외부의 공격과 뭐 데미지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외벽이 만들어지고 외장재가 발라져야지만 비로소 이 내부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세 전에 마약을 시작을 한다는 건 이 외장재가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뇌를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저희가 진짜 IQ 검사를 하면 겉으로는 말을 따박따박 잘하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저희 병원에 의대에 다니던 친구도 입원했었고 그런데 의대 다녔으면 IQ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1: 네.
0: IQ 검사하면 80도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뇌가 녹아내리거든요.
1: 실질적으로 어떤 지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0: 진짜
1: 주는군요.
0: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1: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괴롭다,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런 분들은 왜 마약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0: 본인들이 그런, 이게 구매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건데 돈 걱정 안 하고 마약할 수 있고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다 보면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뭔가 색다른 취미나 뭐 재미나 쾌락을 얻기 위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1: 네. 아, 지금 이제 마약 중독 환자를 이제 한 해 동안에만 600여 명을 치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치료를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나 치료가 될까요? 그분들이.
0: 일단은 치료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
1: 네.
0: 나머지 반은 약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건 아닌데.
1: 거의 끌려오다시피 하는군요.
0: 예, 사법당국에 적발이 돼서.
1: 네네.
0: 감옥을 가게 생겼으니까.
1: 아.
0: 소위 양형자료라고 하죠.
1: 네.
0: 좋은 판결을 감형을 받거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억지 춘향으로 오는 사람들이 한 반?
1: 네.
0: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약을 이제 막 시작한 애들은 이게 진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지 않은 건데 억지로라도 치료 현장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1: 네.
0: 아 이게 위험한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거고요.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을 끊는 데 있어서 의지나 결심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1: 네.
0: 자꾸 우리는 저는 엄마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들 데리고 와서 저놈 새끼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직도 마약하고 있어요. 얘가 의지가 약한가 봐. 항상 말씀해 어머니 그 의지나 이런 게 약한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한테도 당신의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마약 중독은 이미 의학적으로 메커니즘이 다 밝혀진 병이에요.
1: 네.
0: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 안에 있는 쾌락중추가 있는데 이 쾌락중추가 마약에 두드려 맞아서 영구적인 신경계통에 변화가 생겨버린 병인 거거든요.
1: 네.
0: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맹장염이 걸려서 맹장이 썩어서 배가 너무 아파 죽겠어. 근데 막 여기다가 이렇게 칼 꽂고 혈서 쓰면서 의지를 이겨보겠다 이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치료받아야죠. 네,
0: 병원까지 네. 굴러가든 기어가든 가서 엑스레이 찍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완수해서 치료로 가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의 치료의 문제도 물론 의지와 결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치료하기 위한 치료 원칙에 자신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맞춰가는가의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나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한테도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류 중독은 결국에 죽음 아니면 삶을 회복하는 것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지난 100여 년간 수천만 명이 마약을 먹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있는데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이 치료 원칙에 잘 맞춰서 끌고 가는가가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1: 가장 큰 고비는 주로 언제예요? 환자들이?
0: 고비는 항상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고비는 일단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100일 전 투여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약을 투여한 후 저희는 뭐 이제 교도소 나오고 나서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100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100일 이내에 다 재발을 합니다.
1: 아.
0: 그래서 100일을 잘 단약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100일을 잘 견디면 큰 불은 잡는 거다. 그 진짜 중요한 치료 성공에 있어서의 그 파라메이터가 되는 건 1년 단약을 봅니다.
1: 네.
0: 예, 1년 단약을 유지를 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단약 성공률이 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이 초기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1: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1년 정도 경기를 하면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건데 교도소에 마약 중독자를 수용하면 마약 중독자끼리 모아놓거든요.
1: 네.
0: 그럼 그 안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에 있는 동안에 진짜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종일 마약 얘기만 해요. 저희가 말뽕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간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막 애틋해지는 것처럼

0: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에 10년이나 100년을 가둬놓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 말뽕을 하기 때문에 계속 뇌는 흥분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마약이 안 들어오니까 나는 건강해지고 이 쾌락중추에서 흥분은 유지된 상태에서 오니까 거의 대부분 교도소에서 나와서 출소뽕이라고 하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희로뽕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병원이 그러면 1년에 가둬놓는다고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적절한 입원 기간은 분명히 폐쇄병동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안에서의 어떤 재화의 과정을 겪는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그 금단현상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던데 금단현상 때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0: 금단현상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단현상이 모든 마약이 다 금단현상을 겪는 건 아니고요. 금단현상으로 제일 괴로움을 겪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냐면 안정제 계통 네. 약물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어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편계 진통제가 금단 증상이 끔찍한 거고 이게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아편계 진통제는 그야말로 암통증이나 수술후 통증에나 써야 되는 핵폭탄급의 진통제인데 이걸 오남용함으로 인해서 의존하게 되고 이걸 끊어서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면 정말 지옥의 불에 던져진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제 환자분들 진짜 원장님 척추의 뼈 마디마다 칼을 꽂아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고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옵니다. 땅구멍에서 땀이 쫙쫙 나고 눈물 콧물 질질 나고요. 위로는 막 토하고 아래는 쫙쫙 설사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진짜 너무 힘든 증상들이 지속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금단 증상 기간에 들어갔을 때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예,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집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1: 네, 네. 아 진짜 마약은 시작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시작한 분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마약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 또 다이어트 약품 또 우리 수면 마취도 많이 하는데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다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요?
0: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인터뷰 때마다도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거긴 한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환자분들 불법 마약하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을 다 오남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러한 약물들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같은 의사고 저도 책임을 같이 떠안아야 되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의료 소비자인 시민들 스스로가 내가 처방받고 있는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의사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은 안전하니까 뭐 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인 거고 지금은 우리들 자체도 약에 대해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참 이런 경우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 클럽 술자리에서 마약이 탄 음료를 내가 먹게 됐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정말 그건 뭐 소위 몰래뽕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그런 식으로 약을 불가항력적 섭취했다고 해서 100% 다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음료수를 먹거나 뭘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떤 쾌감이나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그냥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나름대로 진료를 받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1: 네.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까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네.
0: 밑바닥을 보죠. 보기도 하고 정말 환자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약류 중독자들을 자꾸 우리 사회는 악마화하거든요. 예. 아니면 쾌락에 비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지옥에나 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타자화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은요. 너무 평범한 우리 동생, 조카, 오빠, 언니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마약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1: 예.
0: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20대, 30대 뭐 유흥주점도 가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뭐 다 가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가보긴 했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 한 장면에도 내 옆에 마약을 하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1: 아.
0: 예. 근데요. 만약에 저도 제가 진짜 친한 좋아하는 선배나 친구가 내가 술이 막 이렇게 만취가 돼 있는데 저한테 너 오늘 뭐 이거 좀 해봐. 이거 하면 내가 해봤는데 이거 중독 안 돼. 이거 나한테 권해줬다면 제가 안 했을까? 제가 치료하고 있는 어느 환자도 소위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마약 중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정말 호기심과 잘못된 그때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전 좀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저지른 범법 행위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욕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냥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고 코로나하고도 저희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마치 어느 지역에서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진짜 딴 얘기 같았지만 몇 주 몇 개월이 지나니까 내 동료에 누가 걸리고 우리 친척에 걸리고 내 가족이 걸리기까지 진짜 금방이었던 거잖아요.
1: 네, 네.
0: 멀리 있을 때는 뭐 죽여야 된다 가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할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섬에다 가둬놓고 거기다가 그냥 가둬만 놨었으면 여기서 내성균이 생겨서 결국에 이게 세상을 더 망가뜨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격리하고 악마화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 치료하는 것만이 이곳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네. 방법이라는 거죠.
1: 끝으로 우리 가족 중에 마약 중독자가 있다. 가족들의 역할은 뭘까요?
0: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병이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1: 예. 예.
0: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의 시작은 호기심에서 쾌락에서 시작했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마약을 못 끊는 가장 큰 이유는 마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마약은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합니다. 이걸 가족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치료를 통해서 단약을 해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그걸 격려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구호는 당신 혼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1: 네.
0: 그냥 얘를 통제하고 못하게 막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논의를 시작을 하면 예,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름의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네. 더 이상 마약이 먼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서 18년 동안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온 마약치료 전문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지방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모레는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 강원도, 충북, 경북, 울산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강수량 안동 이안 17mm고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다만 오전 중에는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5에서 2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제주도 지방 비가 자주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전남,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16도, 서울 광주 19도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세종 32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1도, 인천 30도, 대구 28도, 부산 27도, 울산,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4도, 습도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64세까지 시각, 청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등 재가 중증장애인 2만 7천 명이고요. 조사 방법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구성된 조사요원이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해서 대면 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근로와 여가활동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내용은 앞으로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장애인 전수조사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진행하는 뜻깊은 조사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꼭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화재는 발생 직후 5분이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인데요. 소방청에서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 조기 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면 바로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데요. 지원 대상은 2004년 말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세대 내에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 설비가 없는 화재 안전 취약 가구입니다. 신청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고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우면 방문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인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특별한 체육축제가 열립니다. 한국농아인서울시협회가 내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에서 서울시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농인 회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친목을 다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승패를 가리는 경쟁 중심의 경기보다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을 준비해서

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모두를 위한 안전한 길 교통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는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교통안전을 주제로 회화나 디지털 드로잉 작품을 출품하면 됩니다.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고요. 교통안전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0: 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시청각 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0: 예.
1: 예. 시청각 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도의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시청각 장애 아동이 되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대부분의 시청각 장애 아동들 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태어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은 성인보다는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일단은 시청각 장애 아동은 날 때부터 굉장히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 중보 외에도 뭐 뇌병변, 뇌성마비라든가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태어나다가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교육보다는 재활치료, 그래서 병원을 많이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치료 중심으로 또 수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시청각 장애 아동이 좀 어려운 것은 시각과 청각을 단독으로 중복 장애로 등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복지법상. 그래서 대부분 보면 뇌성마비의 중증 중복이라든가 또는 뭐 인지 장애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시청각 장애, 그러니까 시각 청각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받기가 조금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저소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제 이 시청각 장애 아동은 이제 사실은 나라에서 주는 서비스를 시각과 청각으로만 받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뇌성마비나 이런 걸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라에서 이제 바우처라고 해서
0: 예.
1: 이제 그 치료비를 이제 어느 치료 명목으로 쓰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금액이 적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각 장애 아동들은 사실은 뇌성마비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이 받는 치료 외에도 또 다른 치료들을 더 받아야 되는데
0: 예.
1: 이 바우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언어치료를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언어치료도 사실은 주 3회 하루 한 번 받을 때마다 1시간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바우처로는 주 1회밖에 못 받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꽤 큰 편이죠.
0: 본인 부담금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1: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저소득, 경제적인 여건. 근데 저희 시청각 장애 아동들을 좀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어려운 집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장애가 시각과 청각 그러면 이제 중복 장애로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뇌성마비라든가
0: 하나만 해당이 되는
1: 네 지적 장애라든가 이런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다 보면 시청각 장애 아동에게 맞는 서비스는 이제 병원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 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0: 예. 사례가 좀 있을까요?
1: 저희 이제 아동 중에 그 학교에 다니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걷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그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몸집이 작다 보니까 일반적인 휠체어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을 위한 특수 휠체어가 필요한데 이 경제적인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이제 휠체어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죠. 또
0: 예.
1: 이제 그 뇌성마비로 등록이 돼 있긴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에게는 이제 전동 휠체어 이런 게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동은 이제 또 아동용 휠체어는 사실은 지급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라로부터 지급 지급을 못 받아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 저희 미래복지재단에서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차상이나 또는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돼서 신청을 해도 못 받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0: 시청각 장애 아동은 농학교나 맹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좀 그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 아동들이 좀 중증, 중복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자가호흡이 안 돼서 가래 같은 것을 석션으로 빼준다거나 이제 또는 이제 그 연화가 안 돼서 음식물을 못 삼키니까 이제 그 유동식을 코나 또는 위에다가 관을 꽂아서 이제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에서는 의료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거부받기도 하고요. 또 특수학교에 가려고 해도 사실은 시청각 장애 아동이 장애인 복지법이나 특수교육법상에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역시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1: 예, 이제 김해에 사는 아동이었는데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시각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맹학교에다가 이제 그 연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부산의 맹학교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그 아동의 상태를 보더니 들으시더니 한번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부산 맹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앞으로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뿐만 아니라 재활 환경도 함께 더 나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세심한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1: 일단은 특수교육에서도 우리 시청각 장애 아동의 그 특성을 좀 살려서 사실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합쳐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또 그런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육성하고 또 교육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연구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미래복지재단에서 헬렌 켈러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죠?
1: 네, 저희는 이제 사실은 공교육에 진입은 어렵지만 사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그 일본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런 맹학교에서 오랫동안 시청각 장애 아동을 가르쳐 온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청각 장애 아동들을 교육했던 매뉴얼도 만들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예,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발달장애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요?
2: 네, 발달장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예전에는 발달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은 아이마다 왜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자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좀 바뀌고 있어요.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폐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예전에는 자폐라고 하면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같은 자폐 진단을 받았더라도 어떤 아이는 언어 발달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어떤 아이는 사회성이나 감정 조절이 문제이고 또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과 인지 발달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폐 치료라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 분야는 조기 개입인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신약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언어 발달과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와 놀아주는 방식, 눈 맞추기, 차례 지키기, 관심 공유하기 이런 활동을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1: 네.
2: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주 1, 2회 치료받는 시간보다 집에서 부모와 보내는 수백 시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치료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예,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전문가나 기관이 아닌 가족의 역할이 더 중요하군요.
2: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한 치료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태블릿,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상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거나 사회적 상황을 연습하는 프로그램, 게임 형태로 집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기술들은 아직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연구 결과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기존의 언어치료나 작업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정도의 근거는 아직 부족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디지털 치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기 진단 연구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문가가 아이를 직접 관찰하면서 진단했는데 최근에는 AI가 아이의 시선이나 움직임, 표정, 행동 패턴, 언어 사용 이런 걸 분석해서 자폐 위험성을 예측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아이들은 사람 얼굴을 볼 때 눈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자폐 아동은 얼굴보다 다른 물체에 시선을 주는 경우가 있죠. AI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분석해서 조기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연구 단계가 많지만 향후 진단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연구도 중요한 분야인데요. 최근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0: 있는데 그 이유가 특정 유전자 이상이 발견이 되면 아이의 발달 경과를 예측하거나 동반 질환을 미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유전자 연구가 발전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전자 치료로 발달장애를 완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발달장애는 여러 유전자와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 치료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예, 가상현실 속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인공지능과 유전자 연구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살짝 이제 과거로 가보면 21년에 3월 26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보통 CDC라고 하거든요. CDC에서 자폐를 가진 아동이 54명 중에 1명으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고되었던 59명의 그러니까 1명보다 훨씬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학교에서 보면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속하는 애매한 경계의 아이들까지 파악하면 실제는 30명 중에 1명 이상일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자폐가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보이는 건지 자폐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변이 자체가 자폐의 원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독소 노출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자폐를 일으킨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CDC가 지원한 SEED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아동 발달 연구예요. 그러니까 해당 연구 목표 중에 하나는 자폐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고 자폐성 장애의 발현이 상승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또 자폐 아동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이 무엇인지도 구분하는 연구였는데 여기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에 제일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임신 후기에 태아의 오존 오염 노출도나 생후 1년 안에 미세먼지 노출이 일정 수준 많이 되면 이후 자폐성 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는 확률도 높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1: 예, 오존이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이 자폐성 장애 발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참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0: 네, 완전히 이게 반드시 자폐의 원인이다라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오존이나 환경오염, 유전자 변이 등이 자폐성 장애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진행된 한 연구는 자폐 11,986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 35,584명의 DNA 분석을 해본 거죠. 그중에서 102개의 유전자에서 일어난 변이가 자폐성 장애의 발현 확률을 높이는 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102개의 유전자 중에서 53개의 유전자는 주로 자폐 발현 가능성에만 관련되어 있었어요. 특이한 거는요. 이 자폐를 유발하는 변이 유전자를 가진 자폐인이 유전자가 없는 자폐성 장애인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듯 보이고요.
1: 예.
0: 이미 자폐성 장애라고 진단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유전적인 확실한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몇몇 국가에서는 유전자의 변이를 정확히 알아내면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것에 반대하기도 하고요. 자폐성 장애는 개인의 특성인데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하려는 의도가 타당하냐 뭐 이런 거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학적 연구로 인해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진다는 의견도 많고요. 최근에는 또 자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내용은 국내에서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 자폐 관련 증상이나 행동을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증거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면서 소화기관 관련 증상들이 감소하게 되고 언어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뭐 행동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발달장애 과학적 연구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사랑과 평화가 부릅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님.
0: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반갑습니다. 윤 박사님과 함께한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시간인데요. 매주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 팁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그러나 거의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0: 아, 시작부터 긴장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주제,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1: 시작하기 전에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만약 오늘 아침에 주치의사 선생님이 암 진단이 확정되셨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0: 조금 무거운 질문이 아니라 많이 무거운 질문인데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예. 우리는 나는 암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 환자들은 내가 왜? 뭘 잘못했지? 라고 억울해하고는 해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이렇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보통 생활하시는 것보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어떤 생활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0: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러시죠.
0: 예. 근데 저 같으면 좀 식습관을 바꾸던가 뭐 좀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같은

0: 그 암을 갖고 있는 분들께 좀 많이 질문을 해볼 것 같은데요.
1: 아, 그러시죠?
0: 예.
1: 그러면 사실 이 행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0: 예.
1: 네, 저는 1990년 9월부터 이 암 환자, 불치병, 난치병 환자, 또 병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과 함께 이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환자들이 이제 진단받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생활 양식에서 여러 가지를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생활을 내가 아프기 전에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후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알고 실천하고 있는 제가 이러한 정보들을 정말 만나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정말 거의 모든 분들에게 있었던 현저하게 바뀌는 탑3가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환자가 되어서 그러한 행동들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이라도 실천을 하고 산다면 유비무환이라고 평소에 이렇게 대비하면 위기에 처했어도 뭐 처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했어도 걱정할 일이 없으실 거잖아요.
0: 저 역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예 기대가 되는데요. 눈에 띄게 바뀌는 세 가지 뭔지 궁금한데요.
1: 네,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네, 첫 번째는 식사하는 시간과 방법입니다. 둘째는 취침 시간이고요. 셋째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식사하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나운서님은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죠?
0: 저는 좀 빨리 먹는 후다닥 먹는 편이라서 항상 어머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빨리 먹는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글쎄요 한 시간을 재본 적은 없지만 한 10분 이내 10분 이내 다 먹는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예. 보통 사람들이 한 10분 전후,
0: 그렇죠.
1: 뭐 15분 이내에 음식을 그냥 폭풍 흡입을 하시잖아요. 특히 국수나 냉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0: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폭풍 흡입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예.
1: 이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시면서 식사 시간이 최소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0: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꼭 씹어드시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이 늘려지게 되는 이유를 이제 들으시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텐데.
0: 예.
1: 우리 아나운서님, 우리 위에 치아가 있나요?
0: 예?
1: 이가 있을까요?
0: 제가 제대로 질문을 들은 거 맞나요?
1: 치아는 위에 치아가 있나요?
0: 치아는 입에 있고 위에는 치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에 치아가 있는 줄 알고요. 입에서는 음식을 대강 끊어서 이렇게 위로 내려보내면서 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야, 네가 잘 알아서 쪼개고 씹어서 장으로 내려보내줄래? 이러고는 위에다가 이 치아가 해야 될 일들을 책임 전가를 시키잖아요.
0: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위에 치아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고 실제로 없지요.
1: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위에는 치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치아가 해야 될 일을 직무유기를 시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밥이나 빵, 떡, 국수나 이 감자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은 위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거든요. 꼭 씹어서 침 속에서 분비되는 이 아멜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와 섞여야 소화가 잘 진행이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 이 침 속에 아밀라아제는 음식과 섞여서 물론 위로 내려가지만 위에서는 이 산성 환경으로 인해서 그 산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 강한 산성 환경 속에서는 작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특히 더 꼭꼭 씹어야 되는데 사실 꼭꼭 씹지 않았다고 해서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입에서 소화를 잘 시켜 내려보내지 않으면 다른 소화기관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입에서 이제

0: 우리가 잘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소화 효소와 섞여서 위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아밀라아즈가 이제 입 안에서 이미 전분을 분해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반대로 빨리 삼키게 되면 입에서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소화가 감소되면서 위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섞어서 죽처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음식 큰 조각들이 내려와 있으니 이것을 부숴야 되고 섞어야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서 위에서 빠져나가는 배출 시간이 길어지겠죠.
1: 예.
0: 그래서 사람들은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치아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위에다가 전가를 시켜놓게 되면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에너지가 이 위에서 소화시키는데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고 생활습관을 바꾸게 되시죠.
1: 예. 자, 치아가 부족하니 국수나 냉면도 몇 번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장기들의 부담을 많이 주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치아가 할 일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인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행동을 바꿀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점심시간부터 정말 이 치아가 해야 될 일을 치아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인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30번은 씹어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1: 예.
0: 100번이 제일 좋습니다만.
1: 100번, 예.
0: 네, 현대가 그렇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0분이라도 해주시게 된다면 건강한 위를 유지하고 또 위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위가 작동을 잘하고 나에게 반항하지 않는 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 예.
0: 그 영어 표현에 이 씹는다는 것을 CHU, CHU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 예.
0: 네, 이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CHU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1: 예.
0: 그래서 이 씹는 일은 사실 우리 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 시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 예.
0: 이번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오늘 점심부터 이 추추추를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1: 예, 말씀하신 추추추 프로젝트 오늘부터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무장애 관광 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2: 네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조금 멀리 다녀왔습니다.
1: 예.
2: 네,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데 바로 중국 산둥성의 대표 해안 도시인 칭따오를 다녀왔는데요.
1: 오, 칭따오 예. 네,
2: 2박 3일 동안 바다와 야경 또 역사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칭따오는 우리나라도 가까워서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해외 여행지면서도 중국과 유럽의 분위기가 이제 함께 느껴지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더라고요.
1: 칭따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한데.
2: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도시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바다를 따라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요. 무엇보다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와서 걷거나 이동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요. 그 해안도시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여행의 설렘을 더해주었습니다.
1: 자 오늘 기대가 정말 되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셨나요?
2: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칭따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광장이었습니다. 넓은 광장 한가운데는 붉은색 나선형 조형물이 우뚝 서 있는데요. 중국의 오사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조형물로 그 칭따오를 대표하는 랜드 마크입니다. 이제 광장 바닥은 평탄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비교적 편했고요. 주변으로 펼쳐진 현대식 빌딩들과 그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칭따오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1: 오사광장 하면 야경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2: 네. 해가 지고 난 뒤에 오사광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 예.
2: 그 주변 초고층 건물 외벽 전체가 거대한 LED 화면처럼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건물마다 화려한 영상과 조명이 펼쳐지면서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연장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붉은 조형물과 형형색색이 빛이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사진을 찍고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는데 칭따오 시민들이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1: 바다 야경은 어떠셨나요?
2: 네, 오사광장 바로 앞이 해안 산책로인데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 위로 고층 빌딩의 조명이 그대로 반사되면서 거대한 그림 같은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그 잔잔한 물결이 움직일 때마다 빛도 함께 흔들려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노라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칭따오가 왜 중국 최고의 야경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 예, 칭따오의 대표 관광지를 다 둘러보고 오신 건가요?
2: 다는 못 봤어요. 몇 곳만 다녀왔는데요. 칭따오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장교도 다녀왔습니다. 그 바다 위로 길게 뻗어있는 이제 부두 끝에 중국 전통 양식의 누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 칭따오의 상징적인 명소입니다. 부두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양쪽으로 바다가 펼쳐지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기분도 정말 좋더라고요. 칭따오를 소개하는 사진이나 그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직접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0: 잔교는 휠체어 이용자도 관람이 가능했나요?
1: 전반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바닥이 비교적 평탄해서 이동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워낙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이제 공휴일에는 사람이 몰려서 이동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요.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이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바다를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이동할 수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0: 예, 잔교를 보고 나서 어디로 향하셨나요?
1: 다음으로 잔교를 보고 해안 끝에 위치한 해군 박물관 인근에 있는 해군 그 기념 공간도 둘러봤습니다. 이제 바다를 향해 서 있는 군인 조형물과 높은 기념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칭다오가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서 중국 그 해군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온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간도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기 좋았고요. 관광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가진 역사와 배경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전동일처럼 박물관 안쪽 그 관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네,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0: 예, 가장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칭다오 하면 칭다오 맥주 박물관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칭다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맥주 박물관입니다.
0: 네.
1: 그 붉은 벽돌 건물과 거대한 맥주캔 조형물이 방문객을 반겨주는데요. 맥주의 그 제조 과정과 칭다오 맥주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도 이동할 수 있는 관람 동선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고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그 칭다오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문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맥주 박물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나요?
1: 역시 시음체험이죠.
0: 저랑 네. 통하시는군요.
1: 아, 네, 그렇죠. 네, 전시를 통해서 맥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 보고 난 뒤에 직접 맛을 보니까 더욱 특별하더라고요.
0: 예.
1: 단순히 맥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박물관 곳곳에서 독일 양식 건축의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 독일 조계지였던 칭다오의 역사와 맥주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0: 예, 칭다오에서 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1: 지하철로 대부분 이동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제 역마다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0: 예.
1: 특히 휠체어 이용자는 출발역에서 경사로 설치를 요청하면 환승역과 도착역까지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서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어서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요. 접근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0: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있었나요?
1: 네. 가장 큰 차이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공항처럼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승객의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요. 가방 검사도 진행되는데요. 역마다 공항이 상주하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역마다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칭다오 여행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 수단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라고 해서 QR로 계산을 하는데요. 간혹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가는 곳마다 장애인 할인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카드는 영문 서류로 준비해 가면 지하철 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박물관 등에서도 무료이고요. 그런데 동행인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또 이제 번역 앱과 중국 현지 지도 앱은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소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어 장벽이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 가면 훨씬 편안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0: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겠군요. 네. 중국에서 길 찾기는 어떠셨나요?
1: 네, 중국에서는 구글맵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칭다오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고독지도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운받지 않고 가서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0: 자, 끝으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팁이 있을까요?
1: 네, 전동 휠체어 이용자라면 항공권 예약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항공사의 휠체어 접수와 탑승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칭다오는 비교적 작은 기종 항공기가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높이와 폭, 길이, 무게, 이제 배터리 종류까지 미리 확인해서 탑승 가능 여부를 꼭 문의하셔야 되고요. 또 전동 휠체어와 배터리 관련 영문 서류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 전환 방법이나 등받이 접는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면 공항에서 설명할 때 편리하고요. 이번에 제 휠체어를 화물칸에서 빼지 못해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힘들게 영상 통화와 사진 찍어서 이제 설명 후에야 휠체어를 겨우 뺄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충전기와 멀티플러그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조금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0: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중국 칭다오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한 여자가 다섯 번째
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상민의 무기여 자리 거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 청소년들 중에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난 작가가 되고 싶어, 난 무용가가 하고 싶어, 이런 꿈이 있는 친구 있을 텐데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요, 오는 7월 2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예술제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축제이고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장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음악제나 미술제가 아니라 예술제이기 때문에 경연 부문이 다양합니다. 서양 악기와 전통 악기 연주, 노래, 무용과 댄스는 물론 미술과 문예창작까지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이 원래는 6월 12일까지였는데요.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 6월 28일 일요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미 늦었다고 알고 있는 친구? 아닙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화 서울 02에 855에 515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를 좋아하고 악기 연주를 즐기는 시각장애 청소년들, 내 실력을 무대에서 정식으로 선보일 기회니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실 도전해 하셔야 돼요. 네, 용기 내시고요. 6월 26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0: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 체육지도자 이다은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특수체육학과를 나와서 장애인체육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을 마주하는 거는 여기 복지관 입사하고 나서가 처음이에요. 그 입사했을 때 생활체육교실, 예를 들어 수영교실이라든지 전맹이신 분들은 어쨌든 수영을 할 때 좀 많이 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하는데 물과 친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하고 싶다, 프로그램 더 늘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많이 뿌듯하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도 하긴 하지만은 조금 외부 행사 같은 거를 좀 많이 나가는 팀이어가지고 테마를 항상 다르게 정해서 나들이 가는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낚시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뭐 탠덤바이크 2인용 자전거도 지원해드리고 하는데,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구두 설명이 조금 정확하게 해야 돼서 왼쪽 팔을 왼쪽으로 뻗으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드려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어쨌든 잘 보이시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짚라임 체험, 뭐 패들보드 체험, 조금 색다른 체험도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시고 두려움 없이 오셔서 마음껏 즐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체육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이다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수영의 운동을 배우거나 낚시나 탠덤바이크 타기 등의 외부 활동을 할 때 처음에 겁을 내기도 하지만 곧 익숙해지는 분들이 많다고요. 지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복지관 이용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지켜보는 보람, 이거 정말 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더 넓게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어떤 길잡이가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소유와 정기고가 부르는 썸, 정인과 게리가 부르는 사람 냄새.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손글씨, 이렇게 손으로 쓰는 글씨 쓸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요.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요즘 역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네. 일명 다꾸가 인기여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굉장하네요. 야, 그런 거 좋아하세요? 어떻게 신세미 씨는?
1: 사실 다꾸에는 취미가 없지만 그 다꾸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막 스티커도 모아오셔서 막 다이어리 꾸미시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손글씨 쓰는 거는 아직 좋아해서요.
0: 저도요.
1: 다이어리 자체는 쓰고 네, 여러 메모 같은 것도 저는 뭐 패드에 하면 그게 좀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0: 안 보게 되고.
1: 그래서 결국엔 전 종이와 그 펜을 집어들게 됩니다.
0: 아, 저도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네. 와이프한테 잘못했을 때마다 손글씨를 쓰거든요.
1: 아, 그거만큼 이제 또 마음에 와닿는 사과문이 없죠.
0: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네. 별로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럼 다음번에 바꿔서 타자를 치셔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0: 혹시 티세요?
1: 또 다른 마음을 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번 네. 주 끝말잇기 재밌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끝말잇기 하고 보니까 저도 또 한 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음에 그건 또 해보기로 오케이, 오케이. 하고요. 예. 오늘이 또 2026년에 177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이게 거의 이 말인즉슨 이제 반 절반 왔고 절반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0: 아, 진짜 빠르다.
1: 사실 이쯤 되면 네. 마음이 좀 심란해지면서 벌써 반이 지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곡들을 오늘 좀 준비해봤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일명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네.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첫 곡으로는 정말 경쾌한 곡 고르려고 해서 신재평과 이장원으로 이뤄진 남성 2인조 밴드이자 이제 프로듀싱 유닛으로도 불리는 페퍼톤스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팀을 결성한 게 2004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후추처럼 좀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음악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름을 페퍼톤스라고 네. 정했다고 하고요. 2년 전인 2024년에는 페퍼톤스가 이제 결성 20주년을 또 맞이해서 새 앨범도 내고 요즘에 또 페스티벌에도 출연하시면서 활발한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저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고.
1: 맞아요. 예.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그 카이스트 대학 출신인데

0: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산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전자 음악 기기인 이런 신디사이저 같은 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이제 페퍼톤스 음악을 들어보시면 좀 재밌는 그런 전자 음들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감상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아요.
1: 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네, 오늘은 이제 페퍼톤스 4집 비기너스 럭이라는 앨범에서 타이틀곡이었던 행운을 빌어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앨범 제목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물씬 담겨 있고요. 사실 시작이라는 게 끝이 있어야 시작도 생기는 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곡도 행운을 빈다는 내용이 조금 양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인이었던 이제 두 사람이 관계가 끝이 나면서 이 한 사람이 다른 좋아했던 여성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를 행운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고요.
1: 네,
0: 그래서 네. 굉장히
1: 저는 보통 저주하거든요.
0: 보통은 그런 편이었는데 네. 이 노래는 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조금 더 특이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고 좀 반짝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그냥 기쁘게 들을 수만은 없어서 약간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생각나는 장면은 마치 햇빛이 되게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 떠오르는 좀 네. 상반된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곡이고요. 약간 시작과 끝의 사이에서 묘한 감정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이어서 이제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0: 되게 오늘 주제 아주 그냥 정답이네요. 착붙하네.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좀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디스코의 여왕인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이란 곡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1980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이 곡에 이제 밴드 더 시크의 멤버 나일 로저스랑 버나드 에즈워즈가 프로듀싱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나일 로저스라는 멤버가 굉장히 기타를 잘 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나일 로저스의 그런 굉장히 유니크한 기타 연주도 들어보실 수 있는 곡이고 이 곡의 메시지는 이제는 나의 새로운 그런 모습을 세상에 좀 알릴 거다.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런 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서 상반기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반기에는 꼭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 가지.
0: 너무 다른 철학을 갖고 있네요. 상반기에도 못 보여주는데 하반기에 보여주겠어?
1: 이러시면 오늘 선곡 방해됩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곡 뭐라고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1: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제 영국 뮤지션인 파울로 누티니의 New Shoes라는 곡인데요.
0: 오, 그냥 제목만으로 이 곡 마음에 들어요.
1: 맞아요.
0: 새 신발 좋아하거든요.
1: 너무 좋은 출발을 또 해줄 새 신발인데 이 파울로 뉴티니가 2006년에 데뷔하고 이제 곧바로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스타로 성장했던 뮤지션인데 이 곡은 이제 쌀쌀한 화요일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냥 그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내 모습이 피곤해 보이고 실제로 좀 아픈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옷을 입고 신발도 신었는데 신발이 문제인 거예요.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
1: 네. 그래서 이제 새 신발로 바꿔 신었더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밝아진 것 같고 어머. 모두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어서.
0: 근데 이분은 되게 인생 살기 편하겠다.
1: 진짜요.
0: 진짜. 좀 부럽네요. 예.
1: 신발 하나로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모든 게 리셋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새 신발 신으신 것처럼 기분 전환하시라고 골라봤습니다.
0: 네. 다이애나 로스의 I'm Coming Out, 파울로 두티니의 New Shoes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got an excuse, so I'm wearing my brand new shoes.
1: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신발 마음에 안 들어서 옷을 바꾸는 분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예예 그런 분들 완전 공감하실 것 같고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네, 이번에는 레드벨벳 조이의 솔로 스페셜 앨범 안녕에서 안녕이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안녕이라는 앨범은 6곡 모두 이제 리메이크 곡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제 조이가 사실 레드벨벳이라는 그 케이팝의 중심에 있는 그런 걸그룹 멤버잖아요. 하지만 이 리메이크 앨범에서는 이제 케이팝 저편에 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그런 대중 가요들을 좀 골라서 이제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편곡으로 또 재해석을 했는데요.
1: 영리했네요. 네. 네.
2: 이 박혜경의 안녕을 이제 조이만의 좀 상큼 발랄한 그런 느낌을 더 살려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가사에 이제 지나간 날들에게 안녕 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 정말 그 얘기처럼 오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은요?
2: 네. 이어서 이제 다시 감상해볼 곡은 샤이니의 AO라는 AO? 곡인데요. 네. 이 곡은 2010년에 발표가 됐고요.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이제 절반의 시간이 흐르고 여름쯤 되면 굉장히 성적의 압박에 학생들이 시달리기 시작하거든요.
1: 수능은 가까워오고
2: 네. 성적은 변함이 없고
1: 그렇죠.
2: 마음이 초조한 그런 학생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곡이에요. 이제 가사에 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엄마는 계속 잔소리를 한다. 그런 너의 힘든 마음을 우리의 노래가 알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서 이 곡을 듣고 이제 힘내셔서 가을에는 꼭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1: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이의 안녕, 샤이니의 에이요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서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노래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힘이 날 것 같아요. 에이요!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이번에는 시작이 좀 두려운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0: 저 같은 사람들이군요. 네. 예, 가주세요.
1: 그래서 딱 두 곡 준비해 봤는데요. 네. 먼저 들어볼 곡은 에일리의 하이어라는
0: 좋죠.
1: 곡입니다.
0: 네.
1: 이 곡에는 또 피아노 연주자 이루마가 또 연주에 참여를 했는데요.
0: 이름부터가 지금 돼요.
1: 이루자.
0: 이루마.
1: 네, 이루고 맙니다.
0: 예, 예.
1: 정말 이 가사도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갈 거야. 굴하지 않겠어. 이런 강한 의지가 들려오고 있고요. 에일리의 또 폭발적인 가창력
0: 그쵸.
1: 덕분에 이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어서 들어볼 곡은 이제 미국 밴드인 Imagine Dragons의 It's Time이라는 곡인데요.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아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네.
1: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이제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박자에 맞춰서 박수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강한 비트들 덕분에 조금 왠지 용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도 드는 곡입니다.
0: 약간 주술 같은 거죠.
1: 맞아요.
0: 옛날에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 추장들이 할 때 네. 이렇게 막 쿵쿵
1: 네.
0: 박수 맞춰주는.
1: 네.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노래 바로 들어보죠. 이루마가 피처링한 에일리의 하이어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It's Time.

0: 자, 다음 두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새로운 출발을 좀 축복하는 노래 골라봤는데요.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카펜터스가 카렌 카펜터랑 리처드 카펜터라고 남매 그룹이에요. 하지만 남매지만 두 사람은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그런 신혼부부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네. 바로 이 곡이고요.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이제 떠나는 그런 이미지를 내세웠던 미국의 은행 광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노래가 짤막하게 CM송으로 등장을 했다고 해요.
0: 딱이네요.
1: 네. 네. 근데 이제 이 곡은 이제 리처드 카펜터가 이제 부르기 전 카펜터스가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이게 CM송으로 먼저 나왔는데 이 곡을 이제 카펜터스 멤버가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작곡가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완곡 버전을 만들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만들어준 걸 카펜터스가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나서 이 곡이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아마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추억의 노래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

0: 약간 부족해요 지금. 98% 왔는데 다시 시작할 용기. 네. 2% 마지막 노래로 채워주시죠.
1: 네, 마지막 곡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곡은 사랑의 시작에 대한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밴드 시카고의 비기닝즈라는 곡입니다. 제목부터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내 마음에 드는 영원히 느끼고 싶은 이 사랑의 감정이 지금 나에게 막 찾아왔다. 이제 막 시작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은 로맨틱한 그런 사랑 노래인데요. 네. 이 곡이 발매 초기에는 큰 반응을 그렇게 받지를 못하다가 발매되고 2년 뒤쯤부터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차트 1위에 오르는 그런 뒷심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의 역사처럼 올해 남은 절반도 뒷심을 발휘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0: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밴드 시카고의 Beginnings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목이 좀 답답해서 하고 헛기침을 했더니 내 앞에 짠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이 나타납니다. 센스 있는 한 후배가 아무 말 없이 건네준 거였죠. 감동시키겠다는 거창한 의도도 없이 내게 일어난 작은 변화를 포착한 그의 삼담한 시선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쁘게 말을 포장하지 않아도 나를 유심히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각은 어수선한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나미의 노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건 성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심하게 타인을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 말이죠. 목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후배나 원고를 보면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내게 조용히 펜을 건네주는 동료. 그들의 배려심과 센스는 확실히 탁월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배우고 익히면 좀 나아지겠죠. 따뜻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차분하게 만드는 능력이 제게도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먼저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장현의 빗속의 여인 그리고 활주로입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

장현의 빗속의 여인, 그리고 활주로에 이빠진 동그라미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활주로의 노래는 치과 치료받고 계시다는 박보경님의 신청곡이기도 했는데, 박보경님 치료는 잘 받고 계신 거겠죠? 자전거 여행을 즐기시는 문희관님께서 슬슬 더워지니까 강변 잔디밭공원에 차박하는 캠핑카들이 많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맞습니다. 요즘 캠핑카들 많이 보이던데 금요일이니 오늘도 떠나는 분들 많으시겠죠? 예. 그나저나 문희관님께서 오늘 또 자전거 여행 가시나요? 궁금하네요. 미용 자격증 따려 하신다는 이도원님, 미용 자격증을 따르는 이유는요, 봉사활동 다니려고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봉사하시려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도원님 꼭 따십시오. 제가 응원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 전해드리죠. 핑클의 영원, 이어서 SES입니다. Just a Feeling.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 우리가 사랑한 K-POP들과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 4월에 발표된 원투의 못된 여자부터 전해드리죠. 원투, 코믹하고 신나는 댄스 그룹이었죠. 애절한 이 노래로 음악적 변신을 해서 또 한 번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주얼리의 서인영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 그의 파워풀하고 감성적인 보컬이 원투의 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원곡은 못된 영화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노랫말을 표현 방식의 차이로 상처를 주고받는 연인의 이야기로 새롭게 리메이크했습니다.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고 원투의 대표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죠. 이후 이들은 못된 여자 2도 발표했습니다. 서인영이 피처링한 원투의 못된 여자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으실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입니다. 2008년 1월에 발표된 곡이고요. 이들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게 1위를 처음 안겨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통통 튀는 세련된 멜로디 라인과 귀에 확 박히는 노랫말, 그리고 보컬 실력까지 더해지면서 소울 보컬 그룹 이미지에서 일렉트로니카 댄스 걸그룹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죠. 원래는 앨범 타이틀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까지 찍어놨는데 발매 직전에 이 곡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다는 판단하에 부랴부랴 타이틀곡을 교체했다는데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서인영이 피처링한 원투의 못된 여자,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러브.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막 선보인 곡들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3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마마무의 Four Flowers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솔라, 문별, 휘인, 화사까지 4명의 멤버들을 노래한 곡인데요. 화려하게 피고 지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로 이어져 있는 꽃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멤버들의 끈끈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노래는 매력적인 미디엄 팝 장르고요. 솔라와 문별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마마무의 Four Flowers 함께 듣겠고요. 이 곡에 이어 전해드릴 노래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팀입니다. 영화 와일드 싱 속 가상의 혼성 3인조 그룹 트라이앵글의 Love Is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랑받던 레트로 감성의 댄스팝인데요. 강동원, 엄태구, 박재현이 직접 노래도 했죠. 노래는 시작부터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연상시키는 브라스 연주가 청량감을 주고 따라하기 쉬운 후렴구는 떼창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그 시절 특유의 감성을 버무려 넣었습니다. 영화에서 강동원은 헤드스핀까지 직접 해내면서 대단한 춤 실력까지 선보였다고 하죠.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뮤직비디오에 달린 댓글들이 참 재밌는데 강동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저 내향인들이 이 직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도 안 옴. 이걸 듣고 나니 최성곤의 노래가 38주 동안 2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감. 영화 속 웃음은 최성곤을 연기한 오정세가 책임지지만요. 노래는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트라이앵글의 Love Is가 단연 으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먼저 마마무의 Four Flowers 그리고 트라이앵글입니다. Love Is.

오늘 K-POP의 모든 것에 선 서인영이 피처링한 원투의 못된 여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 마마무의 포 플라워즈에 이어서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 이 세 명이 올해 영화제 축하 무대에서 꼭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가죠. 에코 행복한 날을, 이어서 박혜경입니다. 고백.

0: 이 시간의 히든 트랙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드러내놓고 뭐 쓰거나 자랑하긴 좀 그렇지만 좀 사소하지만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특기나 잔재주가 있다면 뭐 있을까? 이를테면 뭐 아니, 과일을 아주 예쁘게 깎는다거나 뭐 정리를 아주 잘한다거나 뭐 그런 거.
1: 저 정말 누군가 물어본다면 자랑하고 싶은 장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 번 지나간 길을 다 기억해요.
0: 길 눈이 밝으시군요.
1: 네, 그래서 정말 낯선 도시여도 그냥 지나쳤던 길은 그 다음날 뭐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그곳이 어딘지가 다 기억이 나서 길 진짜 잘 찾습니다.
0: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정말에.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거 왔을 때.
1: 아, 저 정말 로마에서 이제 같이 갔던 친언니랑 언니가 이제 여기가 도대체 밤이 되니까 어딘지 모르겠다는데 저는 여기가 스쳐 지나갔는데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찾아서 그때 당시에는 구글 맵도 없어서 정말 그냥 제 직감에 따라서 갔는데 숙소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0: 그렇죠.
1: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0: 이럴 때 도움 된다니까요.
1: 네.
0: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택트곡은요.
1: 네, 오늘은 터보의 2집 앨범 뉴 센세이션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이 터보가 95년도에 첫 정규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었죠.
0: 95년도 데뷔군요.
1: 네. 뭐 그때 당시에 검은 고양이나 나 어릴 적 꿈이라는 곡들이 또 좋은 반응 얻으면서 이제 등장과 동시에 거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0: 김종국, 김정남으로 데뷔를 했었죠.
1: 그렇습니다. 이 앨범 제목 뉴 센세이션이라는 제목 그대로 정말 이 집은 새로운 충격을 몰고 올 그런 곡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뭐 국내 최고 작사, 작곡가진들이 정말 총동원돼서 이 앨범의 완성도를 또 높여줬었죠.
0: 맞습니다.
1: 예, 1집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뭐 새로운 장르에도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도전들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총력을 다했던 2집이 이제 또 1집의 성과를 또 뛰어넘으면서 100만 장이 넘는 그런 판매량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주영훈이 선사해줬던 곡인 그 트위스트 킹이라는 곡도 있고 또 윤일상 작곡가가 썼던 러브 이즈라는 곡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터보의 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해준 수록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집의 3속곡이기도 했던 어느 재즈바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서 좀 김종국의 그런 여린 목소리가 더욱 돋보이고 있고요. 좀 신나고 가벼운 댄스곡들이 많은 앨범의 사이에서 이 곡의 매력이 조금 더 대비되면서 돋보일 수 있었는데요. 앨범 제목 자체가 새로운 거, 약간 파격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터보의 절절한 발라드 곡이 저는 그래도 앨범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센세이션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0: 다른 곡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니까요. 터보의 어느 재즈바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스터보의 어느 재즈바,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전은주님, 새벽 4시에 남편이 나갔는데 저는 성질냈어요. 사유는 이분이 뭘 자꾸 빼먹고 다녀요. 잠을 설쳐서 두통 때문에 겨우 잠들려 하는데 뭐 두고 갔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도 모르게 버럭! 버럭 한번 하고 아차 싶어서 목소리가 점점 내려갔다죠. 저는 배고프거나 잠들기 직전 누가 건드리면 사자가 되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사자가 된대요. 이해가 됩니다, 전은주님. 예, 진짜 짜증나죠. 근데 금방 깨닫고 목소리 낮췄다는 말씀에 또 존경심이 드네요. 그나저나 그렇게 잠 깨신 다음에 다시 잠은 또 금방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연 고맙습니다, 전은주님. 오늘 끝곡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종일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숟가락을 놓으면서 이런 혼잣말을 했지요. 아, 역시 국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니까. 그 말을 들었는지 식당 주인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기운은 나요. 스스로 기운을 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업무를 마무리하는 오늘 같은 금요일엔 그런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겠지요? 이장희의 노래입니다. 한 잔의 추억.

네, 오늘은 고영민 시인의 시 흰죽 한 그릇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먹는다는 것이 감격스러울 때는 비싼 정찬을 먹을 때가 아니라 그냥 흰죽 한 그릇을 먹을 때, 맑게 밥물이 퍼진 간장 한 종지를 곁들여

내온 흰죽 한 그릇. 늙은 어머니가 흰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이는 가스레인지 앞에 오래 서서 조금씩 조금씩 물을 부어 저어주고 다시 끓어오르면 물을 부어주는 좀 더 퍼지게 할까? 쌀알이 투명해졌으니 이제 그만 불을 끌까? 오직 그런 생각만 하면서 죽만 내려다보며 죽만 생각하며 끓인 호로록 숟가락 끝으로 간장을 떠 죽 위에 쓱 그림을 그리며 먹는 희자매의 노래입니다. 실버들. 그리고 4월과 5월의 옛사랑.

네, 6월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봄꽃이 지고 난 자리에는 여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수국입니다. 푸른빛, 보랏빛, 때로는 분홍빛으로 탐스럽게 피는 수국은 날씨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보이기도 하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 수국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경남 거제로 떠나보겠습니다. 거제에 수국을 볼 수 있는 명소가 여러 군데 있지만요. 오늘 소개할 곳은 거제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조용한 포구 저구항 수국길입니다. 이곳은 매물도나 소매물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을 타기 위해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작고 한적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매년 6월 하순 이맘때쯤 되면은 배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작은 항구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수국 동산 때문이지요. 저구마을 선착장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나지막한 언덕 위로 수국이 길게 무리지어 피어 있는데요. 이 길의 가장 큰 매력은 소박한 포구의 쪽빛 바다와 파스텔톤의 수국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 저구항 수국길이 더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땀 흘려 가까웠기 때문일 겁니다. 마침 수국이 절정을 이루는 이번 주말 27일과 28일 이틀간 이곳에서 마을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마을 부녀회가 준비한 먹거리 부스에 수국 가드닝 체험, 대형 비눗방울 쇼까지 소박하지만 알찬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밤에도 특별한 볼거리가 더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수국동산 곳곳에 조명이 켜지는데요. 어스름한 밤바다의 풍경과 은은한 수국이 어우러져 낮과는 다른 여름밤의 낭만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거제도의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훈이의 노래 꽃동네 새동네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오명숙의 추억의 길.

네,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정훈이의 꽃동네 새동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오명숙의 추억의 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 거제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제 남쪽 저구항에서 바다와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셨다면 이번엔 거제의 산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입니다. 학동곡의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이 케이블카를 타면 360도로 펼쳐지는 한려수도의 다도해 절경을 감상하면서 노자산 정상 부근까지 편안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편도 1.56km 구간을 올라가는데 8분 정도 걸리는데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을 선택하면 발밑으로 펼쳐지는 아찔한 숲속 풍경도 볼 수가 있지요.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완만한 산책로와 계단을 올라가면 노자산 정상과 윤슬 전망대에 도착하는데 탄성이 절로 나올 겁니다. 사방으로 시야가 확 트여서 한려수도의 지푸른 바다와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특히 이곳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코스입니다. 산 정상까지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

여행을 공평하게 누릴 수가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경남 거제의 몇몇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상진의 바다는 내 고향, 손인호의 갈매기 사랑.

0: 네, 살다 보면은 세상 참 좁다 싶을 때가 있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친다거나 직장 동료가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지인이거나 과거에 몰랐던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늘 전국을 누비는 이분 역시 세상이 참 좁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선곡 수첩 시간.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단장님도 일하다가 알게 되고 친해진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한번 맺게 된 인연은 참 오래 쭉 이어가는 편이신가요?
1: 그렇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0: 아,
1: 조금 제가 그 낯을 살짝 좀 가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0: 예, 예.
1: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급작스럽게 친해지진 않아요.
0: 한번 친해지면 근데 끝까지 간다.
1: 예, 저는 근데 친해지면 되게 오래 가요. 네, 10년, 20년 뭐. 어렸을 때도 한번 여자친구를 한번 알면
0: 예.
1: 끝까지 갑니다. 저는. 네.
0: 그분이 지금 사모님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대단하시네요.
1: 바보죠, 바보.
0: 그러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 돈독한 분들이.
1: 근데 이제 그 의외로 막 이 사람 막 저렇게 톡톡톡톡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0: 아.
1: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0: 제가. 그렇죠. 뭐 좀 가리신다고 했으니까.
1: 그렇죠. 예. 방송이나 또 우리 음악하는 쪽의 사람들하고
0: 네.
1: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이제 접촉 시간이 많아야겠죠.
1: 네.
0: 예. 자, 선곡 수첩 오늘 주제.

0: 노래는 어떤 건가요?
1: 네, 우리 이제 가요들 들어보다가 보면 이제 사투리가 좀 들어간 노래들이 꽤 있어요.
0: 꽤 있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투리들이 되게 그 재미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예, 예. 사투리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어떤 것부터 준비하셨습니까?
1: 우리 또, 이거 또 지존이죠. 나훈아 씨의 네. 아이라예.
0: 아이라예.
1: 아이라예.
0: 나훈아 씨 노래 중에 많이 들려지는 곡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예. 이게 꽤 나름대로 약간 그 비긴 계통의 노래예요. 근데 그 빠른 템포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칙칙칙칙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0: 경상도 방언이잖아요.
1: 경상도 방언이에요.
0: 아이라예. 아니라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다. 대구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니 나 좋아하나? 그러면 어데이에 뭐 이런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쪽 부산의 일 쪽은 아이라예 뭐 아예 대놓고
0: 아이라예 하면 왠지 여성이나 아이들이 쓰는 말투 같아요.
1: 여성들이 많이 쓰죠.
0: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아이다 이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뭐라노? 아이다 뭐 이렇게 하고.
0: 뭐라카노. 네. 네.
1: 경남권에서 이제 자주 쓰는 건데 네. 2017년에 우리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을 또 했던 노래예요. 사실은 그 나훈아 씨의 그 무대 공연 때 보면 네. 이런 경상도 방언을 아주 맛깔나게 그 잘 살리는 또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0: 뭐 네. 부산 사나이시니까.
1: 그렇죠. 예. 이 노래도 뭐 니네를 사랑하나 아이라예. 그러면 뭐 싫어하나 아이라예.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그 사투리 그 단어가 아주 멋진 후렴구가 되는 딱 그. 네. 예.
1: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잖아요. 또 부산 쪽 사람들이 들어보면
0: 예예예. 예,
1: 예. 어데예 이러면 재밌잖아요. 또. 예.
0: 아, 특히 이제. 경남 쪽, 경상도 쪽에서 인기가
1: 그렇죠,
0: 많겠네요.
1: 그렇죠.
0: 네. 아이라예.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1: 네, 이분도 역시 지존입니다. 우리 패티 김 선생님의 예. 살짝이 없어예 그 노래예요.
0: 이건 제주 사투리죠?
1: 그렇습니다. 제주 예. 방언인데 네. 뭐 이제 조심조심 살금살금 다가오라는 그런 뜻인데
0: 살짝이 없어예는 이제 살금살금 오세요. 그렇죠. 다가오세요.
1: 그렇죠. 네. 1966년도에 네. 대한민국 최초 창작 뮤지컬이었다고 합니다.
0: 66년도.
1: 그렇죠.
0: 아, 살짝이 없어요가 그 뮤지컬 제목이군요.
1: 주제가였다고 그래요. 김명수 작사의 최창건 우리 저 악단장님이 예, 예. 작곡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뮤지컬 맛같이 같기는 좀 그래요.
0: 예.
1: 근데 굉장히 그 그때 당시 아주 호평을 받았나 봐요.
0: 그 당시 초창기니까 뭐 가요랑 뮤지컬 경계가 좀 애매했겠죠.
1: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지금은 이제 뮤지컬 음악 하면 딱 이제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는데
1: 거의 자기 장르를 완전히 구축을 했죠.
0: 그렇죠.
1: 뮤지컬이면.
0: 예.
1: 그래서 고전 소설 배비장전을 이제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0: 그랬군요. 예. 예. 왠지 그 사투리를 구사하는 패티김 씨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고향이 어디시죠? 패티김 씨가?
1: 이제 그 패티김 씨는 이제 서울 출신이고, 예. 근데 이제 노랫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패티김 씨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미팔군 무대에서
0: 네.
1: 예. 뭐 데뷔를 했고,
0: 미국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1: 예. 원래 팝보컬에 뭐 그냥 거장이죠. 거장.
0: 그럼요.
1: 네.
0: 뭐 대한민국 최초의 디바라고 불릴 만한 분 아니었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영원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0: 그렇죠. 네. 자, 그럼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투리가 참 정겨운 제목의 곡들 나훈아의 아이라예 그리고 패티김의 살짝이 없어예.

요 살짝이 살짝이 살짝이 없어요.

0: 살짝이 살짝이 살짝이 없어요. 예.
1: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나훈아의 아이라예, 그리고 패티김의 살짝이 없어예. 신재동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은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신단장님 고향은 강원도시죠? 정선인가요? 네.
2: 정선이 사실은 이제 원래 제 고향은 횡성입니다.
1: 횡성인데
2: 네. 정선 녹화를 갔을 때 송혜 선생님이 불러서 네네. 정선 아리랑을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뭐 비가 올려나 눈이 뭐 예.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정선만 가면 그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1: 아.
2: 강원도만 가면.
1: 아, 예.
2: 그러면서 송선생님이 이분 고향이 정선이에요. 이래갖고.
1: 그래서 고향이 바뀌었고요.
2: 그래서 정선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석에서도 아, 선생님 저 고향이 횡성입니다. 그렇게 예. 알았어. 하고 또 방송에서 또 정선입니다. 이러버리니까.
1: 아.
2: 근데 뭐 나중에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 뭐 어떤가 뭐.
1: 그 네. 시청자 댓글에 막 항의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1: 왜 고향을 왜곡하냐.
2: 정선, 이제 횡성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다혈질 인들이 우리 거의 없어요. 뭐 행성이든 정선이든 뭐
1: 그러려니
2: 그냥 그렇게 예, 예. 가는 거죠. 예.
1: 그쪽에 사투리는 어떨까요? 그 강원도 사투리 떠올리면은 물론 이제 강원도도 영동 지방, 영서 지방이 다르고 위 아래 다르겠지만은
2: 네.
1: 보통 뭐 밤물에요.
2: 그렇죠.
1: 뭐 어드레요 이런 네. 거가 전형적인 사투리잖아요.
2: 맞아요. 이제 행성이나 예산 이쪽은 거의 표준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2: 근데 이제 심한 쪽이 강릉. 네.
1: 강릉,
2: 정선도 좀 심해요. 야가 네 친구나?
1: 아.
2: 뭐 이런 거 있죠. 뭐 날 뭐 네. 소낭구 가재 일어나 뭐 이런 거죠.
1: 거의 이제 북한
2: 완전히
1: 기와 비슷한.
2: 네. 네. 네. 그 소낭구 뭐 소나무로 소낭구
1: 아.
2: 가쟁이 뭐 가지 뭐 이런 거를 아. 그런 걸 많이 써요.
1: 예.
2: 예 고양이 뭐 행성이래요.
1: 아.
2: 이렇게 해서 억양이
1: 네.
2: 그쪽이 많이 좀 쓰죠. 좀
1: 그렇죠.
2: 재밌죠.
1: 예. 밥 먹었나? 뭐 욕받대. 뭐 이거 거시기 혀 뭐 이런 그 사투리 이제 전국의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이런 사투리가 노래 가사로 들어가면은 왠지 더 정감이 있고
2: 그럼요.
1: 부를 때도 맛이 좋을 것 같아요.
2: 고향 분들은 또 되게 반갑죠. 그 네. 고향 분들은 특히나.
1: 그 녹화 전국 노래장 녹화를 많이 다니시니까 정말 전국의 모든 사투리를 다 들어보셨겠어요.
2: 그렇죠. 이제 출연자들이 나와서 봄 네. 저 고향 얘기로 하니까
1: 네.
2: 그리고 그 전날 전전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그쪽 고향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또 뭐
1: 현지 분들하고
2: 술 한 잔 기울이고 이러다 보면
1: 예예
2: 뭐
1: 자연스럽게 따라서
2: 따라하게 돼요.
1: 구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2: 네.
1: 많이 듣다 보면은
2: 네.
1: 전국 팔도 사투리 다 쓰시겠네요.
2: 거의 써요 저는.
1: 그죠.
2: 네. 그쪽 가면 그쪽 말 쓰고.
1: 예.
2: 네. 뭐 합쳐
1: 좀, 좀 어설프더라도
2: 아줌마 뭐 이쪽 있어 뭐 반찬이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하고
1: 아, 그러면 혹시 뭐 현지 분인 줄 알고 속으시는
2: 아 그러세요 뭐 전화를 제가 가끔
1: 예, 예.
2: 경상도 말로 전화하면
1: 예.
2: 속는 사람들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아 여보세요 예, 어딥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2: 누구십니까 아 절 몰라요 뭐 이래서
1: 아 그 장난도 치시는군요 예 자, 한 곡 더 준비해 보죠. 이번에도 제주 사투리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혜은이 씨의 감수광.
1: 감수광.
2: 네, 그렇죠. 네,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1: 무슨 뜻이죠? 감수광.
2: 감수광은 가십니까?
1: 아.
2: 뭐, 가고 있습니까?
1: 어디 감수광?
2: 네네.
1: 어디 가십니까?
2: 네, 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1: 아.
2: 근데 이제 77년도에 기록윤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해서
1: 예.
2: 우리 혜은이 씨에게 준 곡인데 사실 혜은이 씨는 제주도를 어릴 때 떠나서
1: 네.
2: 제주도 말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제주도 출신이긴 한데.
2: 네.
1: 아, 그렇군요.
2: 그런데
1: 이제 기록윤 선생님이 수차례 제주도를 방문해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일상을 들었어요.
2: 사실은 이제 제주도 사투리에 대한 그 뜻이나 이런 것들을
1: 네.
2: 정확히 모르고 또 쓰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1: 예, 예.
2: 직접 가셔서
1: 아.
2: 얘기도 나눠보고 물어도 오.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호텔 종사자들한테
1: 예.
2: 그 고장 토박이 분들한테
1: 크,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군요.
2: 그렇죠. 해보고 이제 다 인터뷰를 해보고 해서 쓴 노래가 그 노래라고 합니다.
1: 예, 예. 그 참 그 제주말 보면은 좀 혼동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2: 맞습니다.
1: 이게
2: 맞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혼자 없소예라는 가사에도 나오지만
2: 네네.
1: 이 말을 들으면 혼자 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2: 그러니까 그 잘못 알아서
1: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떠나올 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면 하려고 치면은 뭐 그 아인이나 아내나 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이제 뭐 그 뛰어버리고 그냥 뭐 혼자 와. 뭐
1: 혼자 없어.
2: 혼자 없어. 그러니까 혼자 와 그냥 뛰어버리고
1: 이런 줄 알았는데. 놀러 오란 뜻이냐 이렇게 오해 맞는데.
2: 그분들은 그때 분들은 고장분들은 그 얘기하면 역정을 내신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자, 혜은이의 노래 듣겠습니다. 감수광.

0: 네, 감수광 혜은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제주도 사투리도 잘 알아들으시나요?
1: 제주도 원래 사투리는
0: 예, 정말 힘들죠.
1: 모르겠더라고요.
0: 예, 예.
1: 일본 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말은 진짜 모르겠어요.
0: 예.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1: 네.
0: 소가수다.
1: 그래서 그거 그때 그걸 알았어요. 난 예.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0: 완전히 속았다.
1: 뭘 속았나?
0: 예, 그렇게 야, 오해하잖아요.
1: 사기당했나 그랬는데
0: 예, 예.
1: 수고 많으셔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0: 그러니까요.
1: 놀멍 놀멍 봅소?
0: 놀멍 놀멍 봅소. 이거 이제 에. 천천히 구경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1: 그러니까 아우 이거는 뭐
0: 이런 것도 있죠. 무사마시?
1: 무사마시?
0: 무사마시?
1: 뭐예요 그게?
0: 왜요? 왜 그러세요? 이런 뜻이죠.
1: 아, 예. 무사마시?
0: 무사마시?
1: 왜 그러세요? 네. 아,
0: 이거 약간 이면 이제 일본어랑도 약간 비슷한
1: 그러니까.
0: 면인 것 같고.
1: 그쪽 가까워서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건가?
0: 언어라는 게 그 환경에 따라서
1: 맞아요.
0: 생태적인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1: 아니 세상에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보면 그거 이 경계선 하나 차이인데 네. 사실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뀔 수가 있냐고. 좀 너무 희한해요.
0: 뭐. 그 강을 경계로 해서 네. 산맥을 경계로 해서
1: 그러니까
0: 바로 붙어 있지만 그 갈라진 것 때문에 이동을 못 하니까 서로 교류를 못 하니까 네. 이렇게 언어도 단절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전북하고 또 전남도 완전히 달라.

0: 예, 다르죠.
1: 전북은 거의 충청도 승리하고 예, 예, 예. 전남도 완전히 다르고
0: 충남북도 다르고
1: 다 완전히 다르죠.
0: 참 재미있는 구수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 다시 경상도로 가는군요.
1: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음악인입니다. 네. 최백호 씨의 그자.
0: 그자. 네. 예. 그렇지 이런 뜻이죠.
1: 그렇죠. 그래서 뭐 내 말이 맞나 그자.
0: 그자.
1: 안 맞나 그자. 아. 뭐 이럴 때 그렇지. 뭐 이런 거죠.
0: 어, 예. 습관적으로 뒤에 붙이는 추임새 같이 붙이는 거예요. 것 같아요.
1: 예. 근데 이건 되게 고급스러워 그자가.
0: 오.
1: 남녀간에 사랑할 때 네. 네, 네 마음 모르나 그자.
0: 네 내 마음 알지 그자.
1: 난 네 사랑한다 그자. 뭐 이렇게 하는 거.
0: 계속 좀, 붙이네요 그냥.
1: 예. 괜찮은 것 같아요.
0: 어, 부산의 고향이고요. 네. 방송에서 또 경상도 억양을 많이 쓰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노래 되게 잘 어울려요. 노래 첫 가사는 봄날이 오면 뭐 하노 그자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노래인데
0: 예.
1: 그 또 목소리가 굉장히 곱죽하면서도 되게 매력 있어요.
0: 편안하고 아주
1: 낭만에 대하여 뭐 이런 노래 같은 예. 거는 참 정말 멋있습니다. 77년도에 발표를 했네요.
0: 네.
1: 본인이 또 작사 작곡을 다 하고요. 어,
0: 나온 지 꽤 됐네요. 지금 50년 가까이
1: 정말 오래됐습니다.
0: 예예. 자, 그러면은 최백호의 그자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까지 우린 많은 일들을 아쉬워하고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좋지 않은 나이가 없고 기다리던 때는 또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한 번뿐이란 인생이지만 기회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마주할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어쩌면 언제나 기다려온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Begin Again, 박정미의 가야금입니다.

앙상블 더류의 연주, 조형준 작곡의 푸른 날, 앞서서는 박정미의 가야금으로 Begin Again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지만요. 돌아보면 그 시절 역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방금 들은 음악들처럼 지금 이 시간도 소중히 담아보시죠.

백발이 되도록 하늘에 보답할 길 없으니 매번 생일 맞을 때마다 이 몸이 안타깝네. 그저 지금이라도 큰 도를 듣고서 헛되이 장부로 태어난 것 면하고자 하네.

조선시대 이재의 시 생일에 스스로 경계하다 였습니다. 매년 한 살 더 들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부로 태어나 백발이 되도록 세상에 이렇다 할 보답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룬 것도 깨달은 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하지만 이재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커다란 돌을 공부해서 나아질 거라고 다짐했어요.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긴 겁니다. 밑도들이 무능관의 대금 박영승의 검은 고현주입니다.

문은권의 대금과 박영승의 검은고가 만들어내는 넉넉한 울림. 미토들이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예끌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조창훈의 목소리로 들을 텐데요. 남창가곡 반우반기의 별락 나무도입니다.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란 나무도 조창훈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가야금 두 대가 함께 펼쳐내는 풍성한 산조의 세계입니다. 가야금 이중주를 위한 심상걸류산조 서운영 민혜인의 가야금입니다.

0: 전통 음악에 단가가 있습니다. 긴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하는 짧은 소리인데요. 소리꾼이 목을 풀거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설엔 옛날 고사나 자연 풍광, 인생 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단가 백발가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발이 젊고 젊다.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다. 우산에 지는 해는 제경공의 눈물이로구나. 제경공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우산이란 산에 올라가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는 세월을 한탄했던 고사가 전합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분수의 추풍국은 한무제의 서름이라. 추풍국은 추풍가입니다. 중국 한나라 황제의 한무제가 분수란 강을 건널 때 늙음을 한탄하면서 불렀다고 해요. 단가 백발가 다음 사설입니다.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 가자. 금강산 들어가니 처처이 경산이요. 곳곳마다 경계로구나. 경계는 자연경치. 승지강산과 처처경산은 모두 풍경이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 금강산으로 놀러가자고 했는데요. 산엔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계산파무 울차. 산은 층층 높아 있고 경수무풍 야자파. 물은 술렁 깊었네. 중국 당나라 신 하지장의 채련곡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안개가 거친 산은 울창하게 높아 보이고 거울같이 맑은 물은 바람 없이도 절로 출렁인다 말입니다. 그리고 백발가 후반부엔 절에서 펼쳐지는 제마지 불공을 본다고 해요. 제마지란 복을 비는 불교 의식으로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거나 큰 북을 치면서 예불을 하는 장면을 노래합니다. 그럼 단가 백발가를 이일주의 소리 이성근의 북반주로 전해드립니다.
1: 백발이 설코 설타
2: 좋다.

0: 살을 흔들 주루 같은 우리 인생들은 이를 어이 알겠느냐?
1: 존재야.
0: 예아예아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1: 존재야.

0: 경계로구나
1: 존재야
0: 큰산밤으로를째라산원칭칭높아이기고경수목풍야잡아그런술로깊은데그산을들어가니조그만한암자하나있는지여러중돌이모여들어제맞이하느라고어떤중은딱관쓰고어떤중은복관쓰고또어떤중은이몽몽큰북채를예아손에
1: 열심히
0: 갈라지고벚꽃은들두엉둥목닭은딱랑뚝딱주피는차르르르르르르르르탁칠조탁자앞에늙은우승하나파사작곡을으서러지게메고구분구분예보도르르니연상보중이라허는데이르구나헐이르르허미누라보자
2: 단가백발가이주수리와이성근의북반주를함께하셨습니다계속해서허윤종구성인당청해바다허윤종의검은고와유태평양의소리와징김태용의북반주입니다

그때여 심청이는 세상사를 하지고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오리오리 떠나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허는 뒤에

허윤정이 구성하고 검은고로 연주한 인당 청해 바다. 유태평양의 소리와 지인 김태영의 북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회는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다르죠. 어떤 일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히스토리 오단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보고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면 행복해지죠. 그런데요, 좋아하는 걸 공유할 때보다 서로 같은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동질감이 더 크죠. 내 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싫은 감정이 들 때면 나만 이런가? 나만 너무 부정적인가? 하면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거 참 싫더라, 나도 그 이는 참 그렇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안도가 되면서 위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함께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세환의 토요일 밤에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기분이 좋죠. 또 상대도 같은 마음일 때는 행복하기까지 한데 같은 걸 싫어할 때도 더욱 좋습니다. 내 편이 생길 것 같고 좀 더 돈독해진 듯한 기분이 드니까요. 이 시간은 좋든 싫든 여러분의 편이 되고 싶네요. 모든 이야기 같이 나누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모든 걸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완벽한 토요일 마지막 시간인데요. 노래 듣고 이대화 음악평론가 만나러 가지요. 전영록의 불티 그리고 김종찬입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0: 인생에는 정해진 레시피가 없다.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내게 달렸다. 영화 줄리엔 줄리아에 나온 대사인데요. 하지만 가끔은 검증된, 입증된 레시피를 따르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좋은 작품과 좋은 음악으로 토요일을 요리해보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난주 말미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이 네. 작품 해설과 OST를 들어보는 완벽한 토요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 네.
0: 그동안 작품 또 음악 찾으시라 애 많이 쓰셨어요. 힘드셨죠?
1: 아,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네. 재밌었죠. 네. 옛날 드라마 다시 보면서 아 맞아 저때 저랬지 하는 순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0: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은 이대화 평론가 덕분에 아주 흡족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코너가 시작되는데.
1: 네. 네. 이제 드라마나 영화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조금 더 음악적인 소재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네. 다음 주에 와서 한번 소개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완벽한 토요일에서 만나볼 작품은요.
1: 2005년에 정말 큰 사랑받았던 영화인데요. 영화 너는 내 운명 준비를 했습니다.
0: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너는 내 운명.
1: 네, 황정민 씨와 전도연 씨 주연의 포스터나 뭐 조금씩 편집돼서 돌아다니는 영상 같은 걸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에이즈에 걸린 다방 여종업원 그리고 시골 총각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황정민 씨 하면 정말 국민 배우입니다.
0: 거의 엄청난 뭐, 존재감이죠. 한국 영화의 뭐 대들보죠. 그렇죠. 우뚝 섰는데.
1: 네. 그런데 2005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그때는 이제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병헌 씨 주연의 그 영화에서 아주 멋진 주연을 그렇죠. 맡게 되면서 오, 저 사람 누구야? 라고 관심이 막 쏠리기 시작할 때예요.
0: 그 백사장 역할 아주 인상적인 악역을 잘해서 아, 저 네. 연기 잘하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아 가던 시기였었어요.
1: 그렇죠. 그 시기에 황정민 씨가 여기에 주연을 맡았고요. 그리고 전도연 씨야 뭐 이전부터 이미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재밌는 건 박진표 감독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각색해서 만든 한마디로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0: 맞습니다.
1: 30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멜로 영화 기준으로 국내 최다 관객수였다고 합니다.
0: 아, 그런 영화였군요.
1: 네. 줄거리는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주인공인 석중,
0: 네.
1: 네, 황정민 씨인데 소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정말 순수하고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장에 전염병이 돌았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은 업종에 있는 형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폐사해야 되는 그런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하는 일이 있었는데 기분을 풀려고 술집에 들렀습니다.
0: 네.
1: 거기에서 종업원 은하를 만나게 되고 이 은하가 바로 전도연 씨입니다. 예. 거기서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오랜 구애 끝에 결국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은하가 직업이 좀 그랬다 보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예전 전남편이 찾아오기도 하고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 일도 생기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서로한테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됩니다.
0: 개인사가 복잡하군요.
1: 그렇죠. 근데 이전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정말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름 아니라 이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은하가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고 둘에게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0: 네. 뭐 황정민 전도연의 너는 내 운명이라는 노래가 나오죠.
1: 네. 영화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너는 내 운명이고 원래는 그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미국의 아주 오랜 히트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글로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감독이 원래부터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화에 꼭 삽입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영화에도 쓰였지만 영화 제목에도 쓰였습니다. 너는 내 운명의 그 영문 제목이 You Are My Sunshine이라고 하네요.
0: 예.
1: 네. 그리고 들어보시면 약간 컨트리 음악으로 편곡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네. 원곡의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원곡의 느낌을 잘 살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부러 너무 잘 부르려고 하지 않은 네, 좀 풋풋한 느낌이 예. 행복하게 즐기는 느낌이 잘 들어간 그런 곡입니다.
0: 또 한 곡은요?
1: 여기에 왁스의 오빠가 나옵니다.
0: 예.
1: 네, 아주 재밌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황정민 씨가 전도연 씨를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음악 듣겠냐면서 이 노래를 틀어주고 또 석중이 은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은하가 마이크를 잡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왁스를 유명하게 만든 곡이죠. 근데 뮤직비디오에 그리고 무대에 하지원 씨가 대신 서가지고
0: 그랬어요.
1: 그 당시에 이제 왁스가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지원 씨와 막 비교되는 것도 상처였다 막 이런 비화가 전해지곤 했습니다. 신디 로퍼의 쉬밥을 샘플링해서 만든 곡인데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0: 그랬던 하지원 씨가 수십 년 만에 다시 또 음악방송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됐었죠.
1: 네.
0: 이 작품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이 그 유명한 소감, 밥상 수상 소감을 남기기도 했죠. 바로 그 작품 너는 내 운명에서 황정민과 전도연이 부르는 너는 내 운명 그리고 왁스가 부릅니다. 오빠.

0: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 황정민과 전도연의 목소리로 너는 내 운명 들었고요. 영화 속에 삽입된 왁스의 오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요?
1: 드라마 청춘기록인데요. 2020년에 방영이 됐고
0: 네.
1: 제목처럼 이제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인데 그런데 와 정말 지금에서 생각하건대 그때도 대단했지만 박보검과 변우석이 동시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0: 변우석도 나왔었어요?
1: 네. 오. 두 사람이 심지어 모델 역할이에요. 연예인이어서 예. 두 사람이 진짜 멋지게 차려입고 예. 동시에 카메라에 딱 잡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와 정말 조각 같은 미모가 막 터지는 거예요.
0: 어떤 줄거리였죠?
1: 주인공 사혜준입니다. 박보검 씨가 연기했는데 배우를 꿈꾸지만 현실

0: 남겼습니다.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출발했는데 박보검 씨, 그러니까 혜주는 이렇다 할 변곡점이 없었던 데에 비해서 혜요는 SNS 팔로워 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영화에 캐스팅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혜주는 좀 평범한 집안, 어떻게 말하면 좀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이고 혜요는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부자인 집안 환경에서 자랐는데 예, 예. 그런 집안의 서포트가 어느 정도는 작용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그려지죠.
1: 예.
0: 이렇게 친구이자 라이벌인 두 사람 앞에 또 다른 주인공인 박소담 씨, 안정하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1: 박소담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0: 뷰티샵에서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혜준, 그러니까 박보검 씨도 그렇고 소담 씨도 그렇고 좀 아직은 뭔가 활짝 꽃피지 않았지만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청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박소담 씨는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손님들한테 항상 칭찬을 받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패션쇼 일하러 갔다가 혜준 그리고 혜효 두 사람이 모델 일을 하는 그 패션쇼에서 셋이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한테 호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각관계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세 사람이 뭐 일로도 사랑으로도 얽혀들고 또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청춘기록, 이 안에는 어떤 노래가 또 조명을 받았을까요?
0: 여기에 엑소의 백현 씨가 나의 시간은 이라는 곡을 불러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뭐 스타성 있는 백현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또 드라마의 화제성도 더해지면서 이 노래가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음악 스타일은 드라마 OST 하면 떠오르는 그 느릿하고 애틋한 발라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박보검 씨와 박소담 씨의 그 러브스토리를 기반으로 네. 만들어져 있고요. 작곡가는 드라마 히트곡이 아주 많은 분인데요. 작곡가 남혜승 씨. 이분이 그 도깨비에 나오는 Stay With Me를 작곡한 분입니다.
1: 남혜승 작곡가요.
0: 네. 그리고 남혜승 씨와 함께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여서 아주 천재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허니 노이즈가 공동으로 만든 곡이고요.
1: 예.
0: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력자들이 여기에 모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1: 백현의 나의 시간은과 함께 들을 거군요.
0: 마마무의 휘인 씨도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넌 내게 빛나라는 곡이고요. 역시 박보검 씨와 박소담 씨의 사랑을 주제로 한 발라드 음악입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은 보컬을,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고음으로 확실하게 어떤 해결감을 주기보다는 몽롱하게 절제하는 듯한 창법을 많이 구사한다.
1: 편안한 듯.
0: 그렇죠. 네. 이 노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악기 편곡들도 좀 몽롱한 기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측면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 드라마에서 하이라가 박보검, 시네라가 변우석의 엄마로 각각 나와서
0: 맞아요.
1: 화제가 되게 됐었죠. 청춘기록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백현의 나의 시간은, 그리고 휘인이 부릅니다. 그렇게 넌 내게 빛나.

0: 백현의 나의 시간은 휘인의 그렇게 넌 내게 빛나 이렇게 두 곡 드라마 청춘기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완벽한 토요일에 막을 내릴 마지막 작품은 뭡니까?
1: 드라마 미스터 큐 준비했습니다. 여기 김민종 씨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이 들어가서 네,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도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0: 미스터 큐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1: 네, 네. 1998년이었습니다. 네, 만화가 허영만 씨가 네. 일간지에 연재했던 기업 만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만화 원작 드라마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끌었고요. 인기가 좋을 때는 무려 4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여서 뭐 S본부의 효자 드라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직장인들한테 반응이 좋았는데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199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IMF 직후였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예.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마음가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다루는 내용이 경쟁에서 밀려난 낙오자들이 가진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 네, 이게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기사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0: 회사 드라마이만큼 직장의 그 회사가 배경이죠.
1: 그렇죠. 속옷 회사 라나 패션이라는 곳이 배경인데 6명의 직원이 이제 개발과에 배치가 되는데요. 예. 그냥 배치가 아니라 회사의 실세 전무로부터 눈밖에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무실한 부서에 거의 쫓아내듯이 그냥 배치를 받은 사람들인데 회사는 어떻게든 이제 빌미를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개발과 직원들이 의외로 일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이 먹혀들지 않게 되고 그중에서도 주인공 맡은 사람이 김민종 씨였고 이강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또 김희선 씨가 나왔는데 한혜원 역할을 맡았고요.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풀어가죠.
0: 노래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민종이 부른 세상 끝에서의 시작이 이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1: 그렇죠. 1990년대 후반에 음악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이 전주랑 다시 또 시작해라고 외치는 그 도입부를 아마 잊질 못하실 텐데 그 유명한 김민종 씨의 대표곡이 바로 이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제 음악 스타일도 메시지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내자는 노래니까 이제 락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재밌게도 네. 락으로 만들어진 곡이지만 작곡가는 R&B로 사랑받은 조규만 씨입니다.
0: 예, 그래요.
1: 네, 편곡자도 오. 조규만 씨이고 조규만 씨가 생각보다 정말 다재다능한 그러네요. 작곡가,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0: 역시 우리 이대화 평론가답게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완벽한 토요일의 마지막 시간인데
1: 네.
0: 드라마 미스터 큐의 김민종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의미가 있잖아요.
1: 아 그러네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0: 이대화 음악평론가는 다음 주 새로운 토요일 코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토요일 만드신다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토요일의 마지막 선곡 드라마 미스터 큐에서 김민종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들으셨습니다. 주은수님께서 보낸 사연인데요. 신랑이 깻잎을 많이 따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어서 깻잎 장아찌 담가보려고 다듬고 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는 사연 보내셨는데 밭도둑 깻잎 장아찌 잘 담그셨나요 주은수님? 입에 침 고이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보컬 그룹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이어서 세븐데이즈가 부릅니다. 내가 그댈.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대에 이어서 SG 워너비의 라라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장혜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994년 어느 늦은 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들어가며. 오늘도 운동을 하지 않은 당신에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등록한 헬스장에 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아이는 제 물건을 방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일까? 배우자가 절반 정도 하다가 그만둔 주방 벽치라기를 끝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대부분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이다. 100번째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순간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집안을 어지르지 않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아이들을 꼬드기거나 비싼 돈을 내고 사람을 불러서 페인트칠을 마저 끝내겠다고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 말이다. 이런 전략이 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리라. 만약 그동안 반복되었던 문제의 원인이 동기부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동기부여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동기부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을 믿으며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다.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과학적 원리로 무장한다면 이도저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벗어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표 또한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먼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기부여에 관한 모든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기를 부여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동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다. 누군가를 묘사할 때나 그 사람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이야. 명령할 때 사용하며 동기를 좀 가져봐. 직장에서도 사용한다. 판매팀에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동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할까? 과학자들에게 동기는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첫째, 동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투입하는 에너지다. 둘째, 동기는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와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엄연히 다른 일인데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설득에는 누군가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외부의 압력이 포함되지만 동기는 행동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동기는 안에서 나오므로 애초에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동기부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사라의 예를 살펴보자. 사라가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남편은 지시 모드로 말한다. 운동은 꼭 해야 해. 막상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얼른 준비하고 나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사라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오히려 압박감이 느껴져서 정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해 동기부여는
밀어붙이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도록 도와주거나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에 가깝다. 타인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려면 설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들 내면의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당신은 운동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하면 된다. 내면의 동기적 자원에는 개인의 가치관, 욕구, 관심사, 목표, 인간관계 등이 포함된다. 해당 과제가 개인의 동기적 자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면 행동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내 딸은 축구를 썩 잘한다. 어떤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와서 그 집 딸은 언젠가 TV에 나오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딸아이가 축구를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 연습이 끝난 후 아이는 이제 축구가 재미없어졌다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부모로서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스포츠를 계속 시킬 생각은 없지만 의아했다. 실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딸아이가 축구를 그만두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몇 가지 전술을 시도했다. 미아 햄이나 메간 라피노 같은 유명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까웠다. 첫째, 보상을 시도했다. 축구 연습이 있는 날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기업인 데어리 퀸에서 파는 블리저드를 사주겠다고 했다. 초콜릿과 쿠키가 섞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니 당연히 혹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전략은 단 2회만 효과가 있었다.

주말쯤 되자 딸아이는 더 이상 블리저드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보상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상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나는 다른 전략을 마련했다. 아이의 재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이의 축구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축구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고 큰 재능에는 재능을 계속 발전시킬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스파이더맨에게도 통한 말이니까 축구 소녀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뒤에 나올 구장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이 항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딸아이는 그 말을 들은 후 오히려 기량이 떨어졌다. 골을 하나도 넣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재능을 강조했으니 어쩌면 아이는 경기에서 잘하지 못했으니까 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재능이 있다는 말은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만약 실패하면 재능이 없어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역시나 두 번째 설득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다. 새로운 계획은 딸아이에게 축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직접 물어 답을 들어보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이는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1년 내내 축구를 시켰는데 아이는 다른 스포츠도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아이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축구에 할애하고 있었다. 결국 축구를 얼마나 할지부터 할지 말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딸의 동기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딸아이가 다른 스포츠도 하고 축구는 한 시즌만 하도록 했다. 또한 취미용 축구 리그에서 할지, 다른 지역의 팀들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축구 클럽에서 할지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한 시즌을 쉬고 가을에 다시 합류했을 때는 축구에 대한 딸의 동기가 커져 있었다. 딸은 친구들과 같이 취미용 리그에서 뛰기로 했다. 갑자기 아이는 다시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축구를 했다. 물론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하겠다는 의욕과 활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엇이 딸아이의 동기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아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욕구를 활용한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동기부여 연구자들은 자율성 욕구의 충족이 최적의 동기부여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면 설득보다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내적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유능감의 욕구,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 관심사도 동기부여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동기부여 이론들. 동기는 좀처럼 규정하기가 힘든 개념이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동기의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다.
동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는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시도를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 혹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즉, 동기부여에는 많은 하위 과정이 따른다.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목표는 하위 과정이 제각각 어떻게 기능하고 상호작용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하고 각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를 제안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을 활성성분, 의약품에서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내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활성성분은 동기를 예측하고 촉발하는 핵심 요인을 말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로체스터 교수인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데시가 창시한 것으로 동기에 기여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감과 자율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로 동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욕구가 충족될수록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다시 말해,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은 자기 결정 이론에서 동기를 예측하는 활성 요인이다. 동기부여에는 다른 유용한 이론들도 많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제클린 에클스와 앨런 위그필드가 제안한 기대 가치 이론도 유명하다. 기대 가치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특정 과제의 성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과제에 참여했을 때 얻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동기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동기도 커진다. 또한 과제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동기가 커진다. 따라서 기대 가치 이론의 활성 성분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활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귀인 이론, 성취 목표 이론, 자기 규제 이론, 흥미 이론 등이 있고 각 이론마다 활성 성분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몇 가지 동기부여 이론을 표 1에 요약하고 각각의 활성 성분을 정리해 놓았다. 이 책에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 가지 이론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 동기부여를 둘러싼 고정관념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 이론의 활성 성분을 이용해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동기부여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이론들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인지 이론,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 등이 포함된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3명의 공동 저자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웨델이 쓴 책입니다. 웬디 그롤닉은 미국 클라크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양육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아동의 동기와 성취에 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저자인 벤저민 헤디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육 심리학 교수로 동기부여, 학교 외 활동, 가치 및 참여,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혁신심리학학술협회 회장입니다. 공동저자 프랭크 워렐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육대학의 교수이자 학교 심리학 프로그램과 학업 인재 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청소년, 민족 및 인종 정체성, 인재 개발, 시간적 관점 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세 명의 학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단 행동함으로써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제 1520편 네덜란드의 두 표착인 박연과 하멜,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멜이 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 한 척이 제주도 해안에 난파돼 표착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었죠.
2: 주상 전하, 어느 날 배 한 척이 부서진 채로 풍파에 밀려서 우리 제주고을의 남쪽 해안에 닿았다는 보고를 받았사옵니다.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살펴보게 하였사온데 그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적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배 한 척이 풍파에 부서진 채로 바다에 떠 있었다고 하였사옵니다. 배에 탔던 많은 인원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38명이었다고 하옵니다. 그들과는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실정이온데.
1: 효종 제위 4년째인 서기 1653년 음력 8월 6일에 제주목사 이원진이 조종에 보고한 내용이 이러하였습니다. 제주목사 이원진이 이때 난파선에 탔다가 제주로 떠밀려온 생존자 수를 실제로는 38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요. 그 난파선에 탔다가 살아난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은 자신이 기록한 표류기에 36명으로 적고 있고 여타의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6명으로 통일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0: 제주 목사의 계문을 읽은 임금이 표류한 외국인을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아울러 박연이라는 자를 제주도 현지에 통역관으로 보내기로 하였는데.
1: 조선왕조실록에 역관이라고 표기된 사람이 무수히 등장하지만 그들은 주로 명나라나 청나라 혹은 일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임명한 통역관들이죠. 그런데요,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 표류민과의 언어소통을 위해서 박연이라는 사람을 제주도에 보내기로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서양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아닐 텐데 말이죠. 비변사 당상 회의가 열리는 편전으로 가보죠.
3: 전하, 이번에 제주에 표류해온 자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과는 생김새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판이한 남만이

0: 앞으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 나오는 남만인은 그냥 서양인 혹은 서양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 서양인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온 경우가 이번이 두 번째던가?
2: 아니옵니다, 전하. 이번이 세 번째이옵니다. 선조대왕 때 중국 복건성 사람 진원경과 함께 마리이라는 서양인이 제주도에 표착하였는데 한양으로 압송되었다가 곧 명나라로 이송된 적이 있사옵니다.
0: 여기 나오는 마리이는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이름 마리네이루를 한자로 음차하여 마리로 부른 것으로 문헌에 나타납니다.
1: 아, 그런 일이 있었군. 그 다음으로는 인조대왕 때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박연인데 지금 박연은 훈련도감에 배속돼 있지 않은가?
3: 그러하옵니다, 전하.
1: 허면 박연을 내려보내서 표류해 온 서양인들의 이모저모를 탐색하게 하되 박연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말고 그들의 언행을 잘 살핀 다음에 말을 통하게 하라. 알겠는가?
2: 예, 주상 전하.
4: 박연이란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본명이 이제 얀 얀서 대 벨테브레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벨테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덜란드 선박인 홀란디아호라는 거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표류를 해서 제주도로에 표착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남만인이나 이렇게 만인 이런 사람들이 표착을 해서 조선의 해안가에 떠밀려 오면 일단 조선에서는 부산 외관에서 일단 1차적인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일본 쪽이랑 관련이 됐다라고 하면 외관에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데 벨테브레는 일본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 다시 서울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0: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국내에 잡아두는 것을 꺼리고 가능하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박연이 제주도에 표착하여 조선에 귀화하게 된 내력도 조금은 기구합니다. 여러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하면 이러합니다.

0: 박연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본명은 벨테브레였다. 1626년 3월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인 홀란디아호에 승선하여 항해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우베르 케르크호로 바꿔 타고서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박연의 배는 당초의 계획보다 항해가 오래 걸려서 도중에 먹을 물마저 바닥이 났으므로 우선 급히 식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모두 들으라! 선장으로서 명한다! 아무래도 이 상태로 일본까지 항해하는 것은 무리일 듯하니 저기 멀리 보이는 저 큰 섬에서 식수를 보충한 다음에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 다들 준비하고 있도록 하라!
0: 드디어 배가 제주도 가까이에 이르렀다. 선장이 다시 명령하였다.
1: 배가 더 이상 섬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몇 사람이 먼저 보트를 타고 상륙해서 물을 구해오도록 해야겠다! 벨테브레가 선원 두 명을 데리고 섬에 가서 식수를 구해오라!
0: 벨테브레와 두 명의 선원은 보트를 저어서 섬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도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섬 주민들에게 발각되었고 급보를 듣고 달려온 제주의 병사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우베르 케르크호에서는 선원들이 체포된 것을 알고는 그들 셋을 외면하고 배를 돌려 달아나버렸다.
2: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 중 특히 벨테

0: 에블에는 화약 제조와 무기 다루는 법에 능숙했기 때문에 인조가 훈련 도감에서 일하도록 벼슬을 내려줍니다. 물론 나머지 두 사람도 함께였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1: 임진왜란 끝난 다음부터는 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쪽 무역에서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요. 박연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선원이었는데 박연이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게 1628년이라고 합니다. 요 1628년이 언제냐면 정묘호란 끝난 다음에예요. 그때 들어오니까 그때 박연과 함께 두 명이 더 있어서 세 명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총포 기술도 있고 상당한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에서는 이들을 훈련도감에 배속을 시킵니다. 훈련도감에 배속해가지고 이 박연은 뭐 화약 다루는 방법, 총포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0: 그런데 인조 14년인 1636년 12월 청나라군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그들 세 명도 화포 기술자로서 청나라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벨테브레를 제외한 동료 두 명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에 벨테브레는 차차 생활이 안정되자 조선 여성과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박연이라는 조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력을 가진 벨테브레, 즉 박연이 제주에 표류해온 자신의 조국 네덜란드의 선원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이죠.

0: 자, 그럼 박연 일행이 제주로 향하는 동안에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표류 당사자인 하멜의 기록, 즉 하멜 표류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그 섬에 표착한 지 나흘째 되던 1653년 8월 20일.
2: 자, 부서진 배에서 끌어내린 물건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라!
1: 조선의 군사지휘관은 난파된 배에서 끌어내린 목재들과 여타의 물건들을 육지로 끌어올리게 해서는 한 곳에다 쌓아놓게 하였다. 우리 선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조선의 지휘관과 해군대장을 찾아가서 망원경 하나씩을 선물로 바쳤다. 뿐만 아니라 동인도 회사의 물품인 은술잔과 포도주 한 항아리도 함께 선물로 주었다.
2: 호호라, 이 항아리 속에 든 것이 포도주라고 했으렸다.
3: 예.
2: 아니, 이왕 선물로 받은 것이니 내 맛이나 봐야겠다. 여기 은술잔에다 한 잔 따라 봐라.
3: 예. 그래.
2: 이 술 맛이 참으로 색다르구나 이거. 자자자, 너도 한 잔 받거라.
3: 예.
2: 쭉. 아,
3: 좋습니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요.
1: 두 사람은 포도주가 입맛에 맞은 듯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마셨다. 그들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은술잔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2: 난파선에서 꺼내 쌓아놓은 물건들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
1: 병사들이 부서진 판자 조각 등 난파선의 파편들을 비롯하여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부서진 목재들과 배에서 꺼낸 허들의 물건들이 활활 타올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난파선의 잔해가 불타는 도중에 화약이 장전돼 있던 대포 두 문이 폭발하였다. 그 폭발음 때문에 조선의 지휘관과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가는 한참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손짓으로 또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더 이상 폭발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 8월 21일 정오가 되자 군관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해가면서 말했다.
4: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곳 바닷가 막사를 떠나서 마을로 이동할 것이다. 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도록 하라!
5: 자, 출발하라!
1: 우리는 기병과 보병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면서 길을 나섰다. 그날 밤 우리는 대정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다음 날인 22일 새벽, 우리는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제주 목사 앞으로 끌려가서 무릎을 꿇렸다. 목사가 손짓을 섞어가며 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개 이런 내용이었다.
6: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7: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왔으며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고 있던 중에 풍랑을 만나 여기로 온 것이요.
6: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7: 우리를 나가사키로 보내주길 바랄 뿐이요.
1: 피차간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손짓만으로 묻고 대답했는데 제주 목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목사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왕이 살고 있는 한양 도성 출신이라 하였다. 그는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왕의 숙부되는 사람이 유배 왔다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이라고 하였다.
0: 여기서 말하는 왕의 숙부는 곧 인조 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을 말합니다. 광해군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4년 4개월 동안 귀양살이를 하다가 67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광해군이 귀양살이를 했던 바로 그 집에 네덜란드에서 표류해온 사람들이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주에 표착한 지 두 달 보름가량 지난 1653년 10월 29일.
8: 제주 목사 나리의 명령이다. 너희들 중에 서기를 담당하는 자와 선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 그리고 1등 항해사,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오라는 명령이니 이 세 사람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 나서도록 하라.
0: 이렇게 해서 호출받은 세 사람이 관하에 도착하여 제주 목사 앞으로 불려나갔는데요. 그들은 뜻밖에도 붉은 수염을 늘어뜨린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사가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6: 너희들은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보이느냐?
7: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 분명합니다.
6: 이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이니라.
1: 제주 목사와 선원들 사이에 한참 동안 손짓과 말이 오간 다음 그때까지 입을 다문 채 잠자코 있던 붉은 수염의 남자가 선원들을 향해서 네덜란드 말로 입을 열었다.
9: 그대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7: 네덜란드 말을 알고 있군요. 우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타이완을 출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려고 했으나 폭풍우를 만나서 닷새 동안이나 바다를 표류하다가 이 섬 인근에서 좌초된 것이요. 근데 당신은 대체 누구신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요? 어쨌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반갑소. 제발 우릴 나가사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9: 내 이름은 얀 얀세 벨테브레인데 그냥 벨테브레라고 부르시오. 이제는 그 이름마저 버리고 박연이라는 조선 사람으로 살고 있소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오.
7: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이 섬에 떠밀려왔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이오?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20편 네덜란드의 두 표착인 박연과 하멜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공주님을 모든 슬픔과 외로움, 위험으로부터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1: 어머머머, 너의 이름은? 내가 너의 이름만이라도 기억해주마.
2: 황금으로 민심을 산 서동이 백제 무왕이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3: 낭비성은 고구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지이며.
4: 그래, 우리 신라보다는 당나라를 막아야지.
5: 내가 대장군, 유신이가 부장군.

와이파이 한국인 98번째 풍월주 김유식 34번째

0: 629년 8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1: 출동!
0: 낭비성 전투에 부장군으로 투입된 30대 중반의 김유신은
2: 이번 낭비성 전투는 전하께서 춘추공과 우리 집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드신 찬스다.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해.

0: 남다른 각오를 다짐하며 낭비성으로 향한다.
1: 장군, 신라의 군사들이 이미 금성을 출발했습니다.
2: 아, 나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아니, 백제도 아니고 말이야, 신라가.
0: 하긴 싸움의 기술이 남달랐던 고구려다.
2: 신라가
1: 무슨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금성에서 꽤 많은 군사들이 이동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 야, 군사. 에이. 너 지금 떨고 있냐?
1: 아니, 떨지 않습니다.
2: 아, 야, 너 군사, 너 좀비라고 알아? 그 왜 사람 물어뜯고 막 열차 타고 부산 가는 애들 있어. 그 너 신라 애들이 그 좀비보다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1: 전혀 귀신?
2: 귀신?
1: 아니면 물귀신?
2: 물귀신? 고구려의 용맹한 용사들, 어? 바로 우리! 걔들은 말이야, 우리 고구려의 용맹한 용사들이 좀비인 줄 아는 애들이야. 어? 그런 애들 수천 수만이 와봐야 아우 동네 맛이 끄러워. 아우.
1: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나 화력이
2: 진짜. 싸움은 말이야, 총구멍의 크기가 아니야. 싸움은 기선제압이야. 어? 기 빨리는 놈이 지게 돼 있어. 야, 군사. 우리가 지금까지 덩어리 수나라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했겠냐? 기선제압이거든.
3: 외부인이 접근 중. 외부인이 접근 중. 비상 접근 외부인 접근 중.
2: 가자!
1: 예?
2: 정신 차려 군사! 선빵 날리러 가야지!
1: 예.

0: 신라의 군사들이 도착하자 낭비성을 지키던 고구려의 지휘부는
1: 놈들이 진영을 형성하기 전에 물고 막 흔들어야 돼. 자,

0: 전투력을 상실하고 일찌감치 퇴각하기를 희망하는 신라의 군사들 돌아갈래요.
1: 군사들의 사기가 꺾인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 고구려군은 그 자기들이 수나라를 멸망시켰다고 그냥 자부하는 군사들이에요.
0: 당시 신라 백제 군사들에게 있어서 고구려의 군사들은 중국을 상대로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며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구역의 짱이었다.
3: 우리 군사들이 고구려의 용맹한 용사들을 무서운 좀비라고 생각하는 형입감부터 뜯어고쳐야 해요.
4: 여긴 전쟁터야. 정신상태는 전쟁터 오기 전에 고쳐서 왔어야지.
3: 아이고 죄송해요. 시간이 긴급이다.
2: 정보에 의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적군은 수천에 불과합니다.
4: 당장은 군사들이 겁을 잔뜩 먹은 상황이라 진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2: 내 생각에 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들이 그 성을 지키려고 그냥 작정을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한테
3: 명령을 내려주시면 목숨을 걸고 군사들과 진격할게요.
4: 토끼를 몰아 호랑이를 잡을 수는 없다.
2: 이 성문을 닫아 걸기 전에 그 승부를 좀 봐야 하는데.
4: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1: 신하. 아니. 부장군!
5: 이번 전투의 부장군으로서 책임지고 우리 군의 사기를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2: 좋은 작전이라도...
5: 정면 대결은 우리 쪽이 불리하니 일단 제가 적장과 맞짱을 뜨겠습니다.
1: 유신아! 부장군? 맞짱이라니! 여기는 동네 뒷골목이 아니에요.
0: 이번 전투에 앞서
5: 춘추공과 우리 집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드신 찬스다.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해.
0: 남다른 각오를 되새겼던 김유신.
5: 대장군의 말씀대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지 못하면 우리 군은 승산이 없습니다. 옷깃을 들면 옷이 바로 되고 그물에 별이를 당기면 그물이 펴진다 하였으니 제 한몸 이번 전투의 옷깃과 별이가 되겠습니다.
3: 잠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부장군님!
5: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크군. 내 말은 부장군인 내가 이번 전투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겠단 말이다.
3: 그런 말이었구나. 알겠습니다.
5: 허락해 주십시오.

병력의 차이는 차치하고 이미 멘탈에서 무너진 신라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장군 김유신은 완전 무장을 하고 홀로 말을 달려 적진으로 향한다.

0: 멈춰라! 그거 안 맞았지 총? 아, 일부러 옆으로 쏜 거야. 너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은 그땐 아주 그냥 걸러 보낸다.
1: 난 신라군의 부장군 김유신이다.
0: 아 김유신, 야야, 김유신이 누구냐?
2: 낭비성 전투 이후 잠깐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고구려군에겐 그저 무명이었던 김유신.
1: 가문의 명예를 걸고 고구려의 캡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3: 오, 마지막 히든 카드. 1대1 데스매치를 신청한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칼을 갈았던 김유신.
1: 다시 한번 말한다. 신라의 부장군 김유신이 고구려 캡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4: 결투! 결투!

0: 신라와 고구려 군사들은 결투의장을 둘러싸고 서로의 장군을 응원하며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른다. 자, 드디어 두 캡틴의 결투가 시작되고 한동안 눈싸움으로 서로의 칸을 보며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진다. 먼저 한복이가 끝나자 상대방을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김신.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르던 양쪽 군사들이 숨을 죽여 두 캡틴의 결투를 지켜보는 가운데 기선제압에 성공한 김신이 안타깝게도 출연하자마자 호흡소리 몇 번 남긴 채 김유신의 칼에 목이 베이는 고구려 장수. 김유신이 고구려 장수의 목을 치자
1: 진격하여요!
0: 화랑 김유신을 따랐던 낭두들 중심으로 결성된 정예 대원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한다. 뒤이어 사기가 오른 신라군이 출동하고 기세가 등등해져 고구려군을 무찌르는 군사들을 바라보는 신라의 대장 김서현과 김천.
2: 아유, 머리, 어깨, 옆구리 그만하자. 아주 대단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사돈.
3: 무릇 장수는 모두 저와 같지 않겠습니까?
2: 아유. 겸손이 지나치십니다.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다고 어찌 다 호랑이겠습니까?
3: 우리 유신이가 진정한 호랑이라면 그것 또한 신라의 복이지요.
0: 실로 오랜만에 목이 터져라 복식 웃음을 웃는 김서현.

0: 어? 호랑이 기운이 솟았나네 이겨자.
1: 역시 좀비는 돌로레스의 좀비지. 이녀예요.
2: 장군님 조민수.
3: 네, 예, 박영재였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찾아갑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지난 2021년에 개장했는데요. 자연휴양림이 개장을 하면서 신시도 역시 인기여행지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숙소들은 대부분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지어져 있는데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안형 자연휴양림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휴양림 곳곳에 달을 형상화한 달맞이 공원, 별을 형상화한 커뮤니티 센터, 태양을 형상화한 태양 전망대 등이 있고요. 가벼운 산책이 가능한 4km 길이의 해안 탐방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에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숙박시설 대부분이 바다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지어져 있는데요. 이들 숙박시설에는 각각 해오름달, 물오름달, 입새달 등과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고금산 군도에 있는 섬들인 선유도, 무녀도, 방축도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원하는 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시도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천주교 신부인 최양업 신부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중국에서 부재 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오던 중 배가 난파되어서 표류하게 되었고요. 가까스로 신시도 바닷가에 도착해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인기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근처에 있는 고군산 군도의 섬들을 쉽게 둘러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군산 군도로 들어가는 들머리는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있는 신시도인데요. 신시도에서 첫 번째 연도교인 고군산 대교를 건너면 무녀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녀도의 명물은 쥐똥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섬인데요. 썰물이 되면 무녀도에서 바닷길을 따라 이 쥐똥섬까지 걸어갈 수 있고요. 쥐똥섬이 보이는 바닷가에는 쥐똥섬 전망대 역할을 하는 이동식 카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녀도에서 선유대교를 건너면 고군산 군도를 대표하는 섬인 선유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유도라는 이름에는 신선이 놀다 간 섬 또는 신선이 머물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리 큰 섬이 아닌데도 꽤 큰 규모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앞에는 무인도인 솔섬이 있습니다. 이곳까지는 약 700m 길이의 데크길이 놓여 있어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 좋은데요. 솔섬에서는 선유도의 명물인 망주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망주봉은 지난 2018년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성으로 지정됐습니다. 선유도에서 장자대교를 건너면 장자도를 거쳐 대장도에 이르게 됩니다. 대장도 최고봉인 대장봉은 해발 142.8m로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탐방로는 다소 가파른 편입니다. 하지만 대장봉 위에 서면 제대로 된 고군산 군도 전경과 함께 잔잔한 바다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대장봉은 고군산 군도를 찾는 외국 여행자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들르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고군산 군도의 별미로는 바지락 칼국수와 박대구이 정식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근감소증의 위험에 대한 지적인데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몸의 균형은 물론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근감소증의 위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의 힘과 종아리 근육, 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질 수 있는 근 손실의 위험이 노년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오늘은 근 손실로 인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량, 근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젊을 때와 비교할 때 나이가 주는 근 손실의 위험이 있는 걸까요?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근 손실의 위험은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근 손실이라는 게요,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걸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근 손실, 뭐 근육 손실이라고 얘기하죠.
0: 네.
1: 이거는 근육의 양이라든지 근육의 힘, 이게 두 개 다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육의 양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근육 섬유의 크기가 또는 그 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지는 형태가 생길 수 있겠고요.
0: 네.
1: 또 근력이,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근육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서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력과 근육량이 항상 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육량이 약간 줄어도 신경하고 근육의 효율이 유지되면 뭐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덜할 수도 있는 거죠.
0: 네. 그럼 이런 근 손실이 주는 위험은 뭔가요?
1: 사실 이제 근 손실이 진행되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아주 큰 조직이고 큰 역할을 해요. 또 근육이라는 게 안정시에도 이제 우리 몸의 열량,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이라서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 늘어나기가 쉬워요. 비만하기가 쉽는 거죠. 그리고 또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럼 근육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위험에 영향도 있고요. 또 근육이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이런 근 손실이 오면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있겠고, 또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넘어져서 뭐 골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들죠. 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도 힘들고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또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이 생기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0: 네. 이런 근 손실이 오는 게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 중년 이후에는 저절로 빠지는 근육량이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1: 그렇죠. 이제 노화가 근 손실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년 이후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실 뭐 30대 중반부터 매년 1% 내외로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 이제 노화가 되면 근육이 줄어드냐면 아무래도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근육 합성 돕는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고 또 근육이나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활동량도 뭐 자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단지 노화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노화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근육 손실의 속도와 정도는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점점 빠르게 위축되고요. 또 근육의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료가 없으면 단백질 근육 협상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또 만성질환 뭐 당뇨나 신장병이 있으면 근육 손실도 가속화되고 중요한 거는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런데요. 근 손실에도 종류가 있나요?
1: 뭐 근 손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쓰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쉬거나 또 부상으로 인해 골절해서 깁스하잖아요. 그러면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하면 빠르게 회복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이 단백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버리면 이런 근육을 단백질원으로 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과도하게 뭐 다이어트하거나 또 고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뭐 충분하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섭취되지 않는 경우 되면 근육이 단백질원을 써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근육 손실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뭐 네. 근력이나 뭐 지구력 같은 것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근손실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나이뿐 아니라 기저 질환이라든지 영양 문제도 있겠네요.
1: 그렇죠. 뭐 근 손실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뭐 또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0: 네.
1: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기저 질환이나 어떤 영양 상태까지 개입되게 되면 우리 몸의 어떤 근육 대사 시스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뭐 에너지의 어떤 영양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뭐 단백질을 분해해서 근육이 그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0: 네.
1: 근육이 부피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또 뭐 암이나 당뇨병이나 뭐 만성 콩팥 질환 같은 게 있으면 몸속에 그런 염증 물질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들은 근육을 합성하는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게 되게 되고요. 또 질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일종의 일반적인 노화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또 단순히 단백질을 안 먹는 경우에 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대다질환이 있게 되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안 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는
0: 그렇군요.
1: 거거든요. 남들 먹는 만큼 먹어도 나만 근육이 빠져요. 이렇게 좀 억울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0: 네. 뭐 앞서 비만, 당뇨, 골다공증, 골절 말씀하셨지만 근육량이 감소할수록 나타나는 증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1: 그렇죠.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 방방곡곡에서 뭐 다양한 신호가 나타나는데
0: 네.
1: 단계적으로 보면 근육량이 조금 줄어드는 어떤 초기에는 뭐 쉽게 피곤하고 기운도 없어 버리죠.
0: 네.
1: 그러니까 뭐 계단 올라가라도 아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몸이 축 처지고 무겁다 이렇게 되고 뭐 운동을 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형태가 생길 수 있겠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어떤 중기 상태가 되면 이런 근육 자체가도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걸음이 불안정해지죠. 또 체지방은 늘면서 체중은 크게 안 변하는 어떤 체성분의 변화가 생겨버리고
0: 네.
1: 또 손아귀 힘도 떨어지게 되고 뭐 허리나 무릎에 통증 같은 게 생기게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전신적으로 보면 뭐 삶의 예전보다 쉽게 살이 찌고 뭐 잘 안 빠진다. 뭐 식후에 피곤하다. 뭐 또 체온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 치료를 자주 한다. 이런 현상도 생기고 또 활동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우울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6개월 내에 체중이 한 5% 이상 떨어졌다. 그다음에 손에 쥐는 힘이 갑자기 떨어졌다. 보행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죠.
0: 네. 뭐 근력이 떨어지고 걸음도 좀 느려지고 종아리가 가늘어지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나이 들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일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이거 단순한 노화라기보다는
0: 예.
1: 근 감소증의 어떤 신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노화가 생겨서 기운 없는 거하고 근 감소증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면 종아리 굵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는 우리가 보면 근육의 저장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 빠지는 것과 달리 근육 자체가 줄어들면 종아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져요. 그래서 종아리 굵기의 변화를 먼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 속도라든지 계단 올라가는 이런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초록불이 바뀌기 전에 건너가는 게 조금 두려웠고 버겁게 느껴지거나 또 평소보다 보폭이 좁아져서 발이 끄는 이런 소리가 나면 근육의 질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네. 우선 종아리 굵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종아리 둘레를 유심히 보는 것도 근육량에 대한 관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점점 O자형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의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근 감소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쉽고 핵심적인 지표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하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0: 네.
1: 왜 종아리냐 하면 종아리는 피하 지방이 적고 근육의 비중이 아주 많은 그런 높은 지역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신의 근육량이 줄어들면 가장 정직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아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단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 노인으로 보면 남성은 35cm, 여성은 뭐 34cm 미만일 때 이 병을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네.
1: 그 35, 33 얼마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0: 예.
1: 그 자기가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0: 예.
1: 양쪽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아서 원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원이 종아리를 딱 감쌌을 때 헐렁헐렁하게 공간이 남으면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0: 아,
1: 볼 수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걸음걸이가 변하거나 다리 모양이 O자 형태로 휘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육하고 관절 건강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제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사이를 모아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O자형 변형이
0: 아,
1: 생길
0: 그렇군요.
1: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팔자 걸음을 걷게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이제 골반이나 무릎 관절 자체에 문제도 생기는 거죠.
0: 네. 종아리 굵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아귀의 힘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손의 힘이 약해지는지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도 잦아지는데 악력도 중요한 위험 요인일까요?
1: 그렇죠. 악력도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근육의 힘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예전에 쉽게 따던 뭐 음료수 뚜껑을 열기도 힘들다. 뭐 수건을 짜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악력이 강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낮고 또 인지 기능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악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전신 근육이 함께 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르신들의 이 손아귀 쥐는 힘 자체는 어떤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조금 상실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심지어는 사망률을 높이는 지표로 알려져 있지요.
0: 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영양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단백질이 강조가 되지만 오히려 또 노인들은 채식 위주로 드시는

0: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뭐 채소나 곡류에 든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특정 아미노산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체내 흡수율이 낮거든요. 이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은 고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을 보면 대개 이제 고탄수화물 그리고 저단백 식단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고집하시더라도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훌륭한 대안인 홍이죠.
1: 아, 콩이요? 두부. 네, 두부.
0: 네, 콩이나 두부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뭐 부드러워 소화가 걱정된다면 붉은 고기 대신에 뭐 생선이나 계란찜이나 뭐 이런 것들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최근에는 뭐 소화 잘 되도록 만들어진 어르신용 단백질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1: 네. 근 감소증에 대한 진단 기준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나요?
0: 근 감소증은 앞에 말씀드린 근육의 양, 또 근육의 힘, 근력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신체 능력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하거든요. 근육 양은 우리 뭐 헬스장이나 보건소 같은 데 보면 인바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근육에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근육 양을 측정하는 이런 형태가 있겠고요. 근력으로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악력 검사 같은 거 되시면 좋겠고 또 실제적으로 신체의 어떤 활동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행 속도 같은 거 또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을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완전히 일어나는 것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으로 보면 쉽게 수박 한 통 들을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또 방안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지 계단 오르는 게 힘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해보게 되죠.
1: 네. 이런 근육이 감소하면 나타나는 후유증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낙상이 걱정인데요. 근 손실로 인한 낙상은 고관절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삶의 질과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어르신들이 근육이 손실이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몸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관절 골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육 손실되고 낙상하고 고관절 골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골절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기에 삶의 질이 확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고관절이라는 게 엉덩이 관절이 이 몸의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해주는 우리 몸의 기둥 같은 거잖아요.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단순히 못 걷는 거로 끝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고관절 골절되면 수술도 해야 되죠. 수술 후에는 또 오랫동안 침대에서 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한 달 누워 계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자체가 또 잃어버리는 게 있고요. 계속 누워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욕창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히는 이런 증상들도 생겨버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슬픈 건 뭐냐면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씻지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1: 네. 또 근 손실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들로 인한 또 다른 위험으로도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근 손실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전혀 다른 어떤 부위를 또 공격하고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암이라든지 만성 콩팥 질환이라든지 심장의 질환 같은 경우가 의해서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몸에 염증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백질만 분해되는 게 아니라 심장인데 근육이나 호흡 근육도 같이 소실이 되니까 폐렴이나 또는 심장 박동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근육이 빠진

0: 자리는 지방이 대신 채우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소비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네. 또 혈관 찌꺼기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요? 중풍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하고 이거를 조절하는 신경계가 동시에 퇴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치매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또 이런 경우 영양 공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안타깝게도 영양 공급만으로는 근 손실을 완전히 돌려줄 수는 없어요.
1: 네.
0: 단백질을 아무리 충분히 챙겨 먹어도 우리 몸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면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 에너지로 태워버리거나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운동, 영양, 그리고 환경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나이가 들면 기저질환이 있으면 또 몸의 영양소를 근육으로 합성하는 그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아무리 공사 현장에 많이 갖다 놔도 짐 짓는 그 인부가 없으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똑같은 거랑 말이죠. 그러니까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운동 자극이 있어야만 비로소 몸이 아 단백질을 써서 근육을 고치고 보강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몸에 염증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단백질을 근육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염증하고 싸우는 데만 연료를 쓰다 보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1: 네. 그럼 노년으로 가기 전에 미리 근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노인이 돼서도 또래 노인들과 비교할 때 훨씬 근육량이 많을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0: 젊었을 때 쌓아놓은 근육 자산은 마치 저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이게 노년기에 엄청난 건강 격차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단순히 뭐 좀 더 누구보다 힘이 세다 이런 것들을 넓어서
1: 네.
0: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1: 네.
0: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 40대에 정점을 찌르고 그게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 젊어서 운동을 해갖고 저금을 해둔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런 증상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래요. 뭐 모든 게 그렇지만 근육세포에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근육이 빠지더라도 흔적이 남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젊어서 운동을 해본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근손실이 이렇게 오더라도 다시 관리를 시작했을 때 이게 기억을 하고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붙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1: 네. 근 손실이 시작되면서 근 감소증으로 진단되면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방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한방 치료는 근 감소증 예방하고 치료에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단순히 뭐 근육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라든지 전신의 어떤 대사 기능들을 조절시키기 때문에
1: 네.
0: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몸의 최적의 상태를 조성하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근육이라보다는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체들을 조절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치료 방향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근감소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요건 이제 한방에서는 소화력이 약해서 그렇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고기라든지 단백질 섭취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소화력을 좋아지는 이런 약물들을 같이 해서 위장의 운동성을 높여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개선시켜갖고 근육의 재료가 몸속으로 각각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약물들도 쓰고요. 또 아무래도 침이 또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통증도 없애주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방치료가 권장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단백질 음료나 고기를 드시면 설사나 뭐 복통 때문에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라든지 뭐 기력이 너무 떨어져 갖고 기초 운동조차 못 하게 하는 분들, 또 관절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분, 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방 치료라는 게 단순히 보약 개념을 넘어서 근육이 스스로 내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관리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년기 근 손실 예방과 근력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희

0: 연세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건강 365는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건강 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책 제목이 뉴로테리어인데요. 부제로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으로 돼 있네요.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2: 예, 많은 분들이 치매 그러면 두려운 질병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0: 예.
2: 그럼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히 치매는 이게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삶까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런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치매 환자가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0: 네.
2: 그리고 이 증가세를 꺾기 위한 지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뉴로테리어라고 하는 책은
0: 네.
2: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흥미로운 세계로 독자들 초대하고 있는데요.
0: 네.
2: 아마 치매와 관련한 가장 혁신적이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책은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좀 쉽고 빠른 처방전을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0: 네.
2: 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손혜주 교수는 뇌의 변화를 읽어 공간을 처방하는 뇌 전문의인데요.
0: 네.
2: 카이스트 출신 뇌의학자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수만 건의 알츠하이머 환자 뇌 영상 판독 경험을 바탕으로
0: 네.
2: 뇌과학과 공간 디자인을 결합한 색다른 아이디어를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유전적으로 발병 나이가 어느 정도 결정된 치매라고 하더라도
0: 네.
2: 후천적인 삶의 경험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루틴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0: 네.
2: 또 타인과 교류하면서 이타적인 협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0: 네.
2: 또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배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유전적으로 발병 나이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후천적인 삶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병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 이 점을 규명해서 주목을 받은 의학자입니다.
0: 네.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관점이 좀 새롭네요.
2: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환경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0: 네.
2: 치매 역시 우리 어떤 감각들,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대기오염이나
0: 네.
2: 사회적 고립과 같은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0: 네.
2: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의 인테리어라든가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0: 네.
2: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0: 네.
2: 또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치매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런 제안이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색다른 인테리어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2: 단지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벽지 색깔을 바꾸고
0: 네.
2: 조명을 조절하고 가구와 소품의 위치를 바꾸고 이러한 사소한 공간 변화를 통해서도

0: 늙지 않는 뇌를 만들고 치매를 늦추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자는 뇌의 회복 탄력성, 이건 병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힘이 뇌의 회복 탄력성인데요. 네.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의 일환으로 치매라는 어떤 거대한 쓰나미로부터 우리의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신경망이 있다. 근데 이걸 일컬어서 우리 뇌 속의 맹그로브 숲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공간 배치와 벽지 색깔, 조명을 조절하는 것도 뇌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저자는 치매라고 하는 게 노년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통사고처럼 발병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치매는 20년 정도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강물 같은 변화의 흐름이다. 이걸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네.
0: 실제로 정상적인 일반인 가운데 약 15에서 20% 정도가 치매 유전자 아밀로이드 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중장년을 살고 있는 거죠.
1: 네.
0: 이걸 강에 비유하자면 젊고 건강한 상류에서 시작해서 병리가 밑에 쌓였지만 별로 증상은 없어 보이는 강의 중류를 거쳐서
1: 네.
0: 비로소 하류에 이르르면 이것들이 쌓여서 뚝이 터지는 긴 강의 흐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 교수는 보통 40대, 50대가 이 강의 중류에 해당한다.
1: 네.
0: 쌓이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는 여전히 잔잔한 물결 위를 순항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수면 아래의 강바닥에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검은 퇴적물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를 무증상 아밀로이드 양성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20년 정도 거치면 노년에 이게 뚝이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 속에 맹그로브 숲을 가꾸는 강력한 토양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공간 집이 될 수 있다. 이 공간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말씀 주신 이런 주장들이 저자가 처음 주장한 연구는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미국 노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파월 로턴 박사는
1: 네.
0: 환경순응설 가설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네. 내 개인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환경이 내게 미치는 힘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1: 네.
0: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독거 노인들이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주 공간으로 이주했더니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정돈된 공간 자체가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 완충제가 되어줬다는 거죠.
1: 그렇군요.
0: 뿐만 아니라 예. 영국에서 건강한 50대 이상 성인 만 명을 10년 가까이 뇌 노화의 궤적을 추적했다고 그래요.
1: 네.
0: 그때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변수는 이분들의 매달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평생에 걸쳐서 탄탄하게 다져온 주거 자산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지 기능 궤적이 70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50대 초반을 기점으로 격차가 서서히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거주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50대부터 삶을 지낸다면 이분들의 80대 이후의 인지 기능이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데 50대 이후에 삶의 환경이 열악한 곳에 놓였던 분들은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급격히 꺾여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1: 네. 잘 정돈된 공간 자체가 노화하는 뇌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방패이자 완충제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습관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0: 보게 되네요.
1: 저자는 뇌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이게 단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년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아밀로이드가 지금 우리 강바닥에 쌓이고 있는 이 시기, 이때부터 우리는 공간 배치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이렇게 되면 20년 후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스웨덴 왕실과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웨덴 가구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기가 합작해서 만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반주택 실비아보가 소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유명한 치매 공간 설계들, 이런 사례들도 책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앞서 실비아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 실비아 왕비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스웨덴 왕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0: 예.
1: 그래서 왕비가 그 가구 이케아 브랜드 창업자를 찾아갑니다.
0: 예.
1: 그래서 당신이라면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가구 왕과 왕비의 만남으로 이 실비아 보호라고 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0: 아.
1: 책에 보면 이 실비아 보의 사진들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명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가구들도 세련된 이 원목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노화하는 뇌의 에너지, 소모를 덜어주는 아주 세심한 기술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0: 아하.
1: 예를 들자면
0: 네.
1: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주방 후드라든가
0: 네.
1: 사라진 욕실 문턱이라든가 우아한 목재 틀로 마감된 거울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0: 그렇군요.
1: 거울도 목재 틀로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집의 문 같은 경우에도 벽지와 문의 색깔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노인들이 공간의 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0: 그렇네요.
1: 거죠.
0: 뇌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예의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또 좀 더 구체적인 인테리어나 환경 개선에 대한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나요?
1: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지금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뇌는요. 낯선 환경을 거부하는 이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뭐 가까운 분이 치매 상황이 오면 서둘러서 어떤 시설로 옮기려고 하죠. 근데 치매가 이미 진행된 노년층의 뇌는 낯선 공간을 새롭게 학습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낯선 공간에 가서 손잡이 위치, 화장실 위치가 바뀐 것만으로도 뇌가 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이게 병의 진행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뇌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의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를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을 비워내는 겁니다. 집을 한번 둘러보시죠. 어떻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0: 아.
1: 저자는 시각, 청각, 후각 디톡스를 위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휴식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우리 현대인들의 뇌가 이미 24시간 과부하 상태잖아요. 계속 알림음, 시각적인 소음 탓에 집에 와서도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특히 노화라든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 속에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만 골라내서 남기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감각 필터 영역 능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을 어지럽히는 복잡한 물건이라든가 귀를 찌르는 생활 소음 등은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이건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뇌 친화적 공간 DJ

0: 발달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뇌를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 비워내기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두 번째는 뇌가 편안해지는 유익한 자극 최적화하기입니다.
0: 네.
1: 공간의 대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조명 설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밤이 되면
0: 네.
1: 이 밝은 등 다 끄는 게 좋고요.
0: 네.
1: 어두운 등을 통해서 밖에 조도와 실내 조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세 번째 원칙은 친숙한 치유의 공간 뉴로테리어 만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0: 네.
1: 거실과 다이닝 개인 공간에 다이아몬드 배치입니다.
0: 다이아몬드 배치요?
1: 책에 보면 이 공간 배치가 그려져 있는데
0: 네.
1: 우리는 보통 소파라든가 가구들을 다 벽 쪽으로 붙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공간 매치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서로를 지켜보고 뭔가 느낄 수 있는 다이아몬드식으로
0: 네.
1: 구성을 하면 동선이 다 보이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치매 환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공간 매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네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있고 보일 수 있도록 연결하기.
0: 네.
1: 그래서 거실, 침실, 화장실 연결과 구분 배치를 신경 써야 된다. 다섯 번째 원칙이 눈에 띄지 않는 위험 줄이기입니다.
0: 네.
1: 출입문, 바닥, 주방 설계.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설계하는 거죠.
0: 네.
1: 저자는 우리의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뇌를 켜는 스위치다. 그래서 많이 걷게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뇌 친화적 공간이 필요하다.
0: 네.
1: 저자는 책을 통해서 뇌세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입니다.
0: 네.
1: 보통 우리가 뭐 역세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0: 네.
1: 뇌세권은 뭐냐 하면
0: 네.
1: 나이 들수록 혼자서 나가서 빵을 사거나 혼자서 나가서 무언가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0: 아하.
1: 이게 뇌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와 공간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이 책은
0: 네.
1: 책상을 넘길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0: 그렇네요.
1: 언뜻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0: 네.
1: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뇌의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인데요. 저자는 뇌가 비교적 아직 건강하고 유연한 40대, 50대 때 이러한 공간 처방을 통해서
0: 네.
1: 미리미리 신경 쓸 때 우리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우리가 사는 집 공간과 인테리어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뇌 과학자가 쓴 뉴로테리어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검정 치마의 에브리띵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다자녀가구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사용 방식이 개선돼서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름철에는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절기 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어서 더 따뜻하고 안정된 일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